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도철초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1: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0: 두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보았지만은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쌀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1: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0: 두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쌀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놓고 씹었다. 보리쌀은 금방 바닥을 보이었다. 소년은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조금씩 피었다. 하지만 기운이 딸리는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도철추는 보리가 조금 남아있는 식량 주머니를 쥐고 한참 머뭇거리었다. 남은 식량을 모두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는 괜찮아? 응? 두철주가 물었다. 예, 균이 좀 납니다. 손인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동지는 선전돼 있지? 응? 네. 설사를 지날 때 본 것 같아서 콰이바를 치면서 공연을 했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준이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다들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던데요. 난 두대장장이라고 해. 별명이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처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리를 걷자 두철추는 어린 전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나는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 챙겨하니까 먼저 가도록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총히 길을 다그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거친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자니 당황하여 너무 서두른 것인지 한쪽 발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마음이 급해서 발을 뺀다는 것이 그만 다른 발마저 빠지고 말았다. 두철주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몸서리치던 모습이 잇따라 머리에 떠올랐다. 두 발을 빼려고 움직였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빠져들어갔다. 침착해. 금방 누군가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철주는 또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컹한 흙이 허벅지를 삼키었다. 이럴 땐 오히려 눕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은 주위가 모두 진흙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두철주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가랑비가 조금씩 흩날리었다. 담이 큰 두철추도 이번만큼은 가슴이 서늘했다. 행군하는 길이니 어딘가에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터였다. 목이 터져라 외치다 보면은 누군가 듣고 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취사병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해줬던 일도 생각이 났다. 두철추는 큰 소리로 외치었다. 동지! 동지! 어디에서도 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오늘 정말 끝장인가 보군. 두려움은 더욱 그만 갔다. 몇 번 몸부림을 치자 이제는 허리까지 잠기었다. 그래도 두철추는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다. 날이 새면 언젠가는 수용대나 뒤따르는 부대가 지나갈 터였다. 더 빠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한사코 땅을 짚었다. 이렇게 내일까지 버티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내 앞을 바라보았다. 흐리터분한 가운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쓴 대우가 보이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주은이에서 리소와 함께 폭죽을 들고 홍군을 맞을 때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철주는 비가 내리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손은 여전히 땅을 짚고 있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났다. 그는 물통을 꺼냈다. 안에는 물이 몇 모금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두 모금 마시고 나니 후련했다. 그래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분리풀 뜯어 우걱우걱 씹었다.

0: 하지만 너무 쓰고 떨궈서 곧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몰지 않은 곳에 죽은 말뼈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제 본 말보다 덩치가 더 큰 것 같았다. 고기도 꽤 많이 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자 횃불 77개가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사람들이 마침내 두철주 곁에 이르렀다. 앞장선 사람은 리소후였다. 하지만 두철주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뒤였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머리와 넓은 어깨만이 질탕으로 삐죽 솟아있었다.
1: 패정동지! 패정동지!
0: 리소우가 가슴이 찢어질 듯 두철주를 불렀다. 리소우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0: 수많은 홍군 전사들은 바이냐이라는 마을 이름을 잊지 못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태우른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한다. 잠에서 깨어난 모태똥은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 났다. 어제 바인야이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다. 호위병이 방으로 들인 뒤에 자리를 펴주자마자 모태똥은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길로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깨어나 보니 그 집은 소똥을 한무더기 쌓아 벽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방은 꽤나 컸다. 문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신령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은 것이 보이었다. 상에는 염주가 놓여있고 바닥에는 부들방석이 깔려있었다. 서장 사람들의 불경을 읽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소똥을 떼는 화덕이 있고 지붕창이 나 있었다. 호위병 옥꼬마와 심꼬마는 화덕 앞에 앉아 물을 끓였다. 기에 담긴 소똥을 화덕에 넣으니 불이 활활 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도 코가 맵지 않았다. 두 호위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였다. 드디어 조지를 빠져나왔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를 지나며 수렁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모태똥이 끌어내 주었다. 모태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 이렇게 잘 자보기는 처음이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무슨 침대길래 이렇게 편안할까? 어?
0: 그러자 심꼬마가 풀깔개를 젖히며 웃었다.
1: 그러게요. 잘 보세요.
0: 침대 밑에는 마른 소똥이 잔뜩 깔려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물이 끓었다. 모태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집을 나섰다. 이 고장은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집 모양새는 흙수의 로허와는 또 달랐다. 어디로 눈을 돌리던 소똥으로 지은 집뿐이었다. 집집마다 세워놓은 장대에는 길고 좁다란 흰 천을 매단 깃발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장 문자가 적힌 깃발 모양의 흰 경번들이 펄럭거리었다. 마치 바람이 경을 읽는 것만 같았다. 모태똥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남쪽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숲이

0: 우거져 있었다. 포도나무 가운데는 아름드리로 굵은 것도 도로 보이었다. 추운 고장인지라 아주 더디게 자랐을 터이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숲 곁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렀다. 들판에는 아침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들꽃이 가득하였다. 모태똥은 숲을 나와 남쪽을 바라보았다. 초지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직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몇 사람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참이었다. 멀리 안경을 쓰고 헐렁한 두루마기를 입은 서특립이 보이었다. 그는 지팽이를 짚은 채 곱비를 쥐고 말을 끌고 있었다. 마루에는 웬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각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리행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옷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져 있었다. 안경은 한쪽 다리가 끊어져 흰 실을 매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수염도 더부룩하였다. 모태똥이 걸음을 다그쳐 다가갔다.
1: 서 선생님, 서 어르신 힘드시죠?
2: 나는 문제 없어. 사각자가 힘들 거야.
0: 서통님이 말했다.
2: 자네들은 나들을 왜 말을 타지 않으냐고 자꾸 타박을 하지만은, 어? 자, 보게. 이만하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나, 어?
0: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1: 이번에도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2: 이 아이가 아프다니 조제 두고 올 수 없지 않은가, 어?
0: 그런데 서특립의 두루마기 밑으로 붉은 바지가 비죽히 보였다.
1: 아니, 선생님, 바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에?
0: 모태똥이 놀라며 물었다.
2: 어쩔 수가 있나. 바지가 너무 헤져서 붉은 천을 얻어가지고 키웠네. 보게 새색시 바지보다 더 산뜻하지 않나? 어?
0: 서특립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농담을 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모태똥은 곧 쓰러질 듯한 사각재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1: 어르신, 말은 어쩌고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에?
0: 사각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리엔도가 끼어들었다.
3: 남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2: 어느 간부한테요. 기조에서 이질이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동동 부어 말이 아니더라고. 한 걸음도 못 걸으니 당장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라 사르신께서 말을 내놓으셨어요. 금상을 건널 때 그만 무리에 또 내려갔지요. 그 간부는 어르신한테 와서 죄송하다며 한바탕 울었고요. 사르신께서는 밀려 내려갔으면 간 거지 어쩌겠느냐. 나도 걷는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0: 모태똥은 사각재의 부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2: 어쩌면 이토록 쇠약해 지으셨습니까?
3: 양식을 모두 젊은이들한테 주고 어르신은 나물만 드셨거든요.
0: 이번에도 이행도가 옳던 말을 받았다.
2: 연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네.
0: 사각재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하였다.
2: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보따리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0: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리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지고 오셨죠. 척 보니 사각재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은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1: 리엥도가 두

장편 소설 대장정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노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의원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도강중의원은 오랫동안 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 소개를 통해서 우리 전주각지 많은 환자분들이 도강중의를 찾고 계시는데 요즘에 들어서서는 우리 또 의료대화를 더 가강했습니다. 요즘 우리 이 도강중의원이 오신 우리 김성춘 선생님 여러 이런 그 중의학 방면에서도 이름이지만 특히 호흡계통이라든가의 호흡도계통이라든가 호흡도계통하면 지금 호흡도계통이 질병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글씨로 호흡도 질병 이렇지 않습니다. 이 그 과민성 그 비염부터 시작해서의 우리 코가 계속 마르고 코피 나고 그다음에 근질근질대고 또 병원에 가면은 과민성 비염이라고 기근에 가서 탈과민제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잠이 막 자꾸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기시 이런 그 과민성 비염이랍니다. 폐에서부터 나오는 질병입니다. 특히 폐열이 세면서 이 폐점막이 싹 마르면서 근질근질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특히 이 봄가을에는 더합니다. 네. 가을에 들어서면은 모든 이런 그 체질이 좀 진액이 마르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에 폐열 거정 세게 되면은 더하죠. 이래서 이게 다 폐열이 센 사람들이 그걸 치료 못하고 그냥 그 탈과민제 막 가려본 거 근질근질한 거 그저 억제시키는 거죠.
0: 네.
1: 폴민이라든가 슈스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약만 써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호흡도 질병에서는 다 이 폐기가 부족하고 폐경락이 막혀있고 폐열이 세고 폐에 충분한 진액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0: 네.
1: 이거 중시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장기적으로 둬둔다 할 때 우리 폐암 것은 가죠.
0: 네.
1: 지금 전체 이런 사망률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또 사망되는 게 옛날처럼 집에서 상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0: 네.
1: 아이 사망되더라도 병원에 와서 이 그 창주를 하면서 사망되거나 어쨌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준악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사망됐는가. 여기서 보면은 전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심내혈관계통, 그다음에 이 당뇨라든가 이런데 암 중에서도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우리 훨씬 해서는 아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막 열이 나고 열이 38도 이상 나고 뭐 가래가 있고 피 나고 가래에 피 섞여 나고 뭐 이래야 내 이게 호흡도의 질병에 걸렸구나 문제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갈 때 늦었다 이겁니다. 이 과민성 비염이라든가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마른 기침이라든가 특히 가래에 있는 분은 무조건 가야 되죠. 이럴 때 자꾸 소염제 쓰고 탈과민제 쓰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도강중의 어셔서 김성춘 교수님 보이십시오.
0: 네.
1: 아주 용합니다. 이 호흡도 질병계통에서 다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시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상해 중의학 대학에 진수를 갔고 그 다음에 성도 청도의 중의대학에서 또 진수를 했고 한국경희대학병원에서도 2년 동안 연수한 분입니다.
0: 네.
1: 배울 거 다 배웠고 림상 경험이 40년 이상입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동서재님.
1: 네.
2: 예, 저는 동광중의원에서 조명감은 리맹길 선생을 보였습니다.
1: 네.
2: 저는 지방감도 있고 이 당랑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만 먹으면 그것도 당랑이 아파서 그래서 달걀을 못 먹었습니다.
1: 네. 달걀도 못 먹을 정도고.
2: 예. 예. 예. 입이 항상 썩었고.
1: 예. 예.
2: 그리고 또 뭐 미축성 위염도 있답니다.
1: 네.
2: 그래 항상 그 배가 더그룩하고 소화 안 되면서 위가 쓰리던 게 정말 리맹길 선생이 이 저 종약을 몇천 먹은 게 치료가 잘 되어서 예.
1: 효과 있죠.
2: 예, 효과가 좋습니다.
1: 리맹길 선생님 본래 이 피부의 비위 방면에서 소문 있습니다.
2: 예, 정말 이 저 선생님 묘합니다.
1: 네.
2: 점차 나아졌다며 그랬대요.
1: 지방가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더부룩하고 자꾸 그 담낭에 열무리가 네. 위에 들어가면 입이 쓰단 소리를 시작이 합니다. 예, 밤에 깨거나 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씁쓸한 게 다 이 담즙싸니가 반류해서 장도에 들어가야 될 게 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다 위가 내리미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리맹길 선생님이 약 쓰면 그거는 금방 나사집니다.
2: 이게 여러 가지 내가 말한 그 집에 거짓일에 그래서 호전되고 있습니다.
1: 네.
2: 치료를 또 공고히 하려고 내또 오늘 한번 들어가 보이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비위병원의 반복이 자꾸 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예. 좀 공고 단계를 예. 오래 걸치십시오.
2: 예, 공고히 하려고 여러 번 댕기겠습니다.
1: 네.
2: 여행합시다.
1: 예. 이렇게 전화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도광 중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도 되는 그 사람도 보이려고 하는데.
1: 언제로 하겠습니까? 오늘로 하겠습니까?
2: 예, 오늘로.
1: 예, 오늘 예. 두 분이.
2: 예.
1: 됩니다. 오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소라입니다.
1: 예.
3: 네, 저는 김송춘희 선생님 탓이라고 지금 나는 주약에 간이 좋지 않고
1: 네.
3: 그리고 조함이가
1: 조함의 것은 없습니까?
3: 예. 네.
1: 조함이 얼마입니까?
3: 간이가 어쨌든 밥이가 딱 마셔서 냄새 맡아서 싫고 그래
1: 그러면 간이 확실히 문제 있습니다.
3: 나쁘다 이해합니다.
1: 예.
3: 좋지 않다고
1: 예.
3: 그래서 병원에 약을 쓰고 이랬는데, 어째 크게 낫지. 계속 계속 그러라면은.
1: 예.
3: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도광중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김송춘이 그 선생님 만났는데, 초약을 7초 가다가 먹었는데, 벌써 한번 가다 했는데, 거기서 벌써 잠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 밥맛이 약간씩 돌아서더라고 합니다.
1: 예.
3: 그러면서, 벌써 옛날에는, 이거 쓰기 전에는 밥이 냄새 맡아서 딱 싫다만
1: 간이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기름기도 싫고 고기를 아예 못 먹고 밥맛이 없고 맥이 없고 이러던 분들 김성춘 선생님 약을 쓰면 지방가이오 조암에 높아서 간경화 초기 복수거증도 이 선생님 약을 쓰고 치료됩니다.
3: 예, 벌써 이 약이라는 건 오래 써서 그런 것보다 벌써 이게
1: 알기죠.
3: 약간은 알긴 남았는데
1: 맞습니다.
3: 내 어제는 그 선생님 약을 두 번 개다시 확실히 배가 어제는 꺼지면서 파이가 벌써 파이가 단식을
1: 맛있어지.
3: 해가 난다만.
1: 예.
3: 이게 기원이라만.
1: 예.
3: 예. 나도 오래 학평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경험도 있다만.
1: 이 선생약이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3: 예.
1: 예.
3: 그래, 어쨌든 이 선생님과 좀 약을 쓰면 되겠다면서.
1: 예.
3: 이렇게 환자들에게 기분 좋게 한다만.
1: 원래 김성춘 선생님이 이도가 아주 좋습니다. 태도도 네. 좋고
3: 예.
1: 모두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예. 태도 아주 좋고 조선족 분이고 예. 아는 게 많아가고 환자분들한테 예. 설명을 잘 해드리고 예.
3: 예. 예. 딱딱합니다.
1: 예. 예.
3: 이래 이래 어쨌든 이렇게 이런 환자를 이 저 선생님의 말 만나서 이렇게 그냥 병과 맞을 때 좀 그는 좀 빼서 이거 좀 오래 쓰다 나중에
1: 간세포 재생은 180일이 걸립니다. 예,
3: 네.
1: 예 좀, 네, 180이란 게 36에 18이지 않습니까? 네. 예, 한 반년씩 꾸준히 네, 써보시오. 네. 그럼 간세포 네. 재생이 되는 겁니다. 간장은, 네. 간에는 세포가 재생이 되는 장기입니다.
3: 예, 네, 간에는 뭐가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1: 네.
3: 떨어져야, 암 돼야 무슨, 그때는 틀린 건데.
1: 네.
3: 그때 암이니까는 그 사람.
1: 이런 침묵이 장기, 간이나 콩팥은, 아파서 병원 갈 때는 그만다. 이게, 3분째 2는 망가진다 말입니다. 예. 네.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네, 내일로 요약하겠습니다.
1: 내일로, 예. 네. 오십시오.
3: 예, 네, 선생 안녕.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4: 근데, 예, 좀, 혈압이가 가장 온정할 때지, 그리고 머리가,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하고, 이 배도 털이 참 아파. 이 머리들 반, 이 절반이가 반쪽이.
1: 네.
4: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이 손발이 어떤데, 한참 손발이, 그 손끝하고 발끝이 자꾸만 덜에 남아 있지.
1: 한쪽이 그렇다 할 때면 이미 반신불수 올 징조입니다. 마가, 마목이 온다 말입니다.
4: 예, 그래, 마목이 오면 자꾸만 뭐 진도 손가락으로 뭐, 무슨 바늘 손톱 지르는 것은 진짜.
1: 네.
4: 감각이도 오고.
1: 미세순환장애죠. 모세혈관에 다 막혀 있단 말입니다.
4: 예, 그래, 무슨 다음부터 눈에 못 자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4: 예, 소일만 선생님 치료를 이제 한번 받았습니다.
1: 아, 그거 아주 잘했습니다. 조 선생님, 이 방면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예, 쓰고 보면 그 콕콕 바늘로 지른 것 같고, 감각이 없고, 예,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이러던 증상들이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4: 예, 벌써 약을 써서 한 4달 됐잖아요, 진짜.
1: 예, 감각이 오죠.
4: 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잠부터 잠에.
1: 예.
4: 하고, 혈압도 내일마다 측정하면 조금 혈압도 온정되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요. 선생님, 이거 내 원래 우리 친척들도 옛날에 이 조인만 선생님 치료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조 선생님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본래 이름 있는 분이 돼서 환자량이 대단합니다.
4: 예, 그래서 우리 그 알고서도 그래. 이번에 우리 집사람도 그러니까 다 치료 아닌데다 정말 치료해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1: 네.
4: 예. 예, 선생님. 잘 만나서 이렇게 예, 또 선생님이 진단도 예, 이게 말, 우리 본인도 말하는데 진단도 제대로 확실하게 나옵니다.
1: 그렇습니다. 진맥하고

0: 이런 사진법을 이용해서 진단하는데 증상 쫙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을 아예 해도 벌써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음식 먹으면 탈이 나고 이것까지 다 말해줍니다.
1: 예, 그래서 선생님 레일로 좀 이야기합시다.
0: 레일로 젊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 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우리 형님이 전번 줄에 가서 또 참여하고 친구도 맞고 어전 네 번 그래 먹었어요.
0: 어느 선생 보였을까?
3: 젊은 선생.
0: 예.
3: 예, 우리는 젊은 선생 정말
0: 예.
3: 환자들이
0: 잔커들이 많습니다.
3: 예, 숨을 흘리고 밥을 벌써 입 가기 전에 다 떨궈져버리고
0: 그래. 이민 선생님 마비 왔단 말이에요.
3: 손이 말아, 예, 손이 말아 아이들어서 후들후들 떨고 그러고 아 계속 대소변 받아냈습니다.
0: 예.
3: 오전 네 번 전략 갖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확실하게 알깁니다. 예.
3: 숨이 그 흘리던 게 이렇고, 손발이 그렇게 그려던 게 손가락 지금 했다, 그랬다 한다.
0: 오, 많이 나셨습니다.
3: 예, 그래, 오늘도 또 가서 그냥 아는 새 약을 써라 하더랍니다.
0: 예.
3: 그래서 좋아질 때까지 계속 쓰다가 오늘 또 예약하자 그랬다.
0: 신경이 다 팽창, 마비가 왔고, 당환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또 효과 알깁니다. 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3: 한 번이 그러면 또 알리고 할까 영 지르고 봐 한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약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4: 저는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십니다.
0: 예.
4: 그 위험이 있어서 소화되고 속이 그득해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유무성 강증이 있었습니다.
0: 예.
4: 생긴 치료한 후에 밥을 영 맛있어 잘 먹고 있고, 국민성 강증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4: 그 다음에 또 이 허리다리 쪽이 아파서 예, 밀차를 밀고도 잘 먹고 그러는데 지금 밀차를 밀지 않고도 영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예.
4: 그리고 2층에 그 뭐니까 치과에 가서 예, 면이 들지렸는데, 딴 데 사면 예, 자꾸 아주 이빠져서 예, 지금 예의는 맞지 않고 이러는데, 딴 데가 뒤집 가서 했는데 저번에 아래 빨다리 빠져 언니도 딱 맞고 용 다시 아이가도 됩니다.
0: 예, 둘리를 한 분들이 다 만족합니다. 다른 데가 하면 맞지 않아서 두세 번 당기면 교정하고 이 힘들어하는데 이분이 조선족 선생님으로서 그 환자분들이 이런 그 자문이 잘 되면서 이 이 틀리 그다음에 중지야 그다음에 잇몸 치료 그다음에 이빨 빼는 거 그다음에 소염 치료 이거 아주 잘합니다.
4: 예, 그래. 우리 아들 아줌마 그거 보고 나는 김명길 선생님이 치료도 받았다고 오늘 예약하고 우리 아들 아줌마는 그
0: 치과를
4: 예, 치과를 가겠다고 예약했다 그런다.
0: 예, 치과 한 분, 김명길 선생님 한 분이
4: 예.
0: 예약해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사실 저희들 도강 중위원회 보면은 리맹길 선생도 좋고 예, 최기명 원장님도 좋고 절만 선생님도 좋고 김성순 선생님도 좋고 다 명로중위들입니다.
2: 네.
0: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춘 교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각종 이런 호흡도 질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간선 예, 간하고 선은 우리 쌍둥이처럼 말합니다. 중위에서는 예. 왜 그런가 간이 에 좋아져야 콩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집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
5: 예, 제가 지금 방송을 듣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0: 네.
5: 좀 심장에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0: 심장 무슨 병이라고 진단했습니까?
5: 우리 친구네 빵 차이고
0: 네.
5: 염려병원에서도 어떤 무식한 말로 내매고 거기서 와서 구급치료를 한데 어제 그저께 가서 병원에 막 이래 정신 잃고 이래가지고 구급치료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지방병원에서 치료해라.
0: 네, 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5: 68세.
0: 아이고, 방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심장에 그, 심방이 있고 심실이 있습니다. 예. 이래서 네. 그 부분에 와서 뜬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문제는 심장에 생긴 것 같지만, 제일 문제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떨면은 혈소판이 응고되면서 방찬이 있는 분들, 결과적으로는 뭔가 뇌경색이거나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중요한 바치관에 혈관이 막혀서 그걸 쓰러지거나 뭐 오존 아이된다는 뭐 치료하기 힘들다는 이런 진단이 나오죠. 예. 근데 중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예, 이 사람이 방찬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뭐 단 주원가에 그다음에 비위가 나빠면 또 이 혈이가 주어 흐려진다, 혼탁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혈지가 높은가, 아니면 이 사람 신경성을 오는 방찬인가, 이거 진단합니다.
5: 이 사람의 성격도 거의 어릴 때부터 이 뒤에, 뭐시가 말로 이렇게 혹이라고 등겁이 생겼거든. 그래.
0: 예.
5: 무슨 어찌겠는가, 영친한 동민인데 나도 형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 무슨 자관, 무슨 자기병이어서 이러니까, 장수병원 가봐서, 가봤는데 장수병원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건 치료를 못한다. 지금 네. 자지 못, 그냥 자지 말고 안 자다고, 아, 어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중위원님 뭔지 해서, 좋은 중위 병원, 소위는 소위고 중위는 중위고.
0: 맞습니다. 그거 생각 잘했습니다. 네, 네. 중소위를 결합하는 것이 아주 좋고, 또 이분은 이럴 네. 때는 중약을 쓰면 효과 봅니다.
5: 그래서 내가 지금 얘가 어제 퇴원에 왔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지금 이래 문에 나고, 괜히 지금 이 마을이 제 용정이에요. 마을이 네.
0: 예.
5: 가서 불안해서 내가 그 친구지만 좀 제의를 해보자고 이래.
0: 아. 예, 예, 아주 그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예,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잠은 것을 해서.
5: 진단했어요, 우선 이 사람이.
0: 예.
5: 예, 그러니까 그 진단증 가지고 가면 돼요.
0: 예, 진단증 검사한 거 다 가지고 오셔서 예. 이 조일만 선생님 보이시오. 예.
5: 조일만.
0: 예, 조일만 선생님 보이고 약을 예. 먼저 일주일치를 떼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예. 감각이 옵니다. 이 약이 있는데 맞는가? 그러면 아. 벌써 방찬이 오면은 가슴이 후들후들 떨린다거나 계속 머리가 오지랍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사지는 게 알고 잠도 깊이 자고 그 다음에 쉽게 놀라지도 않고 이러면 그 다음에 좀 꾸준히 약을 쓰게 되면은 치료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특히는 나이가 아깝습니다. 예, 치료될 예, 희망이 예. 있는 나이입니다.
5: 예, 배가 이제 예. 그냥 복막이 같은 복막 전선문에 심해서 막 오고 다리 벗기고 소변도 못 넣고 이너지를 먹고 자꾸 무식이 많단 말입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나쁘니까 나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자꾸 이게 붓긴다 말입니다. 예. 예. 예. 네.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 병 치료 못 하면 무슨 치료하겠습니까? 오십시오. 네. 예, 예.
5: 진짜 내가 친구한테 말하고 내가 지금 어느 날 예약이 먼저 잠깐 이런 환자가 가니까 예약을 이제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간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했기 네. 때문에 와서 전화번호 얘기하시고 이러면 과업비도 안 받고 예, 절만 선생님 보이시고 치료를 네. 받아 보십시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누가?
0: 네.
6: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0: 됩니다. 두 가지도 됩니다.
6: 아, 그 뭐가? 나는 내 걸음걸이를 몰랐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왼다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옆팔리를 동그라미를 걸른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부위인가 어째 이렇습니까?
0: 그래 뭐 오른쪽에 어느 이 운동신경이 막혀서 왼쪽 다리가 그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단 말입니다. 예. 이 그 신경 지배를 받는 게 다리든 팔이든 머리에서 지배합니다.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왼쪽이 그럴 딸 땐 오른쪽 혈관이 머리 혈관이 막혔다는 거 말합니다. 예. 두두면 큰 혈관이 막히면서 진짜로 큰 중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풍 조기 증상입니다.
6: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 16년 동안 부추구에 감각은 모르겠던데 방송에서 노래할까네 같이 그거 하자까니 쉽게 돌세미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0: 예, 본래 이 중풍 조기 증상이 이 설화신경부터 마비 옵니다. 예, 말이 어눌하고 예, 본래는 민감한 사람이면 헛뻣뻣한 게 알기는데 뭐 본인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 해보니까 알긴다 하면 이미 이미 머리에 있는 혈관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6: 그래. 그리고 이 수영과 팔이라면 이래 모욕이라 하자 뭐니 오른팔이 어떻게 돼서 다 그런지는 몰라도 오른팔이 왼팔에만 때가 항상 더 많습니다. 이거 예. 무슨 그거가 관계 있는지 몰라요.
0: 관계 있죠. 그게 혈액순환이 아이 되고 나올 이런 땀이라면 나오지 못하니까나 그게 배설이 아이 된단 말입니다. 예, 배출이 아이 되죠. 예, 혈액순환이 아이 되면 그렇습니다.
6: 아, 그러니까 예. 이것도
0: 풀이 왔죠. 아, 살짝 풍이 왔단 말입니다.
6: 그렇습니까? 예. 나와서 조금 걸자면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 세 걸으면 이 왼팔이에 이 발굽인데 좀 뻣뻣한 게 병활하지 못한 감각이 있습니다.
0: 그런 거는 MR에 찍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 오른쪽에 와서 혈관들이 여러 곳이 막혔을까 와서 조 선생님 치료를 한 석 달 내지 이렇게 선생님이 진단하겠지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가벼워지고 감각이 알기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중풍으로 올 거 예방하죠.
6: 이 다리 이렇게 돌고 매걸른 것도 일 없어집니까?
0: 일 없죠. 아직은 크게 진짜로 큰 혈관에 아이 막혔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6: 예.
0: 예, 빨리 치료를 하십시오.
6: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그 호흡도 계통에도 좋고 간이나 콩팥이 계통도 좋고 간이라는 게 딱 간경화 간염만 간암만 간이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담낭염이라든가 이 간경락이 소통이 안 돼서 오는 간위치즈라든가 그다음에 이 간이 나쁠 때는 이미 콩팥이 나쁩니다. 네. 간선 중에는 간선 쌍둥이 행체처럼 붙여 말하죠. 네. 예, 때문에 각종 그 뇨산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다음에 신결석이 있다는 분들, 방광결석이 있다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콩팥이 나쁘다 할 때는 벌써 알기죠. 소변이 작고, 신염이 있다는 진단도 오고, 남성분들이 할 땐 전립선 비대도 오고, 간 콩팥이 계통 다 김성춘 선생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방면에서는 또 약을 쓰면 알깁니다. 김성춘 선생님 자체가 많이 배웠고 또 원래 우리 전주 쪽으로 연배병원 하면은 산자병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년에 계셨고 중이과에 계셨고 또 이미 두통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왕거성 실매라든가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 또 갱년기 종합증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있는데 우울증 식물신경문란이 그다음에 이 간이나 담낭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 호흡도계통 질병 골과계통 김성춘 선생님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0: 의사 자체가 태도도 좋고 또 진심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 질 때도 어떻게 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약이 효과를 나겠는가 처방을 자꾸 연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과 소통이 좋고 그다음에 싹싹하고 또 다 우리 그 조선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없으면 어디 아프다 뭐 이게 소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이 선생 진단이 아주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맥도 잘 짓고 그다음에 설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결합해서 진단하는데 뭐 MR에 찍는 것보다도 더 이 준확하게 나옵니다.
2: 네.
0: 때문에 이런 진단 치료 방면에서 저희들 도강중원에 계시는 김성춘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예약하시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7: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어제 그 별 생각 없이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몇 달 전에 캡처된 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딱 캡처만 해두고 한 번도 안 읽은 건데 네. 뭐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저장만 해둔 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두고 안 본 거 말입니다. 네, 저도 사진첩에 참 그런 것이 많은데 뭐 요리 레시피라든지 운동 영상, 여행지 사진 그리고 읽지 않은 글들 오늘은 그중에서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작은 친절.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누가 공유한 짧은 에세이였을 겁니다. 공유해 볼까요?
1: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가가 편의점에 가 물을 사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겁니다.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와서 결제를 못하는 상황. 근데 뒤에 줄이 서 있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직원은 다시 계산을 기다리고 그때 뒤에 있던 아저씨가 그냥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2원짜리 물이었는데요. 작가는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죠? 2원이면 큰 돈도 아니고 아저씨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조금 살 것 같다고 썼습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고요.
0: 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가 봐선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정작 본인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거. 네, 이상하게 저도 요즘 참 자꾸 이런 글을 찾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큰 감동보다는 어쩌면 작은 위로가 되는 글을 읽고 나면은 조금 마음도 내려앉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읽으면서 주변의 분들과 따뜻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밥을 먹게 되면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이면 왜 코가 막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음식의 열기입니다. 뜨거운 음식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코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늘립니다. 둘째는 매운 음식이라고 하네요. 네, 캡사이신이 든 코 점막을 자극해서 콧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코가 막힙니다. 자, 다음은 씹는 행위라고 합니다. 씹으면 코와 입을 연결하는 통로가 자극을 받는데요. 이밖에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밥을 먹을 때 코가 막히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특정 음식 먹을 때마다 코가 막히게 되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떤 뭐 특정 음식 때문에 코가 막힌 적 있나요?
1: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저는 근데 매운 걸 먹으면 자꾸 이제 막 콧물이 질질 나오고 코가 막히고 하는데 아 이제 매운 음식 때문에도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 흔한 오해는 밥을 먹으면 코가 막히는 것이 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음식의 열기, 매운맛,

0: 근데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나이 들면 자꾸 뭐 음식 먹을 때 밥이 막 튕기거나 막 그리고 코가 막히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냐. 이게 뭐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1: 내분비의 문제가
0: 또 하나요. 예.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가만히 자꾸 튕겨 나간다예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살짝 어린 나이 때처럼 그렇게
1: 노화가 오죠.
0: 쫀쫀하지 못해가지고 예. 노화가 그렇죠. 와서 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밥도 튕기고 하는데 그래서 전 식사하는 과정에 좀 침이 튕길까 밥이 튕길까 항상 조심조심하거든요.
1: 그 나이가 들면은 네. 이제 근육도 쇠퇴되고
0: 네.
1: 여러 가지 우리 내분비도 이제
0: 젊어서
1: 예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질적인 어떤 음식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자극을 또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0: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1: 맞아요.
0: 식사할 때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튕기고 또 이상하게 또 어른 소리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안 좋고 지갑을 열라고 합니다.
1: 나이가 들면 근데 지갑을 더 안 열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0: 왜 안 열어요? 퇴직금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1: 아니 근데 더 이제 아끼고
0: 꼭 닦고
1: 예. 예. 그 돈을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0: 같이 또 큰 식사하려고
1: 예, 그럽니다. 그렇죠.
0: 예.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뭐 작은 현상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0: 노지민을 씨 키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1: 커졌습니까?
0: 키 큰 의약 드셨어요?
1: 아니 키가 큰 게 아니라
0: 높은 신발 신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자꾸 저를 그렇게 좀 이제 멋지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예. 아 그래요?
1: 예.
0: 제가 이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나 윤일 씨가 좀 더 요즘 성장을 했나?
1: 네. 성장판이 닦였습니다. 아, 이제 더
0: 10년 전에 다쳤죠.
1: 아, 이제 이미 다쳤는데, 뭐, 예.
0: 혹시나 그래도 좀 더 요즘 애들이 쑥쑥 크는 것처럼 뭐 키 큰 약을 먹었다거나 그래서 한 80대는 줄 알았다니까.
1: 제가 이제 더 커 뭘 하겠습니까?
0: 사회할 때 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1: 아유, 뭐, 이제는 뭐 키가 커서 뭐 사회 멋지게 보이고 뭐 그런 건 이제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네. 크면 뭐 바지도 다시 바꿔야 되죠.
1: 저는
0: 돈
1: 좋아요.
0: 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1: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지금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0: 근데 기다리세요. 이제 네. 그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만 입고 잘라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1: 맞아요.
0: 합니다.
1: 예.
0: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0.1cm에서 0.2cm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70대는 2cm에서 5cm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그 키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척추 디스크의 퇴행이라고 합니다. 주간판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을 잃고 얇아지는데 그래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면 키가 더 줄어들죠. 척추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가 굽으면 키가 더 줄어 보입니다.
0: 네. 키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를 펴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이 뭐 어차피 뭐 자연스러운 노화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운동과 영양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키가 줄어드는 것이 요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요전도 영향을 줍니다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1: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것은 주간판이 얇아지고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여러 가지 또 운동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것도 큰일 났어요.
1: 왜요?
0: 원래 작은데.
1: 매욱 씨가.
0: 더 작아지고.
1: 매욱 씨는 작은 게 아니라 아담하죠.
0: 어, 예. 기분 좋다.
1: 그러니까 이제
0: 요새 씨가 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1: 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언어 공부하고 있어요.
0: 많이 따라 배우고 서로 따라 배우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 아니 진짜 뭐 명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우리 여성분들이 연령대를 놓고 보면은
0: 네.
1: 가장 아주 제일 보기 좋은 키거든요.
0: 근데 네. 지금 평균 키에 못 도달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아니 부모님이 둘 다 키가 안 크시면 뭐 혹시 산동성 분들 크니까 서로 뭐 결혼을 하면은 서로의 후대들의 어떤 뭐 네. 유산자 바꿈이 더 중요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1: 아니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네. 아주 날렵하거든요. 네.
0: 저희 윤일 씨 엄마보다는 커요.
1: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작아도
0: 예.
1: 할 건 또 뭐 자기의 그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키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 말이 아니잖아요.
1: 예.
0: 능력은 다 있는데 키가 크고 싶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1: 그 키가 크고 싶어지는 건 내가 크고 싶어서 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나의 이 지금 네. 정도의 그래도 위안이나 혹은 남보다 나는 키가 작아도 우월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자부심 갖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흔히 하는 오해 뭐 이제 우유를 꾸준히 먹으면 키가 큰다. 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우유를 못 먹고 우유만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1: 예.
0: 근데 또 그게 우유가 저한테는 안 맞았나 봅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0: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요즘 뭐 어떤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하다.

0: 같은데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1: 키가 좀 더 커갖고 다시 어떤 젊음의 그런 어떤 못 해본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사회 할 때 아. 높은 신발 안 신어도 남자 아나운서들이랑 짚고 똑같이 키가 크고 싶거든요.
1: 아, 그러면 남자분들이 배려하면 되죠.
0: 낮춰서.
1: 예, 그럼요.

0: 그런 게 나왔습니까?
1: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인데 오징어 먹물 넣었대요. 근데 아이스크림인데 먹으면 정말 입주위가 딱 새까매 납니다.
0: 아니 그 맛은 단맛이 나죠, 나기.
1: 나는데 새까만 색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까? 이 초콜릿 색깔이랑 새까만 색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0: 초콜릿 색은 조금 이제 토색. 네. 뭐 너무 검은색이 아니고.
1: 이제 네. 살짝 갈색 같은 갈색 그런 고급지잖아요.
0: 예, 맞아요.
1: 저는 이제 색깔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파란색이 또 식욕을 뚝 떨어뜨린다고.
0: 아.
1: 그러고 보니까 하늘 파란색 음식이 없어요?
0: 없죠.
1: 오, 진짜 없네요.
0: 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새든 과일이든.
1: 하늘 파란색이 없어요.
0: 하늘 파란색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1: 오맛은 예. 왜 그럴까요?
0: 그, 우리가 요리할 때도 파란색으로 된 이 식재료는 못 봤습니다.
1: 그니까요. 예.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근데 파란색이 또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0: 맞아요.
1: 실제로 다이어트에 파란색 식기를 사용하면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0: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에서 파란색 음식은 드물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얘기를 못해서 뭘 파란색 먹었던지 하늘 파란색이 없습니다.
0: 거의 없죠.
1: 예.
0: 해산물 종류도
1: 없는데 저는 TV에서 봤는데 파란색 문어가 있더라고요.
0: 파란색 문어.
1: 그리고 파란색 게도 있어요.
0: 게.
1: 근데 삶으면

0: 빨간색이죠.
1: 어. 근데 이 파란색을 띠는 자연 음식은 블루베리나 가지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0: 근데 뭐 블루베리나 가지도
1: 너무 파란색이 아니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뇌가 파란색을 음식과 연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파란색은 진정과 이완을 상징하는데요. 아, 진정되는. 예. 파란색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 아닙니다. 다음은 파란색은 신선함과 청결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음식에서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정말 일상생활. 저는 저희 집에 파란색 식기가 또 없습니다.
1: 거의 없죠.
0: 네.
1: 누가 진짜? 파란색 씁니까? 안 쓰죠, 보통.
0: 네, 없어요. 네. 정말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빨간색과 노란색은 식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빨간색 고추.
1: 예.
0: 음식에 저희 고춧가루가 팍팍팍 빨간색이 뿌려지면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빨간색은요,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밝고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과 식품회사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로고와 인테리어에 사용합니다. 그 맥도날드,
1: 맞아요.
0: KFC 같은 브랜드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1: 흔한 오해는 파란색이 식욕을 완전히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파란색은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또한 파란색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심리적 효과일 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0: 그 우리가 조미료로 쓴 찌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게 노란색이에요.
1: 노란색.
0: 근데 어떤 상가에서 파란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저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넣으면 별 이상하게 맛이 음식 맛이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몸이 주미주미하다고 못 샀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사람한테 주는 그 특히나 음식에서 우리가 파란색을 안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0: 평소에 또 먹는 것도 못 봤고 근데 또 하나 생각하건대 하늘이 파란데 또 지상에 자라는 식물마저 파란다면 이게 좀 조화롭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재료들이 있는 뭐 식재료가 있다면 그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선우 순사가 만약 우리 일상의 자연생활에서 파란색 남새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많다면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테니 이 자연 자체가 파란색 채소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식재료를.
1: 뭐 근데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0: 아,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좀 파란색 식기 좀 장만해 보려고요.
1: 파란 식욕이 떨어지게.
0: 특히 술잔 같은 거 그 파란색 투명한 걸로 하면은 좀 와도 모든 음식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 그 밥그릇도 파란색으로 하면은 적재 것만.
1: 근데 명호 씨는 아무리 그렇게 생활 환경이 변해지더라도.
0: 네.
1: 그 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그 본능적인 거는 그거는 못 버릴 것 같아요.
0: 아, 바쁘지 말아야겠네요.
1: 검은색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0: 예. 옷에 차린한 색깔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자연에 순응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1: 그럼요. 예.
0: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1: 내가 원하는 걸 만족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0: 솔직히 다이어트 해봤자 몸매가 그렇게 이뻐봤자 굳이 오대 가서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일정한 수준으로 체중을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것도 연령대를 봐야 되죠. 만약에 뭐 젊은 20대라면 조금
0: 뽑혀야겠고.
1: 예.
0: 뭐. 또 이상하게 그 로인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요즘은 또 튼튼하게 살집이 좀 있어야 덜 아프더라.
1: 예.
0: 힘이 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있죠.
1: 너무 다이어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0: 네.
1: 건강관리는 물론 하면서 뭐 드실 거는 또 드시면서.
0: 예. 아, 파란색 제가 봤어요. 케이크.
1: 아, 케이크에 있구나.
0: 근데 그거는 적당히 먹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났네요.

0: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하품은 전염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하품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품이 나오죠. 이것을 바로 하품 전염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하품 전염은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데요. 옆 사람이 하품한 것을 보면 뇌에서 하품과 관련된 회로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하품이 나옵니다. 거울 뉴런은 1990년대 이탈리아 연구팀이 원숭이 실험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0: 네, 하품 전염은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하품 전염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낯선 사람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품에는 좀 덜 반응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하품 전염이 사회적 유대와 공감 능력에 관련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자폐 스펙트럼 있는 사람들은 하품 전염이 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한마디로 하품이 전염되는 것은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하품 전염이 더 잘 일어나며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연결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품 전염은 나이와 공감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0: 네, 연구에 따르면 4세에서 5세 정도부터 네. 하품 전염이 나타난대요. 아기일 때 말고. 근데 집에서 자꾸 뭐 동물도 주인을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예. 합니다. 또 개도 하품하는 것을 따라하면 하품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흔한 오해가 하품이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하품은 뇌 온도 조절 뭐 각성 긴장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장소에서 하품하기는 좀 이상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춘 황하구복에는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열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및 무료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일곱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구복의 이 제품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대형 추석맞이, 국경절맞이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사면 15가게를 물어다 드립니다. 100% 물어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또 총값에서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대정책으로서 충분하게 아주 우리가 접수하기 쉬운 이 가격으로서 중한 눈병 여러 가지 증상과 눈병을 치료해 주는 데는 좋은 과정을 충분하게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화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장수촌에서의 제 이름이 전 국제적으로 이름이 높은 광석장조자치구에 여기에 그 장수의 비결이 이 처방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장수 비결 같은 것은 광석장조자치구 바마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세 노인이 아주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10만 명이 33.4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100세 노인이 퍼센트가 높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비결을 이 처방으로서 충분하게 체현해놓은 이런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화구박액은 이번에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귀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빠른 속도로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나고 순환장애가 풀리고 변이 잘 통하고 강 콤팥이 좋아지면서 다각도로서 좋아진다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입을 못 얻어서 말씀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황화구복액과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황화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 드시는 것도 하루 세 번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모두 한강 안에 30병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있어서 하루에 세 번 해서 우리 이걸 복용하시는 차원이라면 완전히 우수한 효과는 보온 처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독산 성분이라면 간과 콤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뚜중이라든지 제하수오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특히 그 머리가 많이 아프고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변두통이거나 왕거성 두통이 있거나 현우증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중풍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거나 여기에 독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천마가 들어갔습니다.
0: 네, 잠시만요.
1: 삼칠이 들어갔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내 지금 황화구백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아, 이야기에 참 좋습니다. 효과 영빠른 면에.
1: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서 검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예.
2: 예, 예. 이거 쓴 다음에 내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안 나고, 예. 그냥 거든 넣어 있기 싫고 밥맛도 미네 없고, 짜임짜.
1: 예.
2: 예. 그리고 기회석이라는 게 전기 소리가 그냥 나고,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갖고 그랬습니다, 내가.
1: 예.
2: 그래도 이게, 이거 지금 안에 얼마 오래 앉았었는데, 예, 지금 뭐부터 하니까 뭐, 머리 어지른 게 완전히 이렇게 예. 귀에서 전기 손나는 게 무섭습니다.
1: 이 천마가 전 중약재 가운데서 머리 혈관을 돌려놓는 데는 독산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마란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여러 가지 저우란이라든지 호마란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해도 특히 천마란 성분은 내 혈관을 돌려놓는 데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2: 예. 네. 그리고 손바지라는 게 지금 많이 온온하다고요. 그리고 이거 쓰니까 나 이게 정신하고 예, 사람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저, 그렇죠. 예, 예.
2: 아침에 일어나면 겁분하고 예, 한자 나가 운동 뭐 조금씩 하고도 맥 움직을 모르고 영 정신합니다. 근데 이게, 야, 이게 이야기가 특수하게 이렇게 좋은 약이 이제 이번에 또 활동이 좋으니까 가나 이번에 더 써야 되겠다. 오늘 예, 저제 이 활동이 도중에.
1: 예.
2: 예, 오늘 활동에 참가해서 저제 더 변화를 받기시죠.
1: 예, 황화학 구박액은 전통적인 우리 전 세계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장수의 비결이 바로 황화 구박액이다. 이렇게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겠다면 그만하세요 해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강렬한 흡인력이 있는 효과가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방송을 듣고 지금 전화합니다.
1: 예.
3: 예, 이제 증상이라면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영 무겁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어쩐지 이렇게 눈뜨기 좀, 낮에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어쩌고 해도, 그 다음에 눈뜨기도 영 싫고, 맥이 떨어져서 예,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조금만 있으면 막 식은땀도 나고, 그 다음에 이 다리 맥도 없는 것 같고, 진짜 힘이 없고, 그리고 밤이가 맛이 없습니다. 예, 예. 밥 먹기 영 싫습니다. 뭐 아무것도 먹어도
1: 노년기 들어서서는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 그 내원이 끊어집니다. 예.
3: 아, 그리고 이제
1: 비가 하면 안 돼.
3: 예, 먹고 예. 싶은 것도 없고, 배도 고픈 것 같지 않고, 맛이 없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힘이 또 없고, 이러는지 싶으면서, 예. 아, 이런 증상이면은, 네, 그, 맥이 없다고 좀 약도 좀 사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효과가 뭐, 그래서 크게 알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방송 들으니까, 예. 지금.
1: 황화구박이.
3: 황화구박이가 영 이렇게 효과 좋다는 이런
1: 그렇죠.
3: 방송 중에 들으니까, 예. 오늘 같은 상황에도 이런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자문합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한 그런데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황화구박액입니다. 하루에 3번 공복에 듭니다. 공복에 든다는 건 식전 1시간 전에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비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흡수가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바로 황화구박액에 속한다. 적지 않은 제품들은 비위를 상할 뿐만 아니라 간에 부담이 가고 콤파체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고 간을 도와주고 콤파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그 모두 10가지 유효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이제 그런 증상들은 뭐 어느 때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서 빠른 속도로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계 료정 이건 OTC 국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료정은 기본으로서 백날을 한계 료정으로 하면서 몇 개 백날 쓰게 되면 완전히 내가 노인이 아니고 젊었을 때 그 기운으로 돌아가는 그런가 하면 느끼지 말라 해도 느끼게 되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마라든지 저우란이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천마 령지 들어보셔도 많은 분들 천마 이런 성분들 자체가 기본상 심장과 뇌혈관을 뚫어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아, 그러면 그 한계료정을 하면은 저리 한계료정을 사야겠습니다.
1: 그렇게 예. 하세요. 예.
3: 예. 효과 좋지.
1: 예. 12각을 싸면 10각을 줍니다. 12각을 싸면
3: 아,
1: 예. 예. 12각을 싸면 예. 10각을 주는데 이번에 기회입니다. 398원 한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에 전화하세요. 예.
3: 501-7766번.
1: 예.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아, 저는 저 젊어서부터 이 콩팥이 나쁘고 위 나쁘고 어째서나 이 심장도 나쁘고 진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 예.
4: 그래서 어느 노년에 들어오니까 젊어서도 그냥 고도의 약방에 가서 대소라군 또 약 싸먹고 임시 구후밤에 이름이 왔는데 지금은 나이 들고 보니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방송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화구복에서 예 들어보니까 별로 영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서 먹은 지 오라진 않습니다.
1: 예.
4: 그런 게 첫음에 소화 잘 되고 예. 그 소변이 뜰까 미네 이렇게 잘 나다 아이가고 어떤 때는 또 저리고 작고 이러는 게 지금이 별로 그 저린 감이 좀 없어지고 예.
1: 그렇죠.
4: 그렇죠.
1: 좀 작긴 잠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저리다는 것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덕증 가깝게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때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콤파치 든든해지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 예. 아, 그리고 그게 또 느낌이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심장이 나빠놓으니까 늘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예. 허리 놀라고 또 침침하고 이랬는데 별로 지금 약간의 가슴이 이렇게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령지란 성분이 기혈을 예. 소통시키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인 거 여러분들 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령지가 들어갔습니다. 옥죽이 예. 들어가고 삼칠에도 천마 다른데 허마른 적우란 이런 성분 자체는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 안에 많은 우수한 성분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 네, 그렇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 네. 아, 이거 이미 전에도 약 좋다는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1: 네.
4: 근데, 어째 낫지 않고, 예, 그것도 해마다 갈수록 더 못해지고 하니까나.
1: 그렇겠죠.
4: 예, 지금 요, 네. 이 약을 예,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거 볼까 별로 영,
1: 좋은 약이 있을 겁니다.
4: 예. 예. 그래서 먼저 많이 알수하고 소리 먹어보자고 쐈습니다.
1: 예.
4: 그래, 활동에 뒀습니다. 예.
1: 예.
4: 예, 그래 이번 활동에 써서 이거 좀 장기간 먹어보려고 그래 전화드렸어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12각 3인 10각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 이 제품 자체는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복용해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게 나에게는 아주 특히 6, 70대 그 이후의 분들 가운데서는 어디에서 단독으로 이런 제품 한 가지 한 가지 드셔서는 효과를 못 봅니다. 처방이 들어와서 종합으로서 뭐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우수 성분들로 해서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그런 사정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견지하기 바랍니다.
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항아구복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싸서 먹어봤답니다.
1: 예.
5: 저는 어째 그랬는가 하면 항상 머리가 흥하고 어지럽고 예. 저기 소변도 닦고 단이 또 잘 오지 않습니다.
1: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랫다리 맥이 없고 예. 소화도 달라야 되고 이래서 이 항아구복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싸서 구복한 결과에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
1: 예.
5: 그런 게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 예. 예.
1: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장수촌의 장수의 비결이 국경 70주년에 그 거기에 헌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영어 문자라서 장수의 비결이 이게 그 나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 장수 처방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황화구복액이 주요한 장수의 비결의 처방으로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5: 예, 그래 그런지 머리 흉흉한 것도 얼마 보게 한다 조금 후회했는데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사무도 이손 보고 계속 괜찮게 옵니다. 예.
1: 예.
5: 예, 그리고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예.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리 가벼워진다는 게 그게 바로 모든 기혈이 잘 소통되면서 모든 공능이 오장육부가 자아공능을 충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돼서요. 밥을 잘 먹고 좀 정신한다.
1: 아, 그거 기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부정하고 또 기억력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5: 예.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이게 장수 비결이 그런 약이 돼 그런지 확실히 다른 약과 같이 다르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따합대다.
1: 예.
5: 효과가 영 빠릅대다. 그래, 이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열두곽에 열가구.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 단가를 계속 먹길래 해서 싸다고 그랍니다.
0: 예, 이 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서 수요량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벅의 백시춘이다. 이렇게는 춘이라는 건 봄이란 말이겠습니다. 백시춘 황화구벅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서 광서장족 자치구의 자치구, 우린 자치주지만 그거는 광서장족 자치구에 속하는데 여기에 매 10만 명의 지금 100세 노인이 3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길시 인구가 67.53만으로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비하면 230명 100세 노인이 나와야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수확을 마치고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날이자 곡식이 잘 익어가는 시기로 풍요를 기념하는 날, 보름달이 가장 둥글고 밝은 날,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의 하나인 추석인데요. 단순한 보름달 감상의 날이 아니라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깊은 의미가 담긴 날, 가족들과 함께 정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토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속에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족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가요?
1: 네, 오늘은 그 추석이므로 추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종초절 또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를 뜻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큰 날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추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 예, 추석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 전통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서로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해도 추석에는 떡을 빚어 먹었다고 해서 1년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0: 네, 우리 노랫말에도 8월 추석 보름달이 밝다여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 추석엔 달이 둥글다는 의미겠네요.
1: 예, 네, 추석에는 둥글달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또 줄다리기, 씨름, 소놀이, 소싸움, 거북놀이, 강강솔레놀이, 원놀이, 가마싸움, 씨름 등 민속놀도 많이 펼쳤습니다.
0: 네, 이렇게 추석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산이었네요.
1: 예, 종초절 즉 추석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추석은 단순한 명절을 넘어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장이고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의식을 유지하는 기제이며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랍니다. 또한 추석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의 핵심이고 세대를 거쳐서 구전과 실천으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문화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풍속과 음식, 의례 등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0: 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풍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그 가을을 맞는 정부로 추석빈 풍속이 있습니다. 추석 무렵이 되면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져서 사람들은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추석에 입는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하는데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짓는 집에서도 일꾼에게 새 옷을 한 벌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하루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여름 옷을 정리하고 가을 옷을 새로 장만하는 추석빔 풍속이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이 추석을 수확이 시작이자 새로운 시간으로 전환점으로 이었기 때문입니다.
0: 네, 요즘 세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옷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고 입고 하는데요. 예전엔 특수한 날 새 옷 마련했죠. 추석빔의 유래는 어떻게 전해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추석빔의 유래는 추석이라는 속설이 생성 역사가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석이 세시 풍속에서 중요한 속절로 자리 잡은 이후에 추석빔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추석을 설날과 더불어 통합 이례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여서 새해 아침인 설날이 한 해 시작 이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 역시

0: 과 더불어서 가 기후 환경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추석 아침에 먼저 하는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0: 예, 추석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묘와 볼채입니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을 깨끗이 베어 드리는 것은 자손이 저 조상에게 드리는 효도이자 한해의 풍요를 알리는 첫 걸음이랍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묘소를 돌아본 후 가족이 모두가 그 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마련한 차례상에는 한해 농사의 결실인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이 올라갑니다.
1: 네, 추석빔 외에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네, 풋바심, 즉 올개 심리가 있습니다. 풋바심이란 추석을 맞으면서 식량이 떨어진 집에서 채 익지 않은 벼나 보리를 털거나 훑어서 양식으로 삼던 그 풍속을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핵곡식이 나기 전에 봄철을 춘궁기, 여름 7월을 칠궁기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덜 익은 보리를, 여름철은 채 여물지 않은 벼를 풋바심하여 식량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을 넘기기가 더 어려웠는데 이때를 보리고개라고 합니다.
1: 네, 보리고개라고 하시던 옛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시기를 말씀하셨군요. 올개 심리는 뭘 의미하는 거죠?
0: 예, 이 올개 심리는 추석을 전후하여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 곡식 이상을 한 주 묶어서 집 기둥이나 대문 위에 걸어두고 다음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비는 풍속을 말합니다. 올개 심리로 쓴 곡식은 이듬해에 씨앗으로 쓰거나 떡을 해서 사당이나 터주에게 올렸다가 묻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추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추석이면 전해져 오는 풍습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1: 예, 그 추석 벌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추석 벌초란 조상 묘의 풀을 베어 정리하는 풍속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금초라고도 합니다. 후손들이 정성을 표현한 전통으로 옛날에는 그 묘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상에 대한 례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후손들이 잘 돌보지 않아서 방치된 묘소는 골청이라고 했습니다. 조상 묘 벌초는 1년에 두 번, 즉 청명과 추석에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두 시기가 전통적으로 성묘를 하는 명절이기 때문이랍니다. 봄에 벌초를 할 때면 청명의 성묘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에 저 추석 전에 미리 벌초를 해두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청명과 추석에만 벌초를 해야 하는 건가요?
1: 네, 옛날에는 가을 벌초를 7월 15일 백종일 그 무렵부터 8월 15일 추석 전까지 했습니다. 벌초 대상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조상 묘지입니다. 오랫동안 그 선산을 지켜온 가문이라면 묘소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직계 조상이 묘만 벌초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에도 조선족 사회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무덤이 있는 집에서는 산소로 가고 화장을 한 집에서는 고인이 유골함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0: 네, 추석에 특별히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예, 그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송편입니다. 설에는 옷을 얻어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때에서 여러 가지 제철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송편, 시루떡, 찰떡, 밤단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송편이 가장 대표적인 절식입니다. 송편은 소에 따라서 팥송편, 깨송편, 콩송편, 대추송편, 밤송편 등으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햇살로 지은 햇살밥과 막걸리 그리고 백설기나 찰떡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추석 음식 중이랍니다.
0: 네, 송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맛이 있네요. 그렇다면 제작 방법도 복잡한 거겠죠?
1: 예, 송편은 햇살 반죽에 콩, 깨, 밤 등을 소로 넣고 솔잎을 깔고 찐 떡으로서 그 향긋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송편을 만들 때 시루에 솔잎을 까내려온 송편끼리 달라붙는 것을 막아서 본래 모양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잎이 은은한 향이 배어 송편 맛을 더욱 좋게 하고 떡 표면에 솔잎 무늬가 새겨지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떡이 잘 상하지도 않습니다.
0: 네, 추석은 지방에 따라서도 음식 문화가 다르겠죠?
1: 예,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도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족들은 월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식품이고 조선족들은 주요하게 소고기 국과 송편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녹두나물국과 또 토란국도 음식상에 올라간 집도 있습니다.
0: 네, 이외 추석에 벌이는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추석은 올해 단오 명절과 민속 체육 경기와 민속놀이를 많이 벌리는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민속 경기로는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하게 씨름, 은혜뛰기, 널뛰기, 활쏘기, 줄다리기 등이 있고 민속놀이로는 닭싸움, 소싸움, 소놀이, 강강술래, 가마싸움, 반복이, 올개심리, 박고랑기기, 거북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0: 네, 여기서 반복이란 어떤 민속놀이인지 알아볼까요?
1: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0: 네.
1: 예, 옛날에 시집 간 여자가 형제나 친척끼리 만날 때 두 집 사이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추석이 무렵이 되면 양가 마을이 중간쯤에서 친정 식구를 만나 그림을 달래곤 했는데 이를 중간에서 본다 해서 반복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예, 반복은 두 집 중간에서 만난다, 반나절 만난다는 뜻에 유래되는데 다른 말로 종로복이라고도 합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시집간 딸이 보고 싶을 때 사돈 집에 서신을 보내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데 주로 링근이 경치가 좋은 명

등지나 계곡, 산고개 같은 적당한 그런 장소를 이용합니다. 이때 양쪽 집에서는 색다른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어 먹으며 회포를 나누었고, 이는 안 사동끼리 화위 다지는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을 말합니다.

0: 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이런 풍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 반복에 담긴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림과 또 따뜻한 정,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1: 네, 세월이 바뀌어져서 반복의 행사는 바뀌어졌지만 그 정만은 여전히 그 지켜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앞에서 잠깐 민속놀이종 소싸움 대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소싸움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추석에 사람들 즐겨버리는 민속놀이로 소싸움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소의 힘을 겨루는 이 놀이를 다른 말로 투우대회라고 합니다.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이 되면 농촌에서는 소 주인들이 수소를 대장으로 몰고 오고 심사위원은 소의 그 덩치와 비만도를 살펴본 후 가불 병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넓은 운동장에 모래를 깔고 주위에 줄을 둘러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뒤 소를 맞붙여 싸움을 시킵니다. 소 싸움하러 가는 날 아침이면 소주인은 소를 깨끗이 씻겨준 뒤에 소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색깔이 천 오리를 달아서 장식하고 목에다가 큰 그런 방울을 달아줍니다. 주인 역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붉은 수건을 머리 비스듬히 동여매고 오른쪽 허리에는 색실로 소를 놓은 주머니를 무릎까지 들게 찬 후 소를 먹고 그 소 싸움터로 향해 갑니다. 소 싸움을 주관하는 사람을 도감이라고 합니다. 도감은 싸움대에 나오는 소의 나이, 체구 등에 따라 서로 비슷한 그 소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0: 네, 소들끼리 싸움을 벌이는데도 이러한 격식이 있었네요.
1: 예, 그 당연히 있지요. 순서 대체로 약한 소부터 싸움을 붙이는데 그 저 도감 시작을 선포하면 주인이 소를 끌고 들어오는데 소와 소 사이에는 포장을 쳐서 서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소들이 미리 먼저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 포장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소싸움이 시작됩니다. 소싸움터에는 많은 구경꾼 외에 각기 자기 마을이 소를 응원하는 농악대가 모여 풍악을 울립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소주인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들어서 소를 어루만지며 장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0: 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1: 예, 추석의 그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솔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강강솔레는 너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동그는 원을 만들어서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놀이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에 맞춰 천천히 돌다가 노래가 점점 빨라지면 돌아가는 속도도 덩달아서 빨라집니다.
0: 네, 그 놀이는 지정된 사람들만이 하는 거겠죠?
1: 에, 아닙니다. 강강솔레는 장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태를 만들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무임소리를 하면 전체가 발음소리를 하면서 부릅니다.
0: 네, 강강솔레는 어떻게 되어 전해져 온 놀이인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1: 예,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 강강솔레 춤을 추었습니다. 강강솔레가 어느 때 어떻게 하여 시작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렇다 하게 밝혀볼 수 없지만 이 놀이가 꽤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고대 부족사의 공동체 등과 같은 모임 때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뛰어놀던 단순한 형태춤이 오늘날에는 보이는 강강솔레 시원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강강솔레 또는 강강솔레 등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강강솔레 노래로 미루어서 강강솔레 노래는 이미 원래 공동체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시대의 파종과 수확대의 공동체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노래와 형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강강솔레 노래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이병수로 리용하여 외적을 물리친 후 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져 온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놀이는 추석날에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딱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 놀이는 주로 추석날 밤에 놀았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을 밤을 비롯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든지 달이 밝은 밤에 수시로 놀았습니다. 동안 놀이꾼들은 여자들만 국한하지 않고 남자들도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던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강강술래 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1: 네, 그 강강술래는 흥겹게 놀면서 사람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므로 아이들이 평소의 생활과 생각을 담아내어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대동놀이로 좋은 놀이입니다.
0: 네, 그럼 강강술래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말하자면 첫째로 강강술래 기본 대형이 원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어디로 어디든 같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관계임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사회가 권위적이고 계급적이 되면 원이 형태가 흐트러지고 네모진 대형이 됩니다. 운동회나 학습 발표 때 보여지는 무용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네모진 형태입니다. 하는 사람과 구경꾼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0: 네, 평등 관계의 의미로 원으로 놀이를 하고 있네요.
1: 네, 둘째로 손을 잡고 마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춤을 추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발을 맞추고 호흡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담은 앞소리와 그에 대응하는 뒷소리를 같이 부르며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그동안 지내온 것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마음이 있는 갈등도 풀어내고 새로운 소망을 담아 새로운 생활을 약속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원무와 다르게 처음에는 쉬운 놀이에서 어려운 놀이로 다양하게 이어지고 느린 가락에서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통일감으로 일치시켜 갑니다. 또한 부분과 부분이 하나로 독립적이면서 전체가 통일되고 다음 놀이로 진행될 때 자연스레 이어지면서 부분을 떨어뜨려 놀이도 됩니다.
0: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된 놀이로 이어지고 있군요.
1: 네, 마지막으로 강강소리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서 있거나 구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따라가면 저런 형태를 만들고 저런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심지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앞소리를 하면 전체가 뒷소리를 먹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지만 모두 자신이 주인으로 판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생활화되어 그 밖의 다양한 문화에서 언제도 모든 일을 주인으로 내세우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0: 네, 강강술래놀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평등한 공동체 정신을 배운다는 점이었군요. 누구나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 삶 전반에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민족문화를 지켜나가는 밑거름이 되겠네요. 네, 이외에도 신명나게 즐기는 민속놀이가 또 있다면서요?
1: 네, 추석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어울리는 신명한 놀이장이기도 합니다. 씨름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경기로 힘과 지혜를 겨루는 자리입니다. 여성들은 그네와 널뛰기로 우아함과 무엇을 뽐내고요. 또 특히 철령 지역에서는, 여기 철령이라 여영 지역을 말합니다. 예?
0: 네.
1: 농악대를 따라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황소놀이도 볼 수 있습니다.
0: 네, 추석은 조상에 대한 숭배와 감사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온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깊은 뜻이 담긴 명절입니다. 풍요를 기념하는 명절의 의미와 옛 선조들이 남긴 세시 풍속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 송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죠.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을 동글동글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와 서로를 리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로 담아내

고향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곳. 리흥국 작사 황기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를 전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해란벌의 풍요로운 풍경과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엄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변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라며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

소아마비 후유증, 구원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경절, 추석,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새로운 거 바로 잡아준다. 이래서 천정산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비뚤어진 거. 특히 이런 중풍이나 걸린 분들이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손이나 닭발 소화되고 그리고 또 반신이 잘 말아야 듣고 이래 쩔뚝쩔뚝함이 걸고인 이것을 바로 잡아준다 해서 천정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이런 과학기술에 이야기되면 천정산은 주요하게 우리 신경계통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처방 그래서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럼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 과학에는 직접 열 과학 더 드립니다. 3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다섯 과학에는 스무 과학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침구를 여덟 번 그것을 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쇠백항, 혈백항은 10곽 사는 분들 10곽 더 드리고 예, 그리고 20곽 사는 분들 40곽 더 드리고 30곽 사는 분들 70곽 더 드려서 100곽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고 2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백왕 10곽을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채 띄고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올 때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0: 네.
1: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면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상시에 혈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병원에 가서 뭐 댄디를 맞으면 혈전이 없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댄디라는 거는 근근이 혈관을 그 당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방과를함이 생겨서 거기 혈액순환에 잘 건네 못 간다 할 때 혈관을 확장하게 되면 그 즉시로 거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이 혈전, 방과 이런 것들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방과라는 건 근본상 이 혈관이 파괴된 게죠. 그런 혈관을 다시 회복해준다는 건 그 댄디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댄디를 맞아서 혈관을 씻어낸다. 예, 시쳐낼 수 없습니다. 근본상 댄디가 우선에.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방을 본다 할 때, 방과를 녹

여기는 처방, 예, 단삼, 삼칠, 제일 첫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홍화 들어가고, 천공, 타오를, 이 다섯 가지 약재가 결합하면 어떤 혈전이든지, 방칼 이런 것들을 다 녹일 수 있고 혈관을 다 원래 모양대로 수복해주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라는 건 보통 40세부터 80세간에 이런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혈전이. 그리고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혈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혈지 하게 되면 그래서 근근히 고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혈지라는 게 왜서 생기는가?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는 게 왜서 생기는가? 고혈압이라는 게 왜서 생기는가? 이 원인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가 검사하는 거는 근근히 결과를 말하는 게지 무슨 그 질병의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지라는 거는 인체 내에 이런 오장육부 기능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오장육부를 갈라놓는 이런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우리 산저시퉁이랍니다. 그래서 이 산저시퉁이가 오장육부가 이런 움직이면서 오장육부를 기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기계가 돌아가면서 꼭 노폐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노폐물들을 꼭 그 막을 통해서 산저시퉁을 통해서 바깥으로 인찬찬 내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이 산저시퉁이가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 산저시퉁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 성집의 그 하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집의 하수도 얼기설기 많죠. 몇백 집이 있을까나. 그래서 그런 하수도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상 이게 독소 쓰레기 나가지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 잠복해 있으면서 혈질환이 게 생깁니다. 피가 걸어지게 되면 당뇨병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내벽 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성이 끼면서 특히 우리 혈압이랑 높아진 사람들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혈관 자성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자꾸 튼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간으로 터들터들 하니까 원래 혈관 내벽은 반들반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트면서 그 어간으로 자꾸 이런 잡질들이 낍니다. 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혈관이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맥 방괄 예, 이것이가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1.5mm 이상 두꺼워진다 할 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팔다리란 마모기 오고 그 다음에 또 혈압이 자꾸 높아지고 또 이런 미스겁고 머리 아파난 이런 현상 그 다음 엄중한 사람들은 이 반신이가 펜탄이라는 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혈전이 생겼다. 어디면서 알겠는가? 소화계통이 벌써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물론

0: 그래서 이렇게 밖에 생각해야 하는데 기실은 뭔가 갑자기 혈액 공급이 아예 됨으로써 말초신경염 생기는 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제가 이런 걸 잘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할 때 먼저 어디부터 어떻게 손 써가지고서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나는 지금 혈배강 약을 예전부터 석 달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있으면 석 달 됩니다.
0: 네.
2: 예, 그 처음에는 진해 아프니까 숨이 차고 예, 귀에서 소리가 잠깐만 자동차 소리가 나 기차 소리가 나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어깨가 뿌듯하고 양쪽 어깨 막 뭐 더러운다고 잡아 두드려도 아이 되고 그리고 기억력도 아이 되고
0: 감사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정말 마음이 기분이 정말 젊어지는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0: 예.
2: 아, 이 약이 오면 이리 좋았을 것 같으면 내게는 딱 맞는 이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잘하지 약도 내게 맞고 할까 지금 얘 많은 효과를 가져올까 나는 나보다 효과를 가져 기분이 좋고 젊어지는 기분이 돼서 지금 모산도 갑니다.
0: 네.
2: 예, 다리 매겨오신 모산도 못 가던 게 아이 귀에서 소리 나면 이래 못 가던 게 모산도 가고 예, 지금 이 공원도 가서 예, 그 육회 이렇게 놀다가 온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공항 이런 삭제도 하고 이랬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번 또 이 뭐 하는 이런 효과방 이번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2: 이 예, 제일 제 규모적이니까. 그런데 네. 이번 활동에 효과 많이 보니까 계속 지금 예,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려고.
0: 혈배강 지금 20곽삼 40곽이나 더 드리고, 30곽삼 또 70곽 더 드리고, 환자분이 여기다서나 채서 직접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20곽 이상부터는 또 공장 측에서 또 10곽 더 드리죠. 예.
2: 그러니까 지금 이 효과 있을까 20곽 더 싸려고 합니다.
0: 좋죠.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2: 예. 싸려고 합니다. 또 먹겠습니다.
0: 예.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1: 네.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는 그 혈배강하고 경호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3: 병원에서 예, 그때는 위축선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0: 네.
3: 평소에는 위에 아픈데 정말 불로 딱 이겨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0: 네.
3: 약 뭐이나 조금만 먹어도 예, 배 아프지, 위 아파서 예, 진짜 허리를 못 펴지. 빈혈이 너무 심해 앉았다가 휙 쓰러질 때만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항상 맥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어서 어떤 집에서 위시 하나도 없습니다.
0: 아,
3: 너무 아프다는
0: 예.
3: 소리를 해서.
0: 네.
3: 그래서, 그리고 자꾸씩 국물이 입에 올라오는데.
0: 네, 소화상을
3: 해야 입이 쓰고 자꾸 냄새 난답니다, 입에서.
0: 네, 그렇죠.
3: 그리고 음식이 내려가야 어찌겠는데, 내려가니까 가슴이 거서 항상 그래서 다 내려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0: 네.
3: 심장까지 나빠서 마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할딱할딱하지 어떨 땐 뒷산등까지 막 아파 어깨까지 아파 나는데
0: 네.
3: 그러고 나면 막 이빨까지 통제 나서 마음 다지 못할 때 많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
3: 썰려 붙는 것 같아서 물 마실 때도 자꾸 깨끼지 손발이 항상 차가웁지 식은 땀이 잘 달라지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지금 먹는데 내 지금 한 달 조금 더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 효과 좋습니다.
0: 예.
3: 지금 이제 말하던 증상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겠어리 없어졌습니다. 지금
0: 예.
3: 그러니까 집안에서 뭔가 집식구들도 시구해야 합니다. 용 이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약이길 그렇게 말을 잘든 한 달 먹고 저렇게 좋아지는 거. 어둠 죽을 때까지 먹소. 집에 영감도 그랬는데 비싸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먹소.
0: 네.
3: 그래서 어제 오늘부터 큰 활동한다는 소리 듣고 소리 그래서 나 했습니다.
0: 네. 예.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3: 없습니다.
0: 네.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3: 예,
0: 치세요.
3: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혈액강 먹고, 효과도 와서 선생하려고 그런다.
0: 네. 예.

0: 나의 일적이 무슨 문제 있는가 뭐예요. 몸이 딸리시구나 하고 아니고서 남들은 쉽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걷어서 여름에 걷어서 막 짧은데로 얼마나 여름이고 겨울이 그래도 땅이 너무 나가지고 잠자 네. 못하겠습니다.
1: 어.
0: 예. 그 땀이 나는 것 이게 무슨 그 사람은 집은 사람은 좋겠어 좋겠어 근데 그건 너무 불편하다 말이다.
1: 예. 불편하자고 예.
0: 어디서 자꾸 바깥 입어야 되지 이것도 나가서 썰어먹어서 샤워해서 해야 되지 고민만 걷어 나갔다 몸 집에서도 땀이 나겠지 여름에는 몸마다 조금씩 땀이 난다 그래서 병원에 예, 검사 뭐에
1: 네.
0: 아무 문제도 없단다 CPA도 문제 없고 그것도 뭐 이사들 메고 받은데 무슨 몸이 없는데 무슨 큰 문제 없는데 모르겠다고 이랬나
1: 네.
0: 그래서 정부는 뭐 예, 큰 병원 가고 검사한다 계속 그래 뭐 큰 병원 가겠는가 죽을 필요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대고 그래서 양도 더 잠그서 남들이 더 잠버 아무 이런데 효과 없습니다.
1: 네예.
0: 그리고 우리 내 난이 혈압도 올라가니 이거 땀이 벌써 벗어날 때는 혈압이 막 올라간다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번에 저기 친구 저기 선물 받아서 그분이 예 이거 먹고 이제 강 먹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그거 먹어볼까 해서 예. 미래에 가서 그거 사서 먹어봤는데
1: 네.
0: 신기하게 이제 그것을 한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게 그거 먹은 게 지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내 이렇게 좋은 이야기 이게 뭐 문제다 아이고 병원도 아이고 이렇게 작은 병원에 이렇게 어째 이래고 이렇게 몰랐는가 싶은데
1: 네.
0: 그러면 이게 뭐지 그것만 땀이 너무 나고 이럴 때는 이게 뭐지 이 머리 제가 순환이 안 되는지 그래서 머리 막 헹궈내나 아찔해 난다 많이 예. 많이 난다
1: 이 약 처방하고 그 병이가 딱 맞았죠 지금 이번에 예.
0: 그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1: 약이 좋은 예 우리 여기 그 약 처방 본다 할 때 그 로구이하고 그 다음에 꾸이즈하고 예? 그 다음에 파반샤 이거 그리고 부령 이 네 가지 약재가 땀을 걷어들이는 이런 작용이 엄청 좋으면서 심장을 많이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심장을 안전한 작용 쳐서 또 잠도 잘 잘 수 있게 하고 예? 예, 이런 방면에 이 약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0: 글쎄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게 그렇구나. 요즘에 신옷 입었습니다. 신옷 입었는데
1: 네.
0: 그래도 얼마 입으면 그래도 누룩구리 해지면
1: 맞습니다. 땀 많이 흘릴 때.
0: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나이 있다 해도 여자들이니까 좀 객실을 들게서 하얀 옷 입기도 한데 하얀 거 입으면 바지는 입었는데 위에도 땀은 이 겨드랑이랑 이 목이 이런 데랑 그래도 누렇게 되면서 이게 비싼 거 입어도 쓸데없단 말입니다. 그래. 야, 이게 정말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알겠지. 이게 될거 아닌지, 이거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방송하면 됩니다.
1: 예, 예.
0: 예, 그래, 이번에 얘도 화에서 이렇게 큰 화에서 있다는 게,
1: 예.
0: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처음으로 이렇게 공장 측에서 많이 드리는 건데, 이번에 활동 예. 참가하세요.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선생님 이 시간도 정말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와 남편은 예, 혈배관과 황진산 타일을 쓰고서 많은 허전이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체가.
1: 네.
3: 특히 혈배관은 예, 500도를 된 작은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서 효과가 대단히 좋고 빠른다.
1: 네.
3: 예,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저 탄거를 마음속으로 신체상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1: 네.
3: 뇌벽, 동맥경화, 심교통, 기관지염, 관심병, 눈시경 위축을 치료한다는 공용 조치에 쓰여있는 것은 이 혈배관계밖에 없습니다.
1: 네.
3: 치료가 참 잘 된다. 특히 우리는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되었고 심장이 지나치게 뛰고 악몽이 지나치게만 안정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가 빙빙빙이 돌아가면 머리가 무겁고 그저 지대로 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툭 앉게 됩니다.
1: 네, 그런 분들 내린 세금.
3: 내린 세금과. 예, 그리고 우리 남편이 선생님도 알지만 심장 조절하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0: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1: 네.
0: 우리도 영 시름 넣고 이 약을 쓰고 있는데 까딱 일 없습니다.
1: 예, 혈배강 쓰면 심장 지장할 필요 없습니다. 예, 혈관이가 예, 관상동맥이라면 예. 다 막혀가지고 예. 쯤밖에 없다. 이래도 예, 혈배강이 500도를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몽땅 녹여줍니다. 예.
0: 예, 그래 그렇구만요.
1: 예, 예.
0: 그 황진산타이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약으로서 예, 혈압수를 독소를 없애면서 혈액 깨끗해져서 그런지 간이 좋아져서 눈 희미하고 눈물이 나던 걸 언데간데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예, 나는 예, 급한 일이 있으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으면 아파서 얼굴부터 예, 새하얗게 질리고 이런 현상도 하나도 없고 예, 조금 이래 급하면 예, 막 화장실을 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진산타이가 예, 혈배강 쓰니 이게 정말 어느 때만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예, 정신이 팔팔 나고 건강하고 아픔이 없어지니 근심과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또는 예, 선생님은 좋은 약만 딱딱 알선해서 그런지 난 근심으로 오랫동안 쓰니까 예, 변비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1: 근심과 변비 제일 좋습니다. 예.
0: 예, 예, 근심으로 먹고 변비도 엄대간데 없어서 얼마나 바쁜가 변비라는
1: 예,
0: 게
1: 예, 예, 예.
0: 며칠 동안 어떤 때는 뒤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시간도 많은 박선생님과 많이 수고합니다. 정말 그 말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혈전이 형성되는 원인 보게 되면 예, 혈관 내벽에 이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파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서 파괴되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 혈압약 본신이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합니다. 혈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혈압약 먹고 매일마다 그 혈관을 늙어놓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혈관 내벽이 벌써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 이런 혈관 그쪽에 염증이 생겼다 할 때는 이건 보통 우리 풍습성 심장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빵块 이것이가 터져가지고서 혈액순환 따라서 돌아다닌다 할 때 혈관이가 많이 손상받습니다. 예, 감염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또 모종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 특히 내가 원래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은 혈액이 더 끈적끈적하면서 지액화를 합니다. 한 대 엉킨다고 뜻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노후병도 올 수도 있고 골절도 생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런 소상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탕환돼서 침대에서 자꾸 일어못 나거나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취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이 계속 앉아있고 계속 소지만 보고 이러면서 뭐 별로 움직이지 않죠. 한 가지 동작 딱 취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과량하게 또 음주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거 지금 담배 이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꾸 말합니다. 우리 이 담배가 지금 영 나쁩니다. 어제 나쁘다는 감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담배가 제일 피우기 좋은 게 뭔가 완벌루입니다. 그래서 이 완벌루 냄새를 그 좀 이렇게 모방하기 위해서 담배 공장에 보통 한 전문 그 냄새를 연구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화학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막 한 대 이래 섞어가지고서 그 냄새를 맡게 합니다. 순 이런 담배, 초담배 괜찮지요. 근데 이렇게 화학 성분이 꽉 찬 거 이거 자꾸 이렇게 피우게 되면 예, 사람 몸이 엄청 해롭죠. 예, 암도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이 유니 텐실 이게 뭐인가 우리 길을 파려면 딴 거랑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저도 소스랑 가게 되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몽땅 添자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반시지방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위동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배가 짱이 나고 메스껍고 흑배에 나올 수도 있고 관상동맥에 혈전은 심지어 막 빨리 뛰고 곤란이 오고 어지럼증이 나고 뇌동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언어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의 동맥에 이런 혈전이 생기게 되면 허리 아프나.

0: 하고 또 단백뇨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들을 빨리 녹여 내보내줘야 되죠. 이런 방면이 우리 황진수한 태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해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림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류용근 작사, 류용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고향 마을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메석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한 눈물을 조심스럽게 끌어놓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이 온기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홍범 참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바퀴만 작사 작곡에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련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 관광 체험을 조성해 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 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류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주제로 한 개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연영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1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저력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련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

0: 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견학, 민속 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레저와 건강 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혈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전성 개발구 개혁 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제재 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시료로 연변산업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기업인 길림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환경과 산업지원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개조와 공장구역 확장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내부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개발구 개혁 정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어지고 3조 3보 산업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공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반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 개발고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담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 내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유한 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유한 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표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여 원입니다.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0: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전면조사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활용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활용 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활용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1: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 개조 대상 내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0: 무상 헌혈 지책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실제에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심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 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늘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 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 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그늘 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 채집, 검사, 공급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

0: 4377번, 432-3777번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

0: 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 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우리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게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동해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을이 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점적 주사를 맞는 분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심혈관 병을 치료해주고 또 병이 있었던 분들 다시 우리 예방 그 돌아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 일반적인 감기약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이런 약에서 잘 되지 않는 이런 독감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그러니까 우리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4,500m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몇 년
2: 약을 썼지만은 효과가 그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귀담아 듣고 이 약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지금 아주 날이 갈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1: 맞지요?
2: 예, 우리 아저씨는 원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봄과 가을이 되면 항상 그 감기에 달고 있고 맥이 없어하고 피곤해하고 머리가 띵해하고 가자 한 일도 잊어먹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발효분을 한 달 먹으니까 벌써 효과가 알리는 게 알립니다.
1: 맞죠.
2: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우리 아저씨도 저혈압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저 머리 아파하고 눈이 뿌예하고 혈압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상하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맞지요.
2: 예, 그리고 음량 조절이 잘 됩니다. 심장이 나쁘고 폐가 나쁩니다. 우리 아저씨의.

0: 나빠 옛날에는 예 몇 번 예 쓰러진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신장약도 예 한 1~2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폐도 나빠가지고 치료도 많이 했는데 예, 그 후에 보니까 예 신체가 예 그냥 예 초서지 못하고 예 약해가지고 감기에 잘 걸리고 기침하고 이랬대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가래분을 선택해서 예 그걸 먹은 후로 예 벌써 한 달 넘어서 먹으니까 예 벌써 식사를 잘하고 예 잠 잘 자고 하면서 예 심장이 예 가슴이 후원해하고 예 그 기관지도 걸리지 않고 예 아주 예 그 저 색색하고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동충하초는 예 약 중에 최고구나. 백약이 무슨 최고라지만 정말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십이지당 위겨야 있어서 예, 위로 수술했다는데 예, 어제 그런지 예, 그 휴절로 그냥 설사하고 아파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에 뭐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쓸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에 일정상이 예,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리고 예, 전려성 비대가 있어서 예, 그저 밤이면 쉬지 못하고 그저 일어났다, 그저 누웠다, 옆에 사람도 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두 달 먹으니까 벌써 예, 오줌 차수가 예, 줄어들고 예, 소변이 양이가 많아지면서 예, 속이 시원하다 하고 그랬습니다.
1: 맞죠.
0: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이게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 두 내외간이 이 약을 예, 선택한 거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예, 계속 이 약을 예, 살리사입니다. 그래서 예, 예, 전번에도 예, 약을 샀지만 예, 또 동서가 와서 예, 이번에 사는 데서 아홉 가구 예, 개가겠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아저씨 것도 예, 아홉 가구 싸고 그래서 둘이 거 예, 열아들까지 살려합니다.
1: 그러십시오. 약을 두 번에 또 쓰지 또 오랫동안 무슨 수시를 하는 분들이라게 되면 예. 그 약을 많이 쓸 때 그리고 지금 예. 경제상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열려도 각사님 뭐 경제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
1: 283-0606번에다 지금 인사 예. 연결하십시오.
0: 예. 우대가 너무 좋으니까 예. 예. 자꾸 예, 싸고 싶어요.
1: 맞지요.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내 저기 동충하초로 먹던 환자인데 이 뭐 내 먹는 것 중에서 아, 내 정말 약 강고약도 많이 먹고 진약도 많이 먹고 배에 내 많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가 제일 와입니다 정말. 이 설명서에 나오다자마자 이게 저 누구나 저기 그 그냥 발을 한 게지. 비로 중약에 뭐 3배도 된다지.
1: 30배.
3: 아니, 효과가 어찌 좋은지 유익권도 뭐 사먹을 걸 매했다니 모든 게 다 이제 치료 좋습니다.
1: 맞죠.
3: 그래서 오늘 이 활동할 적이 많이 싸다고 믿습니다. 그 열자도 깍살이서
1: 맞습니다. 이런 게 예, 약을 그냥 여러 가지 약을 썼다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우리 그 약이란 것이 내가 먹고 내 병이 나아지면 좋은 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면서 또 좀 특수한 이런 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06번에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4: 예, 네, 나도 이 동충하초의 발효분 한 1년 좀 넘게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 좀 봐서 한 번 지금 또 먹을까 해서 오늘 전화드립니다. 아홉통 주문해서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네. 우리 처음 쓰신 분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으니까, 예. 어땠 좀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뭐 혹시나 해서 쌌다가 좋은 효과를 보게 되면 다시 그 다음번에 살 때게 되면 많이 사가지고, 예. 우리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경제상에서 도움이 되고, 드리는 물품이 지금 또 많고 하기 때문에 현금도 직접 드리고 있지. 283-0666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5: 네. 예, 동순하초 발효 김분이 사문하사 그럽니다.
1: 예.
5: 예.

0: 저는 지금 동순아 저 발에 잼버는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혈압도 지금 예, 조절이 되고 지금 예, 수면 이전에는 수면 장애가 심했는데 지금은 수면 장애가 해결됐습니다.
1: 예.
0: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맞죠.
0: 예, 심장이 이전에는 두문두문 이렇게 좀 후두두하고 좀 이렇게 좀 떨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이 동순화소 발효견분을 먹으면서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0: 예, 어디나 이렇게 좀 다닐 수 있고 이전에는 못 다녔습니다. 예. 이 동순화소 발효견분은 4,500m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약 효과가 뚜렷하게 좋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동순화소 발효견분을 더 싸자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견분은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간하고 신장이 해독하고 폐도 배설 능력이 회복되고 비장이 소화흡수 능력이 정상이 된다게 되면 우리 혈지라든가 담고촌 감유삼지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지란 게 일반적으로 우리 담고촌하고 감유삼지 수치가 함께 높아갈 때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혈지가 높게 된다면 혈성대가 높아가게 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 질병, 중풍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가을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을 심혈관 질병 때문에 병원이랑 가서 지금 점적수사랑 맞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다 하게 되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심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그 후증으로 고생하던 증상이 우리 동충하초 그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절이 바뀜에 와서 재발하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비장위 소화흡수 능력이 정상이 된다면 약물이 유해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기로 전화되면서 그리고 우리 에너지기라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맥이 없다는 분들 기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와 혈이 충족해지는 것이 우리 비장위 그것이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가 충족이 되면 우리 그 비장위가 또 기의 대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병으로 맥이 없던 분들 맥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 혈액이 순환을 조정해주고 혈관이라든가 경맥이 막힌 부분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이지만은 우리 몸에 병이 있다게 되면 막혔기 때문에 우리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그 생명 통로를 열어줌에 대해서 경락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인체 생명 보충의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천화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저는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시작했는가 하면 몸 이게 밥을 못 먹었습니다. 위 나빠서 밥을 못 먹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 호두도 떨게 모든 데도 놀라도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도 나고 예. 지침도 어떻게 나는지 짓는다 하면 그저 무슨 몇 번 짓는 것 같았대다. 어째서는 종합적인 마음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1: 그랬겠지.
3: 그래서 내 이거 시작하던 한 4년 썼습니다. 선생님.
1: 아,
3: 길게
1: 예.
3: 썼습니다. 예. 길게 썼습니다. 예. 순정화는 어떤가 하면 예. 시장이 밥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12기장, 위궤양, 결장염, 이게 세 가지 배, 어떤 15년이 있었습니다. 15년이 됐습니다.
1: 아, 예.
3: 예, 약을 또 써먹고 떼보이고, 예, 그랬을 때다. 그래서 내 이 약을 썼는데, 지침도 시장 아이 나고, 예. 아니, 심장도 좋아서, 부두도 한 2층서에 없어졌습니다. 잔대를 후끈후끈하고, 예, 선생님.
1: 4년 복응했으니까 다 좋아져야 되죠, 예.
3: 예, 맥의 홈노이가 다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3: 혹시나 이게 예약.

0: 하기 좋은지 이게 동전화도 정말 질이 있습니다. 써보이거나에.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내 이거 썼는데 오늘 정신도 오이김치랑 막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밥도 못해. 밥도 쌀을 포지 않고 죽을 수 먹었습니다. 선생님.
1: 아.
0: 이랬는데 어전 이게 어전 4년 썼는데 처음엔 내 두 봉지씩 안 채 먹었습니다. 길에다가 한 봉지씩 이렇게 견질해 먹는데 용이야기가 이게 동천하초가 이 방송에 나온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질이 있고 좋습니다. 선생님.
1: 맞죠. 예.
0: 이 길에서 내 이거 썼는데 시장 맥이 좋 맥이 납니다. 맥이 나요.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기분이 좋지 관절도 일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관절도.
1: 예.
0: 이 관절약 안만 써도 말을 잘 알게 됐습니다. 배대병도 이것도 무슨 암과 한 가지 입니다. 예. 이것도 효과 있고, 예. 어디서나 여러 가지 표현에 선생님, 이거 동천할 줄 써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내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건강이
1: 예.
0: 최고 아닙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0: 예, 예. 건강해야 아직 어디 삽니까? 웃음이 살아야 되지, 사람이.
1: 맞죠.
0: 그래서 이번 활동이 이 기회에 영 좋지입니까, 시장?
1: 맞습니다.
0: 시장, 예, 말씀 들어볼까나. 영 우대도 많고, 예.
1: 현금도 드리고,
0: 정정하고, 예.
1: 예.
0: 길게, 어제는 누구마다 내 일생인 이거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이번에 활동이 영 좋은데, 내 거기 참가라자 길입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란 것이 장통된다면 전신이 혈관이 있는 곳이게 되면 모두가 혈액 흐름이 아주 좋고 빠르게 되고 심근 조직이라든가 뇌신경 조직, 안저 조직, 신장 조직에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장받게 도와줄 수가 있고 위축된 세포 역시 포만하게 변해가지고 심장병으로 개인되는 협심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뿐만 아니라 뇌중풍하고 우리 또 풍으로 인해서 기인되는 편탄 등이 복귀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안저 시황막 병변 역시 시력이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신 이후로 눈이 잘 보이지 않던 분들이 눈이 좋아졌던 분들, 그거는 주약의 간하고 관계했습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눈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을 간에서 찾게 되는데 우리 간 공능이 제대로 회복된다면 눈이랑 잘 보이지 않던 분들 시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소변이 빈번하거나 급하거나 배뇨가 깨끗하지 못하던 전립선 문제, 남성분들이 지금 우리 그 전립선 문제 때문에 소변이

0: 자주 우리 그 화장실로 다니는 원인에서 잠을 자지 못하던 분들, 그러니까는 신장하고 방광이 합이 잘 됨을 해서 전립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소변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던 분들 모두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염 등이 우리 정상으로 치료될 수가 있고 신체 여러 가지 병하고 증상이 점차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중약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게 되면 우리 그 당청아초 발효균분 선택하시라고 권장하는데 지금 우리 그 제가 그냥 해드는데 우리 70대에서 90대 되는 분들 우리 어쨌든 이 나이가 되게 되면 우리 오장육부의 모두가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고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 해드리는 이런 약도 많이 들었고 또 중약도 많이 썼던 분들 그래서도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역시 우리 새롭게 신심을 갖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다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 그 약이란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데 내가 먹어봐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작했다게 되면 료종하고 주기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간하고 담낭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소변이란 노른색을 띠는 분들 이건 우리 담낭 때문에 우리 노른색을 띠게 되거나 미숙하고 토하는 증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간하고 담낭도 소화계통 증상인데 우리 이 지금 간하고 담낭 때문에도 미숙하거나 토하는 증상이 많은데 미숙하고 토하는 증상이 어떨 때는 위 때문보다 위보다도 더 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간담낭이 이런 공능이 회복됨을 해서 이런 증상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시력감퇴라 했던 분들 우리 간이 좋아짐을 해서 시력감퇴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 지방매 이런 작용을 해서 높은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가 혈액 속에 들어가는 걸 막는 이런 작용을 해주는 이런 것이 간이 공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나쁜 노폐물이 우리 혈액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작용하는 것도 간의 한계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몸에 지금 우리 간이란 것이 그냥 얘기 드리는데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가 간인데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는 건데 근데 이런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일반적으로 난제를 가져갔던 이런 장기의 치료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되면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요즘 가을이 되게 되면 감기랑 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특히 우리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감기 되면 우리 면역력을 제거하는 이런 제품이라든가 우리 감기약을 먹어도 되지만은 독감이 왔다게 되면 일반적인 감기약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이 독감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다른 약을 쓰지 않고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업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후염이라든가 특히 우리 지금 바람이랑 많을 때 우리 바람을 맞게 되면 인후염이 발생한다면 우리 인후염은 제가 그냥 해두는데 중에서는 좀 중한 병으로 여깁니다. 인후염이 8개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경락이 지나가는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꼭 인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인후라는 것이 또 무슨 작용하는가 되면 우리 나쁜 노폐물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도 인후염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그 약방에서 파는 인후염 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이라든가 오랜 기침이라든가 가래가 떨어지지 않는 증상, 우리 간공능, 폐공능이 해결된다면 모두가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가끔은 마음속 시계바늘을 되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더라면, 한 걸음 일찍 멈췄더라면,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과거의 어느 순간을 애써 되짚어 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은 지나갔고 시간은 흐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되감느냐가 아니라 되감은 끝에서 다시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되감기 끝에 시작되는 또 하나의 용기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역사는 내 삶의 기쁨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 말은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자신이 받은 자유를 개인의 특권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려 했던 정치인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한 계급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두 번째, 이 법안의 통과는 흑인뿐 아니라 차별을 느끼는 모든 시민의 시민적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보다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만들어갔다는 점입니다. 1842년에 태어난 엘리엇의 초기 생애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미국 하원 자료는 그가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면서도 다른 당시 자료에는 영국 리버풀 출생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교육 역시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서 공부했다는 본인의 설명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역사학자들은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언어와 문학, 법률과 역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으로 건너온 뒤 신문 편집과 법률 공부, 정치 활동을 빠르게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처음부터 정치인으로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인쇄와 언론의 세계를 경험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흑인 공동체를 대변하던 신문의 편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직후였지만 흑인들이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시대였기 때문에 신문은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엘리엇은 바로 그 공간에서 글과 말의 힘을 익혔고 이후 의회에서 보여준 뛰어난 웅변 능력은 이런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그의 강한 기억력과 폭넓은 역사 지식, 정치적 상황을 꿰뚫어보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한 동료는 그가 사우스캐롤리아니아의 거의 모든 지역과 주요 인물, 정치적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미국 하원 의원이 된 직후입니다. 1871년 하원에 입성한 그는 초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의회에서 발언했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 남부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던 세력과 흑인 시민들의 권리를 둘러싼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시 정치적 권리를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그는 그것이 너무 이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이런 발언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남부 곳곳에서는 흑인을 향한 폭력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의 진짜 면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1874년 1월 6일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학교 등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시민권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던 쪽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부연합의 부통령이었던 알렉산더 스티븐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엇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던 남부의 정치 지도자와 노예제 폐지 이후 새롭게 정치적 목소리를 얻은 흑인 의원이 같은 의회에서 정면으로 논쟁하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엘리엇은 감정적으로 비난으로 맞서기보다 역사와 헌법, 시민권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상대 론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히 피해를 입은 집단의 대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내세운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엘리엇은 미국 시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남북전쟁의 결과가 노예제도의 폐지와 흑인의 정치적 지위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면 그 자유는 실제 생활에서도 작동해야 했습니다. 호텔이나 교통수단, 공공시설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노예제도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민권 법안이 단지 흑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흑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막는 법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든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표현 가운데 한 계급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오늘날에도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역사는 내 삶의 기쁨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외우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에는 고전 문학과 역사적 인물, 시와 헌법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큰 정치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하는 론리의 뿌리를 찾아가 그 론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연설가였던 셈입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당시 동료들이 그의 웅변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격정적이면서도 론리적이었고 때로는 문학적인 표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듯 역사는 내 삶의 기쁨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라는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명언대로 또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의 연설은 노예제 폐지 이후 미국이 진정한 시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았고 특히 법 앞에 평등과 공공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라는 문제를 정치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리상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생애를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가를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또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돌검은식의 바늘이 제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후회에서 용기를, 실수에서 방향을, 조용한 고백처럼 얻어낸 깨달음을 우리는 가슴속에 품은 채 내일로 나아갑니다. 과거를 돌이켜본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오늘 하루 당신이 되감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도철초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1: 배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0: 두철주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부었지만은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1: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0: 두철주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넣고 씹었다. 보리살은 금방 바닥을 보이었다. 소년은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조금씩 피었다. 하지만 기운이 딸리는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도철초는 보리가 조금 남아있는 식량 주머니를 쥐고 한참 머뭇거리었다. 남은 식량을 모두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돌려먹었다.
1: 그래, 사람을 구하려면 제대로 구해야지.
0: 그는 어린 전사의 손을 잡고 남은 보리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냈다.
1: 먹어, 먹고 나면은 기운이 날 거야.

0: 소녀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자리에서 볶은 보리쌀을 모두 먹어 치웠다. 두철주는 남은 물도 몽땅 건네주었다. 소녀는 기운을 차리는지 배시시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응? 두철주가 물었다. 예, 기운이 좀 납니다. 소년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동지는 선전돼 있지? 어? 네. 설산을 지날 때 본 것 같아서 콰이바를 치면서 공연을 했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준희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다들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던데요? 난 두대장장이라고 해. 별명이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초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1: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리를 걷자 두철추는 어린 전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0: 나는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 챙겨 하니까 먼저 가도록 해.
1: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총히 길을 다그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거친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자니 당황하여 너무 서두른 것인지 한쪽 발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마음이 급해서 발을 뺀다는 것이 그만 다른 발마저 빠지고 말았다. 두철주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몸서리치던 모습이 잇따라 머리에 떠올랐다. 두 발을 빼려고 움직였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빠져들어갔다.
0: 침착해. 금방 누군가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1: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철주는 또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컹한 흙이 허벅지를 삼키었다. 이럴 땐 오히려 눕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은 주위가 모두 진흙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두철주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가랑비가 조금씩 흩날리 깨가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사람들이 마침내 두철주 곁에 이르렀다. 앞장선 사람은 리소후였다. 하지만 두철주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뒤였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머리와 넓은 어깨만이 진흙탕으로 삐죽 솟아있었다.
2: 태성동지! 태성동지!
1: 리소우가 가슴이 찢어질 듯 두철주를 불렀다. 리소우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수많은 홍군 전사들은 바이야이라는 마을 이름을 잊지 못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태 오른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한다. 잠에서 깨어난 모태똥은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 났다. 어제 바인야이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다. 호위병이 방으로 들인 뒤에 자리를 펴주자마자 모태똥은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길로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깨어나 보니 그 집은 소똥을 한무더기 쌓아 벽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방은 꽤나 컸다. 문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신령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은 것이 보이었다. 상에는 면주가 놓여있고 바닥에

0: 늘 방석에 깔려 있었다. 서장 사람들의 불경을 읽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솥동을 떼는 화덕이 있고 지붕창이 나 있었다. 호위병 옥꼬마와 심꼬마는 화덕 앞에 앉아 물을 끓이었다. 기에 담긴 솥동을 화덕에 넣으니 불이 활활 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도 코가 맵지 않았다. 두 호위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였다. 드디어 조지를 빠져나왔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를 지나며 수렁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모태똥이 끌어내 주었다. 모태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 이렇게 잘 자보기는 처음이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무슨 침대길래 이렇게 편안할까? 어?
0: 그러자 심꼬마가 풀깔개를 젖히며 웃었다.
1: 그러게요. 잘 보세요.
0: 침대 밑에는 마른 솥동이 잔뜩 깔려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물이 끓었다. 모태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집을 나섰다. 이 고장은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집 모양새는 흙수의 로허와는 또 달랐다. 어디로 눈을 돌리던 솥동으로 지은 집뿐이었다. 집집마다 세워놓은 장대에는 길고 좁더란 흰 천을 매단 깃발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장 문자가 적힌 깃발 모양의 흰 경본들이 펄럭거리었다. 마치 바람이 경을 읽는 것만 같았다. 모태똥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남쪽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버드나무 가운데는 아름드리로 굵은 것도 도로 보이었다. 추운 고장인지라 아주 더디게 자랐을 터이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숲 곁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렀다. 들판에는 아침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들꽃이 가득하였다. 모태똥은 숲을 나와 남쪽을 바라보았다. 조지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직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몇 사람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잠이었다. 멀리 안경을 쓰고 헐렁한 두루마기를 입은 서특립이 보이었다. 그는 지팽이를 짚은 채 곱비를 쥐고 말을 끌고 있었다. 마루에는 웬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각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리행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옷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져 있었다. 안경은 한쪽 다리가 끊어져 흰 실을 매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수염도 더부룩하였다. 모태똥이 걸음을 다그쳐 다가갔다.
1: 서 선생님, 서 어르신 힘드시죠?
2: 나는 문제없어. 사각자가 힘들 거야.
0: 서통님이 말했다.
2: 자네들은 나들을 왜 말을 타지 않으냐고 자꾸 타박을 하지만, 어? 자, 보게. 이만하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나? 어?
0: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1: 이번에도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2: 이 아이가 아프다니 조제 두고 올 수 없지 않은가? 어?
0: 그런데 서특립의 두루마기 밑으로 붉은 바지가 삐죽히 보였다.
1: 아니, 선생님, 바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에?
0: 모태똥이 놀라며 물었다.
2: 어쩔 수가 있나. 바지가 너무 헤져서 붉은 천을 얻어가지고 키웠네. 보게 새색시 바지보다 더 산뜻하지 않나? 어?
0: 서특립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농담을 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모태똥은 곧 쓰러질 듯한 사각자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2: 어르신, 말은 어쩌고...

0: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에? 사각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리앵도가 끼어들었다. 남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어느 간부한테요. 기조에서 이질에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동동 부어 말이 아니더라고. 한 걸음도 못 걸으니 당장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라 사르신께서 말을 내놓으셨어요. 금상을 건널 때 그만 무리에 또 내려갔지요. 그 간부는 어르신한테 와서 죄송하다며 한바탕 울었고요. 사르신께서는 밀려 내려갔으면 간 거지 어쩌겠느냐, 나도 걷는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모태똥은 사각재의 부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어쩌면 이토록 쇠약해 지으셨습니까? 양식을 모두 젊은이들한테 주고 어르신은 나물만 드셨거든요. 이번에도 이행도가 옳은 말을 받았다.
1: 연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네.
0: 사각재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하였다.
1: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보따리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0: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리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지고 오셨죠. 척보니 사각재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리엔도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여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버전이 없으면 계승이 없고 계승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세대에서 뒷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소중한 전통음악. 우리 전통음악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0: 전통을 잘 보존하고 꾸준히 계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음악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고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민요를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민요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목소리가 정말로
1: 힘차고
0: 네, 에너지가 차 넘쳐요.
1: 네, 아주 뭐 네. 쨍쨍한 목소리로.
0: 그렇죠. 네. 네.
1: 아, 귀가 네. 아주 정신이 번쩍 드네요.
0: 번쩍 드죠.
1: 네.
0: 네. 저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그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네. 함께 또 민요에는 공범하게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사실 저희가 또 아리랑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리랑도 민요의 한 부분이에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래서 자, 오늘 또 새롭게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간절한 요청으로
1: 네.
0: 노들 강변을 네, 가르쳐드려야겠죠, 선생님.
1: 아이고, 노들 강변.
0: 네.
1: 네. 좋습니다.
0: 네.
1: 장단부터 일단은.
0: 네. 네.
1: 한번
0: 장단은?
1: 네, 장단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0: 네.
1: 세마치.

0: 재밌죠. 재밌어요. 오늘 같은.
1: 네. 네. 휘휘 늘어지죠. 실실 늘어지죠. 타자를.
2: 아.
1: 네. 휘휘, 휘휘 늘어진.
0: 아, 실실 늘어진.
1: 뭔가 실실 늘어졌다.
0: 아, 가사를 거치시기 바랄게요.
1: 네, 휘휘.
0: 왜 또 어떨 가면 제가 가사를 자, 쓰다가 이게 휘휘.
1: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분들, 네. 네. 가사를 굳이 안 읽어드려도,
0: 그렇죠.
1: 다 알 법만한.
2: 잘 알고 계시죠.
1: 네. 그래서 경기, 저기 뭐야, 우리.
2: 네, 우리 전통민요.
1: 전통민요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민요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면은.
2: 부르기는 부를 네, 수가 부르기, 있죠.
1: 부르기가 네. 조금 이제 네.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2: 네.
1: 네. 자, 해봅시다. 노들 강변, 봄버들까지. 노들 강변, 봄버들까지. 조금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부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전통대로 하시면 노들 강변 그냥 변 해주면 돼요. 강변 네.

0: 자, 여기서 너를 노자에서 너들강변 노자에서 너를 꺾어 주셔야 돼요.
1: 노. No. 네.
0: 그냥 노 no. 그냥 노들이 아니고 노. No. 노 꺾는 의미 있어요.
1: 네.
0: 노 이렇게.
1: 노 아니고 노.
0: 노 노. 네. 그리고 네. 꺾자마자 꺾자마자 목돌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노 노 노들 자.
2: 노
0: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노들자
2: 노들
0: 남 강변
2: 강변
0: 네 좋습니다. 강변
2: 강변
0: 강자를 또 어떻게 했죠? 꺾어야죠. 네. 노들 강

0: 일자로 쭉 네 끌고 가시면 돼요. 들 이런 음이 없고 엄뻐 들
1: 엄뻐 들
0: 네 다시 한번

0: 어가 음이 예, 범보다 음이 음이 높죠. 그러니까 범보
1: 범보
0: 둘네 그다음에 이제 휘휘 늘어진 휘휘
1: 휘
0: 휘를 꺾자마자 네 휘를 휘를 꺾기 바쁘게 굴림을 넣어주셔야 돼요. 실자를 휘자로 고치라고 했죠. 아까 방금 네.

0: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1: 자. 가를 빼버리세요.
0: 네, 가를 빼버리세요. 가. 가지에 다 가죠. 가지에 다까지. 가는 빼버리시고. 네.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자를 꺾어주고. 꺾고 나서 바로 뭘 해야 되죠?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목 돌림을 넣어줘야 돼요. 노.

0: 찌개 케이크 잘 하십니까?
1: 잘 하시네요.
0: 네. 아주 잘 하시네. 어렵습니까? 아, 하나도 안 어렵죠.
2: 저금.
0: 저금? 네. 아, 깜찍합니다. 저금. 자, 해보십시오. 오오.

0: 정자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정.
1: 정.
0: 정.
1: 정.
0: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침이 있어요. 정.

세 자를 또 꺾어줘야 됩니다. 세, 세, 세, 꺾고 바로 목 돌림 넣어줍니다. 네, 굴림을.

0: 잘하시네.
1: 네. 이 속도면.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너무 저기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1: 네. 아니 건물... 이 속도로 배운다면 네. 너무 빨리 배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빨리 네. 배우죠. 자, 저희 오 선생님 우리 네. 우리 오 선생님이 이제 뭐 장단만 치시느라 얼만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2: 예. 네. 네. 좋아요.
0: 좋아요. 뭐가 좋아요?
2: 노래 독창.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봅니다 우리.
0: 아 그래야죠.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봐야 돼요. 역시 그 자세가 네. 아주
1: 열심히 하셔. 아니 반장님이 그
0: 배움의 자세가 너무 그럼요. 너무 중요한데
1: 얼마나 많이 또 노력하셨는지 친구가.
0: 네. 한번 해보시죠.

0: 네, 좋습니다.
1: 오, 잘한다.
0: 네. 오, 잘한다. 오, 오 잘한다. 기타, 네. 기타 자게 잘한다. 네.
2: 너무 잘해요.
0: 네네네네. 자, 그래서, 저기 뭡니까. 강약을 우리가 노래하실 때, 강약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덩, 덩, 따쿵, 따, 덩, 덩, 따쿵, 따, 덩, 요걸 살려주십시오. 덩, 덩, 따쿵, 따, 덩, 덩, 따쿵다. 도들 강변 봄뻗을. 요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0: 자, 우리 한 분씩 해볼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한 분씩 해보면은 제가 또 그 잘 안 되는 부분, 정확하게 그 터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1: 네.
0: 되겠지요?
2: 네.
1: 그렇죠.
0: 네. 반. 네. 자. 자.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네. 긴장해 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틀리면 제가 어디가 틀렸다고
1: 그렇죠.
0: 꼭 잘 알려 드릴 테니까 하나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부르신 중에 노자를 꺾어주셔야 돼요. 근데 노자를 안 꺾고 그냥 노.

너들 이렇게 하셔거든. 노, 노 여기를 꼭 꺾으셔야 되고 그다음 범버들 이렇게 해도 무관하긴 합니다. 근데 굴림을 조금 그 제대로 하려면은 범버 버 요 굴림을 꼭 연습을 하셔서 네, 꼭 연습을 하셔서 버 요 굴림을 꼭 넣어주시면 더 멋들어지거든요. 범버들 네. 이렇게 네 그다음 흐느러진 가지에다 여기는 별 문제 없고 모정 정자 모정 정 요 굴림이죠. 정 정 요 굴림도 지금 빠졌어요. 세월 한허리를 칭자 칭자 칭자에서 또 꺾어주셔야 돼요. 칭칭 칭. 이렇게 칭칭 동여서 배여나 볼까 이렇게 꺾어주실 때 네 그 다음 분 또 오늘 아침 다들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막 해야 빨리빨리 더 잘 배워줄 수 있어요.

0: 네, 잘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네. 네, 정자, 무정의 정자. 범뽀 여기하고 무정. 물론 여기가 좀 어렵죠.
1: 네.
0: 네.
1: 정.
0: 이불 네. 불림이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꼭 그 익히시길 바래요. 네. 네, 자 우리 반장님 할 차례예요.

0: 네.
1: 아주 네. 개성 있게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2: 식임실 잘하셨어요.
3: 많이 드러내봤는데 전체 네. 가자니까 또 이렇지.
1: 이렇습니다. 네.
0: 네. 안 돼요.
1: 괜찮아요. 네.

0: 썼습니다.
1: 네. 설이 나.
0: 네. 설이 안 나가죠. 네. 아직 그 처음 배웠으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 좀 그랬을 수 있습니다.
2: 괜찮아요. 네. 하세요. 저분도 이제 너무 잘하세요.
0: 아 그래요?
2: 네.
0: 네. 떨려 하지 마시고. 네. 네. 떨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0: 네, 잘하셨어요. 야. 진보가 많네요.
1: 그
0: 네.
1: 처음에 오실 때는 노래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0: 저도요, 네. 이거 그 이제 전통 그 그대로 네. 배우기 전에는 네. 뭐 우리가 그 많이 귀에 익숙했던 선율이 있잖아요.
1: 네.
0: 너들 강변 범퍼들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귀 늘어진 가지에
1: 그렇게 다 부르죠?
0: 그렇게 불렀죠?
1: 네. 네.
0: 무정세월 이렇게 불렀잖아요. 맞죠? 어. 근데 네. 그렇게
2: 부르죠. 네.
0: 그걸 알고 네. 그걸 아예 모르고 배우면 더 쉽겠는데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가죠. 네. 한허리 이렇게 되는 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 그렇죠.
0: 예, 여러분들도 네. 시간이 꼭 걸립니다.
1: 네.
2: 버릇을 고치고
0: 네. 칭칭 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그 전통으로 하는 그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좀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고급스럽죠.

0: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고쳤어요.
1: 그렇죠.
0: 저도.
1: 아유. 그럼요.
0: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1: 네. 네,
0: 천천히 고치면 뭐 다들 고쳐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많은 민요를 우리만의 또 부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1: 네.
0: 많은 민요가 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네. 좀 거풍스러운 민요로
0: 네.
1: 너덜강변을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덜강변.
1: 너덜강변. 네. 네.
0: 너들입니다. 너덜이 아니고. 네, 너들. 네.
1: 너덜강변. 혹시 예전에 그 불렀던 습관들이 나온다면
0: 네.
1: 그 가사에 너덜강변에다 평으로 되는 걸 적으세요. 아니면 너들강변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래서 평으로 하면 아 이거 평으로 가야 되겠고.
0: 그렇죠.
1: 너들강변
0: 네.
1: 그냥 화살표를 쫙 그렇죠. 일자로 가는 걸 하세요. 그래야 변 올라 안 가지. 쓸데없는 그 시김새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너는 꺾어서
0: 네.
1: 이제는 꺾는 부분은 다 잘하실 것
0: 그럼요.
1: 같아요. 꺾는 다음에 위에다 한 음을 올려놓고 밑에 여기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네.

0: 여기에다 농현을 흔들흔들흔들 하는
1: 거. 네, 넣어주시면 되죠.
0: 물결을 표를 그으시면은.
1: 흔들흔들하게.
0: 흔들흔들 농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들. 강변은 쭉 가야죠. 꼬부락꼬부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변. 그렇죠. 그리고,

0: 없습니다.
1: 네.
0: 그쵸. 봄보들. 그 다음, 휘, 휘도, 휘를 저쪽에 위에 있고, 휘, 휘, 휘. 네, 휘가 꺾는 부분이에요.
2: 하나만 꺾으란 것 같은데.
0: 한 번 꺾어야죠. 네. 네.
1: 휘.
0: 지인 지인 그다음 가지에다 가지에다 그러면 갔고요. 그다음 무정 무정 한나의 삼각형이 갑니다. 무정 예. 네. 무정 응 무정 새 새도 새를 저쪽에 얻고 놓고 애가 여기 있어. 세월 새 세월 월 올라갈 때 한 변이군요.

0: 연아 이 부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매연아 볼까. 자, 시간이 다 됐네요.
1: 그러게요. 시간이, 아,
0: 시간이
1: 너무
0: 갔어요.
2: 벌써 에헤어
0: 에헤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빠르죠. 예. 네. 아유, 오늘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노들강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리홍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경락을 수통시켜 주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수통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에서 공농주체에서 말하다시피 심폐이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0: 1번 증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서 어떤 걸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정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님상주의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침이 특히 입에서 특수한 냄새가 나는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예, 신장약이 이게 저 조원증 심하는 내가 쓰고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그래. 우리 집안집 저번에 내 방송 저 집안집 형님이가 야근 둘인데 그 조원증 심하는 내 공부했다면 심장이 대단 이 저 와서 떨고 그리고 가래가 지나만 성하고 숨이 차면서 예.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그랬다고 땀만 특별하다만 그래서 이걸 썼는데 이 얼마 안 써서 벌써 예, 한 달 쓰니까 지금까지 가래가 쌓더라도
0: 아, 예.
2: 예, 가래가 쌓을까니 그 다음에 이게 가슴이 이게 저 붙이는 게 썩났고 그 다음에 벌써 편안하다는 감도 나만
0: 예.
2: 그러면서 요즘 쓰는 두 달 썼는데 지금 그 정황 이 전화 온 게가 지금 무슨 하다 그, 이 가슴 팩이 재화되거나, 그, 탁탁 맞추거나, 이런 증상이 없고, 그 다음, 어떤, 숨이 답답한 게 없다면서, 예. 그래서 내가 했다. 어떤, 냄새 있으니까 꼭 주의하라고. 약, 어떤, 달아갈 때 그 약을 떠보지 말라고. 이게 떠보면 이제 다시 재활을 나는, 정말 재미없다고. 약이 때까지 소량 쎄 있었다.
0: 그랬겠죠.
2: 예, 신체 약하고. 근데, 저기, 이때까지 그렇게 썼는데, 난 크게 효과는, 효과 복고 전환하는 아닌다는 게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내가 이, 내 쓰고 좋으니까 아껴지지만 다 써본 사람 다 이기서 없다고 이, 이걸 넣고 맞으라고 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냐 이번에 또 그래서 이 아이들 까고 좀 봤잖아요.
0: 아, 80세 이상에서 이자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확실히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인데 이 제품을 쓰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잘 권념했습니다.
2: 예. 예. 말 만났다만.
0: 예, 예, 그렇죠. 예. 예. 여러분의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전청심한 사람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3: 예, 나는 신장이 좋지 못해 고사 많이 해서 약도 예.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게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한 반년 거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저는 이게 심장이 좋지 못해 가슴이 답답해서 저는 이게 몇 번씩 깨어났겠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심혈이 저기 100이 넘는 게 심혈이 80으로 정상이 되고요. 약은 이 약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다 네, 그런 거죠.
3: 저기 순대로 오르내리적에는 숨이 차서 저기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이거 앞으로 이거 저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이번에 또 아까고 싸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신약대학방 네. 본점 분점 혹은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네, 저도 이 좋은 정보만 얻으면 동의를 없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동해라도 쓸까나 완전히 좋습니다.
0: 야주딸 잘 쓰셨다, 그렇죠. 예.
4: 예, 나는 항상 어디가서 예, 밤에 밥잔 미나 못 자고 예, 조금 넘어도 뭐 다 넘어도, 반도상이 넘어도 예, 방도 취하고, 숨이 나는 거 자꾸 올라오지 않는 게 재밌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 걸어도 예, 숨이 엄청 못 합니다.
0: 예.
4: 항상 그래도 집에 가만히 넘어있으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0: 가끔 가다가 내 절에 가서 숨 다 애원한다고 아파서 그 다음에 지시만 먹게 됐고 한참이.
1: 구급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셨다. 그렇죠. 네. 예.
0: 다른 약도 옛날에 난 많이 썼습니다. 청약, 청약도 먹고, 예, 뭐 이런 약도 먹어봤는데, 어째 좀 낫을 것 같다 하다가 또 자꾸 발작하고, 예. 그리고 특히 그런 거 입안에서 예, 냄새 자꾸 입안에 마르고.
1: 그거 참 안타깝죠. 예, 예.
0: 예. 그리고 입안에 마르고, 목화에도 마르고, 막 입안 시급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일어난 점수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저는.
1: 그렇죠.
0: 외도도 쓸 거다, 예, 완전히 나사됐습니다.
1: 예. 예.
0: 지금은 뭐, 이 심장을 내서, 내, 나가, 예, 돌아다니고, 근심하여, 옛날에는 조금만, 그러면, 자꾸만 근심처럼 와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마음 놓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놓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내기는 우리 집 사람도 예, 지금 아주 한국에 있습니다.
1: 예.
0: 예. 한국인데, 한국에서 예,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중국 이래서, 심장이라는 게, 그분은 자꾸 그래서 심리가 좀, 많이 빠른다, 그나. 조금만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막, 심리에 가서 160, 170개씩 막기.
1: 예.
0: 예. 그리고, 그분도 예, 자꾸만 너무, 저기, 잠이 못 자는 게 문제고, 그리고, 하나는 예, 어떻게 심장을 해서 그런지, 뒷가슴이, 앞가슴 자꾸만.
1: 그렇죠. 예, 예.
0: 이런 순서도 있고, 여름에는 안 좋다고 해서, 네. 한번 붙여보낸 게, 한번 먹은데, 이거 편안하다고.
1: 모두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래서 내, 야, 그럼 이 약 그냥 쓰라고 그러더라. 나도 이거 지금, 그냥 쓰고 있을까나, 같이 사서 쓰라고. 내, 이번에, 전에, 예, 싸서 한국에서 또 보내라고.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외국에 많이 나갔는데, 기본상 해관 지나갈 때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적 없으니까, 심 놓고 보내도 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 전통시발 우리 시인과 지금 먹고 있는 게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우리 시인이 몇 년 전에,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심장이 아프고, 그런, 어찌 그냥 숨이 차고, 그리고 예, 앞뒤고 아침 쫄리면 아프고 그랬어요. 마음이 발전한 게, 심장 주자까지 하게 됐다. 막 주자를 세 개 했습니다.
1: 예.
3: 나이도 그때 아이 만들고 중간에 세 개 하고 있어요. 그 한 2년 괜찮긴 저 같은 게 어디서 3년 조금 넘어가나 뭐 허전 그런 뭔가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냥 앞뒤고 하신 쫄들이 아프고 숨쉬기도 바빠한다.
1: 주자가 끝이 아닙니다.
3: 그래서 치료를 쓰게 하더란 말이에요. 서약 치료를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주사를 한 대 가서 주사를 한 대 가서 무슨 약도 주고 먹은데 아이들서 내기를 야 그다고 어떤 몇 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내기를 어떤 사람을 이 전적 심화를 먹고 이 심장이 나쁜데 좋고 주사를 한 사람도 먹고 나쁜 사람들은 많은데 먹으라고 야 이 전문 병원에 가서 먹어 치료하고 하는 게 무슨 낫겠니까 처음엔 동의하더니 너무 바쁘거나 먹겠다 하더라 말인데 그래서 처음에 몰라서 세통사 먹었습니다.
1: 세통사 하나 한각 주니까 예, 내가 얘기하면
3: 세통사 먹고서 좀 야 이거 먹기 별 가슴이 아이 튀어 온 것 같은 게
1: 그렇죠. 한 달 반 정도는 잘 복용하게 됐으니까 그 정도 되면 많이 낫는 감을 느끼게 되실 때입니다.
3: 예, 예. 세 통살이가 한 통 더 줄
1: 그렇죠.
3: 거다. 그러니까
1: 예.
3: 한 통이 한 통 먹으니까는 벌써 약간씩 알려진 게
1: 그러면
3: 수혜하는 게 우선 그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1: 야, 그렇죠.
3: 이렇게 사고 언니 뭐 사먹을 게 있는 거기라다
1: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3: 어떻게 싸움이냐면 다른 게 싸움을 잘 자고
1: 예.
3: 막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그래서 혈압도 서로 잘 된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더운다면 기승도 세게 심폐혈까지 있는지 신초도 하는 기승도 많이 못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다. 야, 내기 좋냐고 나는 언니 먹겠는 게 난 구매고 이 약 먹겠다. 오늘이 배달받아 계속 먹겠다. 오늘 배달되니까.
1: 됩니다. 앞 각 3은 3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3, 3에 다시 5번 연락하세요.
3: 그러니까 나 오래 먹겠구나.
1: 그러면 넉 달 동안 복용하면 현저하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3: 입 다시고서 먹고서 또 도서 먹다 했지.
1: 예.
3: 이 전장 처음 만났던데 지금. 예, 오늘
1: 그렇죠.
3: 배달 받겠어요.
1: 예, 이 제품 자체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33-5번.
1: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0: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전 선생님은 10년 동안 반면 이랬고요. 중도 이야기죠.
2: 아, 예.
1: 네, 어느 때 선생님께 물어보고 한국에 있는 우리 딸은 데 보내준 거 어느 때 말했댔습니다.
2: 예.
1: 그래서 우리 딸이 이 한국에서 이 신체검사 때문에 흰옷 입은 사람을 보면 딱 심장 뛰고 혈압 올라가고 이래서 내 선생님께 물어보고 먹음 좋아서 내 써보내는 게 이 약 먹은 후에 심장도 뛰지 않고 혈압도 올라가고 잠을 못 자서 이게 잠을 잘 잔다.
2: 아, 예.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요. 예.
1: 예. 그래 그렇게 먹고 잃어볼까네. 이제는 한 1년 동안 아이 먹였습니다.
2: 예.
1: 지금 국면이 한국에서 또 놀라 지금 시아버지 이제 3년째가 들어왔는데 예.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 심근경색을 옛날에는 국경에서 막 이 심장이 두살렸는 이사 그 연변이 없어서
2: 아 그렇죠. 여기 외제 가서 했죠. 금병원에. 예. 예.
1: 이 연변이 있을까나 그때 사망했단 말입니다.
2: 예.
1: 색을로.
2: 예. 아, 예.
1: 나도 유전자도 심근경색 덜그려고 예. 우리 딸도 유전자도 심장이 나쁘단 말입니다.
2: 예.
1: 저는 이렇습니다. 잠도 잘 자고 신호시고 사람 봐도 이렇고 이래도 선생님 또 이 약을 지금 마실 때네 또 보내도 미국도 공부해서 소주 이렇습니까?
2: 이렇죠. 아 지금 이렇다 하지만 해도 오늘은 이렇지만 해도 그 복용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로 전까지는 하루에 두 번씩 정상으로 복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기초상에서 다시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예.
1: 어, 그럼 우리 딸이 신을 것 사겠다서 내 니 것도 사라가겠다.
2: 아, 그렇죠. 예, 예. 예.
1: 예, 이러는데 뭐 먹겠는 거 합니다. 근데 먹으면 똑같지 않고 뭡니까, 이게?
2: 글쎄, 자기 전에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아, 우리 딸 두 번씩 먹어, 이렇게?
2: 두 번 내지 한 번 자기 사정에 근거해서 적당하게 차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야드딸까지는 정상 하루에 두 번 드셔야 됩니다. 야드딸 후에는 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어, 그럼 뭐 신이 꽃사가겠다. 그럼 좀 오늘이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2: 예, 삼삼에 다섯 개 번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한 곽은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순회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대증 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존의 야득계 현시 어디에서든지 봉간판을 붙인 데는 똑같습니다. 세 각의 한각 물어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러 드리고 열여덟 각을 싸면 여섯 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었는데요. 세 각의 한각 이때게 되면 한 달 반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아홉 각의 세 각을 드리게 되면 기본 넉 달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니까 이때게 되면 8달 동안 완전히 시름 넣고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이때게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가격적으로도 접수하는데 기본상 편리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우대 정책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한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고혈압이 조절받게 되어 있으니까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너무 많고도 많은데 본 제품 자체를 쓰셔서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것은 심장도 해결받고 고혈압도 해결받고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으로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련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 관광 체험을 조성해 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류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숲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조제로 한 개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노년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1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저력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련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련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련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련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견학, 민속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레저와 건강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혈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성개발구 개혁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제재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시료로 연변 산업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기업인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환경과 산업지원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내부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조 3보 산업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담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갓은 길림세포자원고관리요한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삼정, 중력, 음편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 여원입니다.
0: 총 투자 9.2억 원.
1: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더 실적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수기업과 신흥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양질 고신기술 산업 시범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2: 연변조 제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이 일전 화룡시 불근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에 통계 자문봉사대와 전시판 선전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 전면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 전면조사 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화룡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화룡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화룡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1: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개조 대상에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0: 그는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 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그늘 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 채집, 검사, 공급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령 이금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0: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4시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우대활동합니다. 예, 이번 특별우대활동 같은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심내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내방 본약 한 곽을 증송해드리기 때문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틀 입을 한 채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내방 본약 4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장약심내방을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면서 한 곽에 100알씨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하고도 20일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내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리죠. 예, 장약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이 그 100알씨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장약심내방 36곽을 사는 분들한테 6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0에 15개월 하고도 10일 좌우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예, 그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기카노 공기청정기를 한 대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데 3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심도 있게 여과하는 이런 기술로 예,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 준다. 예,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가 정말 그 아주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청정기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섯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400g짜리였습니다. 예, 900g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심장병이 있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신전투도 해보고 피를 뽑아가지고 신심의 심장 근육 세포가 어느 만큼 손상받았는가 하는 이런 화음도 해보게 되죠. 예, 화음에서 신심의가 올라간다거나 신전투가 변화된다 이럴다 할 때는 심근경색이 올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심내방 약을 먹는 한잔다.
1: 예.
2: 예, 저는 이 약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봤어, 예. 이 약 쓴 지 얼굴 3년이 나는데.
1: 예.
2: 야, 심장이 너무 나빠서, 예. 무슨 소리도 놀라고, 황황하고, 또, 예, 또 그 나쁜 생각이 들어가고, 예. 사람이 저도 불편하고 연구하고 밤에 잘 때도 심사에 나빠가지고 입으로 가슴을 얼려 못 넣고 잤습니다.
1: 예, 심상이 나쁜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래.
2: 예, 그것도 효과 보고, 아니, 저 길하고 저기, 숨이 올라와 와서 다섯, 여섯 번씩 앉았다 누웠다 이래며 고생했습니다.
1: 예.
2: 예, 그래 고생하던 게 그것도 다 사라지거든 없고, 예. 아무 증상도 없이 지금 정상적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2: 내 이야기, 길에 소장약이 좋다는 거 알고 어쨌든 후에 또 사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 좋겠습니까?
1: 맞습니다.
2: 어쨌든 내 이야기에 딱 믿음에 가가지고 어떤 완전히 상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네. 노고에 왔을 때도 그지 이 이야기 어떤 100% 상신하니까 노고에 온 거 있잖아 이야기 대주시겠더니 효과를 봐서 지금은 어떤 태어나서 어떤 일을 거의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야, 아무도 증상이 없어, 그냥 매일 놀러 다니고 식사도 다르고, 매겹단 말 다 하고, 그것도 다리랑 오지르지 했단데, 어때, 그 이약 먹은 건도, 소장약 먹은 건도, 그게 다 증상이 없어졌을까?
1: 예, 소장약이 우리의 이 장약 심리방위가.
2: 약이 돼서 그런 것 같더란다.
1: 맞습니다.
2: 예, 약 좀 뭘 선택했어서, 아니, 지금 매일 사람 좋다고, 나 요즘 80인데, 매장 좋다고 놀라댕기고, 야.
1: 아무
2: 불편, 예, 없이. 내 우리 영감 모두 세 생명 한 세서 더 살았다 한다, 지금.
1: 아, 예.
2: 그래, 예. 그래, 내 우리 영감 놓지 활동량이 많고, 있고, 우리 영감도 작년 놓고 이번에 이렇게 인사 이름는 거 보고, 모두 주변에서, 야, 무슨 약속들이 이렇게 이름는가. 그러면 내 이하고, 예, 요로스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1: 정말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2: 예, 소개 한 집이 예. 두 번 쌌대구매.
1: 맞습니다, 예.
2: 예, 그 한 집 아줌마는 자꾸 앉아서 자부르고 이래든 아줌마들이 먹고 나가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간등한다.
1: 아유, 예.
2: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북한으로 활동실에서 너는 한 달 좀 많이 내 소개를
1: 했어. 예, 소개를 많이
2: 예,
1: 했습니다.
2: 예, 그게 모두 효과 좋고, 모두 수상력이 좋다고 모두 그랬단 말이야.
1: 아, 그렇지.
2: 돈이 약 어떻게 알았는가, 이래는 그랬단 말이야.
1: 아,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우리 활동실 때 아줌마의 한에 또, 아니, 주사를 세 개나 했다는 게, 아직도 이게 가슴이 쏙쏙 찔러버리는 게,
1: 어떤, 예.
2: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니다.
1: 아, 이 심장이 주사를 세 개나 넣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이 관상동맥이 그 막힌 이 어느 극부를 해결해 줬을 뿐이, 예, 세 개를 넣었으면 그 세 개 막힌

0: 그 부분을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병이 다 나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자를 또 앞으로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소홍화랑 지룡이랑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들어갔죠.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 액이 한 75% 이상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넣으라고 무조건 권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같은 이런 그 약을 보면은 관상 동맥 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약과기 치료범위 밝혀 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단히 그 관상 동맥의 혈류량을 높여 주면서 관상 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그 이 약으로 해서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세 개를 했는데도나 또 가슴이 또 바늘로 쏙쏙 찔거버리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나타나면서 아이 좋다 잼까
1: 이거 장기간
0: 이거 잡으면 좋습니다.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전화합니까?
0: 예, 맞습니다.
1: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약 쓰는 한반대.
0: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1: 맞습니까?
0: 예.
1: 장약 쓰는 한반대 이거 쓰기 전에는 또 막 이렇게 심장도 두드려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시선이 두 번 오다니 어떤 생활하기 힘들어 됐습니다.
0: 예.
1: 그래다가 이 소장약에서 산소리는 들었는데 옛날부터 써먹어보니까 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실상 써보니까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0: 거. 그렇죠.
1: 어디미 지금 아이 중풍 치료되는 약이 있고 아이 심장이랑 이렇게 완을 심해서 그 도망이 요알링이 불려가던 이런 환자가 아이 지금은 아이 병원 모르고 사고 검사수치 다동상이라고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심장병을 이거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뇌중풍 이거 치료를 해주는 데서는 정말 이 약 마연한 게 없습니다. 지금 어서는 실천이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내일이면은 어서는 5년 6개월이 딱 되는 날입니다. 강의한 지. 그런데 이 약은 지금 어서는 실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병 그렇게 심한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지고 결국 뇌중풍이랑 와서 그랬던 사람들이 좋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1: 맞습니다. 뇌중풍처럼 아이 이렇게 뇌중풍 한다 어디 똑똑한 게 있으니까 다 정말
0: 어리버리하지 다
1: 기억력이 없지 반하지 정신 상태가 난 보기도 좋은 거죠 정말 그렇겠고 뭐.
0: 그게 오지 말아야 되지
1: 아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던 게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지금 노시산에 도망와서 반신 지우직 어떤 것도 저는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야 그 무겁던 날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약 덕분이죠.
1: 이 다리가 원래는 이 딱서 한 다리하고 이 다리가 순한 아이들 그런지 한 방울 시야 담았고 한 방울 약간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0: 다먹었습니다.
1: 그래요. 뭐 여기 한쪽들도 그래.
0: 거기 다리랑 발은 못 쓰니까 나 그 한쪽이 그게 왜소 오는 게임다 거기.
1: 맞습니다. 그 등이 지금은 다 똑같이 되고 얼마나 그 다리 언제 묶어봤던가 언제 이렇게 질질끌 썼던가 이런 생각이.
0: 중풍 환자들이 후유증 다리랑 다 그렇게 무겁습니다 원래.
1: 얼굴이 거기다 얼굴 마비 꺼지 와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중풍 후유증이라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신경 마비를 하고 이래서 정말 또 타는 병원 이사들 찾아다니고
0: 중풍이 오면은 신경이 항구할 수 없게 손상을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그렇게 그 저해가 생기는 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힘들고 정말 제복을 씻고 아이 그런 죄를 씻고 이러면서 막 피랑 막 흘리면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 좋아졌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0: 맞습니다.
1: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재를 봐도 다른 약이 없는 약이 이런
0: 약재가 이제입니까?
1: 야생 약재를 다 만들었지 아이 소장에서 아이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아예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그 약해서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0: 그렇지.
1: 그리고 또 제일 그런 뭔가 특수치료요법으로 치료를 하지 눌러주고 녹여주고 통용하게 하지 이러니까 이게 무슨 환자들이 병기서 해탈될 수밖에 없겠구나.
0: 이런 약이 저만이 없습니다. 정말
1: 정말 없습니다. 이 약은 정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중풍 환자들이 정말 병에서 해탈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똑똑한 것도 정말 열심입니다.
0: 그렇죠.
1: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형제들이 친척들이
0: 얼마나 많이 소개했습니까?
1: 다 소개돼가지고 모두 이거 쓰고 너무 한내 모두 나보다

0: 약하고 효과 없더라 이런 사람
1: 없습니다. 이 약은 이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소개를 해서도. 예.
0: 나는 예. 그래서 이 약 모르고 이거 싸고 병원 모르고 사지 지표 정상이지. 아 이러니까 나 사람이 매일 사는 게 이게 그 얼마나 행복한가.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내가 나는 이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예. 그 뭔가 어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전화 왔는데 가도 이거 원래 이게 갑상선에 암 수술하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이거 우리는 어제 또 부모 이렇게 원래 이찬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우리 여자 형제들 다 어제 막내 이렇던 게 막내도 갱년기 들어오면 신경물란이 오면서 그래서 이거 다 쓰고 이제 모두 다 도와줘.
1: 이것도 신경 그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어느 말 독특한 치료 방법을 해줄까 이게 또
0: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신경 우리 동생은 그런 뭔가 저번에 내 배달해서 붙여줬는데 그 시부모가
1: 예.
0: 이 병색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마른 살 볼 똑똑이 못
1: 아, 어느 상에 왔구나.
0: 그런데 막 이렇게 손을 하면 떠난다.
1: 아 그게 손이라면 아무래도 이 경색이 중풍이 온 사람들이 손을 그렇게 뜬다. 이게 그 예, 신경이 그래가지고. 신경성을 그래가지고.
0: 예, 그래 우리 동생이 그 뭔가 먹더냐고 이렇게 먼저 대답해서 지금 그나마 춤이라면 아예 올리고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또는 증상도 많이 났는데 아직 완쾌하지 못하다.
1: 예, 이제 좀 잡싸야 되시오.
0: 예, 우리 솔타니까 나 우리 그 동생 시어머니도 이거 다 쓰고 그래서는 우리 그 내 동생이 그 뭐 반찬 가게를 한 거 같이 이렇게 채소란 다듬어주고 이렇게 한단 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 안에 36가게 그다음에 그 시고머니도 36가구 이렇게 배달.
1: 이번에 우리 활동만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이제 1년 딱 기다려야 됩니다.
0: 예, 그래. 예. 우리 딸이 내일 이렇게 외신을 돈이 왔습니다.
1: 그래서 아.
0: 예, 그걸 내일 좀 배달해서 이렇게.
1: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이 신내방 우리의 우리 집에 남편이 중풍 환자가 예, 이야기하면 무조건 제풀이 옵니다 선생님.
1: 하하 예.
3: 예. 예. 야 약은 정말 이야기를 정말 써본 사람이 알지 써보지 못한 사람 모른다. 그 이 중풍 환자가 좀 예, 다른 사람만 좀 예. 병이 정말 그거 좀 크게 맞았다 이러지 체질이 엄청나게 큰데 더 그거 맞으니까 예, 꼼짝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이랬는데 헤라비그스 240까지 올라가고 심률이 140이지 그게 무슨 또 변비지 또 풀스 골병지지 더구나 지금 이 주풀이 지금 이래놓고 그래서 말도 어마어마하게 알아 집이 사람이나 가서 알아듣게 하고 예, 정말 병원에 세 번 입원했지 무슨 약 써도 아이들 때다 병이 너무 많으니까 예,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 방송 다 들어보고서 얘기해도 이게 계속 서장 이야기고 계속 뭐 우리가 이게 어쨌든 이게 선택적으로 이게 고상지구 약재가 좋다 말입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3: 예.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예. 그 연한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고 또 홍경천 5,400원 이상 약을 이렇게 존나 훌륭하고 아주 예 좋은 약을 쓰니까 예. 혈압이 조절 잘 됐지 중풍이 기다면 잘해서 일어나지 아이 그다음엔 그 심리라는 게 고르게 됐지 말을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이렇지 기혈보충도 세게 하셨구먼가 이야기
1: 이 기혈보충을 딱 해주는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예, 그래, 예, 그러니까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말인데 내년에 올린다는 뜻이겠구먼가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게 그 기사한 게
1: 기혈보충 해야 이게 만병의 원인이가 기혈부족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기혈 보충 한다는 그게 딱 약하게 써 있지 않은 것은 되겠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3: 예. 그래 인선이 중풍 치료한다, 기혈 보충 치료한다, 심장병 치료한다, 예. 이런 약 이런 주치권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효과는 없으세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정신 차렸다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도 내비
1: 주치권이 씌어 있는 것을 꼭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3: 네, 그럼 이게 무슨 그거 이게 전의 약재고 고산적 약재가 이게 어머니 이게 정말 다리에서 일어나고 이랬단 말인데 그래서 예, 전번에 우리 학동에 그런 뉴스가 쌓았는데 또 뭔가 우리도 친오빠 큰오빠는 어서 89세인다
1: 예.
3: 중풍이 한번 왔는데 20년이 왔는데 지금 보니 그래서 그러하고 댕기니 또 별로 이 가서 잡아서 고리 심하고 별로 좋겠다니 그래서 이기란데 요새가 이게 이 약을 조금 우리도 게다가 한 몇 시간 잡았으면 이게 별로 이제 감각이 좋다는 게 이렇게 싸겠다는 그런 거
1: 하하 예 싸겠으면 예 이사

0: 179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심장이 따가워서 영세히 고사였습니다. 심장이 예. 따가워서 예. 5분도 못 안고 있었습니다.
0: 예.
1: 이 약 먹고서 이제 심장이 따갑던지 시도 따갑다니까 애매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어떻게 나가 걸었고 어후인 걔 집에 있는데 심장이 이렇습니다. 시도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이건 그거 치료하는 게
1: 오래한 뱀비입니다. 한 20년 뱀비를 했습니다.
0: 예.
1: 이 뱀비 떨어지고 이 소비 잤던게 저 소비 잤다니까 실수를 아예 어찌 좋은지
0: 그렇죠. 예. 요 실금이라면 다 좋아집니다.
1: 허리 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가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예, 허리가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다. 예, 그 우리 모태에 한 사람 있는데 어쩐가 그 사람이 약은 많이 먹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답니다. 효과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 소화비제에서 영세히 고사합니다.
0: 소화비제에서. 무슨 비랑 무슨?
1: 일시 다 아프답니다. 일시 다 아프답니다.
0: 아.
1: 예, 일시 다 아프답니다. 그러든지.
0: 연세 얼마나 됩니까?
1: 야든 서임도 그렇다.
0: 아유, 야든 서임은 이제는 그 사람이 심장도 영 아이 좋고 이 머리에도 가는 혈관이랑 많이 막겠습니다. 이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이거 쓰면은 거기서 한 가지 두 가지 나사지는 게 파가 알립니다.
1: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저기 뇌중풍이하고 심장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써야겠다고 저렇게
0: 이 뇌중풍하고 심장이 나쁜 사람한테 제일 좋은 약입니다. 어제는 이거 실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돼서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한테.
1: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0여 년간 그 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인데,
0: 예.
3: 강의 듣고 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6달 반부터 선생님이 방송을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속도 쓰고 약도 감량하고 했는데, 지금 이 혈압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우리 세월이 인해서 자꾸 어지럽고, 심하고.
0: 네, 어째가 이거 그렇게 복잡합니까?
3: 예, 여기.
0: 점이 조용한데 나와서 하시오.
3: 예, 예. 그래서 예, 어지럽고 소리나고 하던 것도 다 잃었고 예,
0: 관절도
3: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이 같이 쓰느라고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0: 예.
3: 이제 주자를 두 번이나 하고 심지어 아이도 참말
0: 예.
3: 아래 배 아래가 몽땅 탄데 내 이하고 뭐 구슬이 효과 봤습니다. 이번에 싸라고 말하니까 오 활동이 좋은데 이번에 싸겠답니다.
0: 이번에 싸겠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심교통 같은 거는 아주 짧은 시간 가슴이 콕콕 쑤시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이러다 맙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쇼상간유를 입에 물고 좀 쉬고 나면 일 없어지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아서 쉬어도 안 되고 쇼상간유를 물고 있어도 안 될 때 이거는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삽니다. 예. 우리는 심장병이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사망률 2위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병입니다. 예. 1위가 암이고 예. 그다음 심뇌 혈관 질병이가 사망률 2위죠. 예. 이 심장질환에서 보면은 관심병 심교통을 비롯해서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이가 심근경색입니다. 예. 뇌혈관 질환에서 보면 뇌경색도 아주 무섭지만 또 뇌출혈은 급하게 발작하기 때문에 요알령을 불러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면은 생각만 해도 그 후과가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심뇌혈관 질병이 있다 할 때 지금 심뇌혈관 질병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그 우리 서상약을 서상약인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심장 혈관이 예를 들어 막혔다 하면은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보냅니다. 예. 그 어떤 이거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경상적으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마음이 초조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 나지요. 예. 피로할 때 심정부의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부위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있습니다.

0: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 나죠.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데도 숨이 차면서 또 가슴이 답답한다. 예. 식사를 한 후에도 또 팽창감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하죠. 예.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또 숨이 많이 찬다. 예. 예, 그리고 신체의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진다. 예. 예, 정서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되거나 할 때 도 쉽게 오른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짜릿하면서 그 아프고의 심혈문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또 쇼상관유를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심장병이 아주 중해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심장병 치료를 해주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장약심리방이 제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뇌혈관이 막힌다 할 때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이 구조 신호를 그 보냅니다. 우리 몸이 어떤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또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또 기억력이 또 많이 내려갑니다. 예.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도 나타나죠. 예.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 물의 온도를 이런 분들 잘 모른다.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죠. 예. 손도 떨고 또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예. 예. 어느 장에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예. 꿈이 많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예.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강직이 올 때도 있고 자주 넘어집니다. 예. 정서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도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 하죠. 예. 예. 그리고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위에서 말씀드린 심장 혈관과 뇌혈관이 막히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 우리 장약심리방 같은 약을 써주면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성분인 아주 특수한 이런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네.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 끝성까지 용해시켜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자,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가 참 많은데요. 누구나 지나간 시절로 되돌아가 그때 못한 말을 전하거나 놓쳐버린 기회를 꽉 붙잡거나 혹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등 이렇게 과거의 시간 속에 남겨둔 후회와 아쉬움을 품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가서 그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슬쩍 엿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나 미래로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여행 티켓이 생긴다면 언제, 어디로 여러분이 가고 싶으신가요?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 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동기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이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광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전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왕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주며 물었습니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왕 할아버지는 긴장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1: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0: 그러자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무료입니다. 순간 왕 할아버지는 눈이 번쩍이며
1: 그럼 나한테 모태주 한 병이랑 소고기 두 그릇 주게.
0: 승무원이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주스, 커피, 차만 제공합니다. 그러자 왕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1: 무료인 줄 알았으면 고속철을 탈 걸 그랬네. 고속철 도시락은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데 이건 왜 이럴까? 되게 있니?

0: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거의 안 하던 옛날 동창이 소명에게 연락이 와서 소명아 안녕?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명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감히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창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 나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애도 있어. 너한테 돈 빌리려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0: 그제서야 소명이 안심하고 답장했습니다.
1: 오, 그래. 아까 바빠서 못 봤어. 미안.
0: 그러자 동창이 말했죠.
1: 괜찮아. 내일 내가 식당을 오픈하는데 시간 되면 와서 축하해줘.
0: 결국에는 부조를 피하지 못했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강이 고향에 돌아갔다가 마을의 노총각을 만났습니다. 노총각이 소강한테 물었죠. 너 여자친구 생겼니? 소강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맞받아쳤습니다. 나처럼 뛰어난 사람은 안 꼽해도 돼. 그러자 노총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20년 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좀 슬프면서 웃긴 이야기네요.

0: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서 늘 아내가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짜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소명은 감히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기한테 요리를 시킬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우연히 아내가 밥을 떠준 다음 소명의 그릇에 소금을 한 움큼 더 뿌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야, 이건 뭐 서로 요리를 안 하기 위해서 밥을 안 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겁니까? 야, 구경 누가 이겼을지 궁금하네요. 이건 뭐 36개의 뭐 지력, 뭐 모든 지략과 모든 지혜를 함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리철이 아내와 싸우고 난 후 얼굴에 몇 군데 긁힌 훈 자국이 생겼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물었죠.
1: 어이구, 너 얼굴에 왜 상처가 났니?
0: 그러자 리철이 말했습니다.
2: 아, 별거 아니에요. 집 고양이한테 할 게...

했어요. 밥을 먹고 아내와 함께 집을 막 나서려는데 엄마가 집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얘야, 너희 집 고양이가 핸드폰을 2층에 두고 갔어. 빨리 챙겨.

가면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녀는 경리 전기의 영혼 같은 인물이며 세계가 중국 제조를 사랑하게 하자는 슬로건을 몸소 실천하는 실행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한 철의 여인, 창업가, 전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맹활약한 여성 기업가의 분투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의 준하는 36세였습니다. 1954년 동명주는 강소성 남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75년 대학을 졸업한 후 화학연구소에서 행정관리직을 맡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1984년 남편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그녀에게는 겨우 2살 된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이 뜻밖의 사건은 동명주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기 위해 1990년 36세의 동명주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8살 된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남쪽으로 내려가 광동성 주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고 당시 헬이라는 작은 에어컨 공장, 즉 경리 회사의 전신에 입사해서 최하층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녀는 후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사무실에 앉아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업업계에 첫 발을 디딘 동명주는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끈기와 집념은 그녀를 단번에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시장 개척이 아닌 전임자가 남긴 42만 원의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무는 오래전부터 미납된 상태였고 상대방 도매상은 수없이 미루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나 동명주는 물러서지 않고 빚은 갚는 것이 하늘의 리치라는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40일 동안 상대방 사무실에 매일 찾아가 설득하고 리치를 설명했는데 결국 그녀의 끈기와 까다로움에 상대방이 굴복해서 물품으로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트럭이 물품을 싣고 떠날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평생 당신들 같은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채권 추심 경험은 당시 공장장 주강홍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마케팅 업계의 전설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경리는 연간 생산액 2천만 원에도 못 미치던 작은 공장에서 연 매출 2천억 원이 넘는 가전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1년 전인데요. 2015년에는 500대 기업에 진입하기도 했답니다. 36세 홀어머니에서 2천억 규모의 비즈니스 제국을 이끄는 철권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동명주의 분투사는 저항과 극복의 전설입니다. 그녀는 극도의 성실함, 철칙 같은 귤, 그리고 규칙에 대한 집념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중국 제조의 판도를 재편했습니다. 그녀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끈기와 기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인생에는 항상 압박이 따릅니다. 그 압박을 이겨내고 나면 비로소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상업계 전설인 동명주의 이야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래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리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완고성 체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리란 딱딱한 조직을 마주고 헤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해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2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 하지 않은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술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두 번째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지자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지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리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중약으로 심장이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이 박동력을 강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이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은 대뇌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쪼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보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 항체성 질병을 홍반성 루푸스, 한으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인호제를 보육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개관됩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의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요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내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뇌도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비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형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른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강력한 세포재생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대퇴골 괴사, 연골이 다스른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 등 전신 골관절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뼈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대퇴골도 괴사, 연골이 다스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통증. 난치성 통증이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 여긴 또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조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주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째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침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침도 립체 소실법은 체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0: 3분 내에 이거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료법, 방사선료법, 즉 화뇨나 방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립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 이거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간암, 담낭암, 이산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 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에 치료하셔서 섬유화가 암으로 전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치료합니다. 10살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주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고자전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경 주석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복경으로 돌아왔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로정 인솔, 오늘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문화 자신감을 함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종 부주석이 글로벌 발전창이 5주년 고위급 대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국제인사들이 습근평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 뉴스이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끝내고 9월 26일 오후 복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백려원,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 반공총 주임인 책이, 중공조항 정치국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하리뽕 등 수행 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0: 문화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는 중화민족의 정신적 명맥이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함양하는 중요한 원천이자 우리가 세계 문화의 경랑 속에서 국권의 자리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지도 아래 우수한 전통 문화는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이루고 중화 문화의 맥은 끊임없이 이어져 번성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강력한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밤장막이 내리면 하남 략양의 룡문 석굴에서는 천연을 쉼없이 흐른 이하가 자연이 만든 움직임으로 극장으로 변하고 량안의 절벽은 거대한 실경 화폭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락신부, 억비파행 등 몰입식 실경 공연은 서로 각이한 특색을 보여줍니다. 유람선에 앉아 관람객들은 유유히 천년 이수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락양시 문화방송 관광국 란규행도 부국장은 국경절, 가족상봉 그리고 가을 경치를 둘러싸고 일린의 젊고 몰입감 입는 신제품과 새로운 장면을 기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월령록문 외에 수당 락양성의 주요신도, 고본박물관의 극본관광 등 30여 가지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천연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전통 명절은 나라에 대한 정감을 결집하는 중요한 유대이자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2016년 5월에 열린 철학사회과학사업조담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대한 발굴과 천명을 강화해 중화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유전자가 당대 문화에 적응하고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게 하며 시공간과 국경을 초월하고 영원한 매력을 갖추고 당대 가치를 담은 문화정신이 널리 고양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각지각부문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내포한 사상관념, 인문정신, 도덕규범을 깊이 있게 발굴하는 한편 시대 요구와 결부해 전승과 혁신을 추진하면서 중화문화의 항구한 매력과 시대적 풍채를 보여주도록 추진했습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은 립체도서와 결렬교육과장을 개발하고 움직이는 박물관을 학교에 보내는 등 조치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섬서역사박물관 해설은 서대위 씨는 과학보급 도서를 편찬해 진열장의 문물을 살아있는 교재로 활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단의 길 환욕이 디지털 온라인 교실, 영어 단편극, 무협이 석곽과 다국어 해설체계를 통해 중국 이야기를 말레이시아, 브라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문화재가 이민의 것이 되어 진정으로 이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10월 강서 경덕진을 고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예로부터 단절된 적이 없으며 중화의 보물인 도자기는 중화 문명의 중요한 명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석의 당부에 따라 박물원은 세계 최초의 옛 도자기 유전자 은행을 통해 옛 도자기 표본과 옛 도자기 유적지의 정보 수집, 검측, 묘사, 도면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경덕진 오요 박물원 옹어준 원장은 관련 수단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후에 내포한 중국 고대의 장인 정신과 천인 합일 같은 가치관, 정신이념을 풀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개방과 공유의 방식을 통해 전통 도자기 문화가 대중, 특히는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욱 근접하도록 하고 도자기 문화의 혁신적 전파를 도모했습니다. 중화 유권 역사 문맥은 중국식 현대화에 깊은 문화 자력을 부여했습니다. 올곧은 기운을 지키는 전공법, 새로운 뜻을 얻는 창의는 문화 자신감을 증강하는 마땅한 본입니다. 안유성 황산시는 휘 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박물관, 미술관 등을 통해 문화를 감지하고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장면으로 활성화했습니다. 황산시 문화관광국 장빈 부국장은 디지털 전시를 승격시키고 몰입식 전시를 구축하며 칠기, 휘소 등 전문 전시회를 장기지속으로 개최하는 한편 휘소문화연구원을 통해 휘조 문화 자원을 제품과 산업으로 전환시켜 천연의 문맥이 시대의 활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은 전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시키며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문화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5천년에 빛나는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기필코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새롭고 더 큰 영광을 창조할 것입니다.
1: 한정 국가보조석이 현재 시간으로 9월 25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기간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최한 글로벌 발전장이 5주년 고위급 대화회의에 참석하고 습금형 주석의 축하 편지를 선독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종 부주석은 당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하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새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55주년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지정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제한 중국은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해왔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고 자체의 리념과 창의를 유엔의 의제와 적극 접목시키며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성과로 세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사업에 대한 중국의 확고하고 강력한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유엔의 중요한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은 핵심적 역할을 발휘하고 세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유엔은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리익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발전상이 5주년 고위급 대화회의에서 한종 부주석은 습금평 주석이 회의에 특별히 축하 편지를 보낸 것은 대화회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습금형 주석의 직접적인 추진하에 글로벌 발전 장애는 중국의 이념과 주장에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으로 전환했으며 유엔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리행에 중국 방안과 중국의 힘을 기여했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손잡고 관련 장애를 더욱 실속 있게 추진하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관련 각 측은 세계 발전 사업에 대한 글로벌 발전 장애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제81차 유엔 총회 칼릴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종 부주석은 중국은 지속 가능 발전을 이번 총회의 중점 사업으로 내세우는 것을 지지하고 발전 성과를 널리 보급해 세계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표했습니다.
0: 특집 보도 장정 정신을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장정 과정에 주황공군이 가장 오랜 시간 활동하고 활동 범위가 가장 넓었던 귀주성으로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록색화, 융합화의 시대화 산업을 통해 새 장정길에서 시대의 답안을 써내려가는 귀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준이회 유적지에 영구성 수리보수공사

0: 행사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귀조선은 관광객들을 향해 일부 구역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준희회기념관 문화유산보호부 부주임 류명은 세월의 흔적과 역사적 정보를 담은 유적지를 통해 관광객들이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이 붉은 땅에 선명한 색채를 더해줍니다. 전국 최대 고추 집산지인 준희시 심포신구 하자진의 중국 고추성 수천 톤의 고추가 축구장 절반 크기에 달하는 거래 구역에 쌓인 가운데 매운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포대 담긴 고추가 운반 벨트를 따라 대형 화물차에 실린 후 전국 각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귀수교통투자그룹 농업산업발전회사 당군중 업무인력자원종합부 부장 오흥빈은 지난해 중국 고추성의 거래량은 38만 톤, 거래액은 72억 원에 달했다며 작은 고추가 활기찬 큰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흥비에 따르면 국내외 200여 가지 고추 품종이 모인 고추성의 판매망은 80여 개 국가와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매겨진 중국 건고추 가격 지수의 변화 흐름이 고추성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갈수록 더 많은 고추 재배농과 상인들이 이 지수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가격을 정합니다. 따라서 준위에서 가격을 정하고 전 세계와 거래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추 재배농 왕안위는 대형 스크린만 보면 시세를 알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추성에서 가져온 제품 중 상당 부분을 당일에 팔 수 있고 무당 수익이 3, 4천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정식이 홍군은 귀수성의 9개 시와 주에 60여개 현시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전장의 포연이 가세진 지금 빅데이터의 물결이 보호혁명구인 필절시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붉은 땅에서 데이터 라벨링 산업이 흥기하고 있습니다. 필절시 빅데이터 발전관리국 디지털 산업발전구와 직원 조영림은 투자유치, 단지 플랫폼 구축, 인재양성기지 건설 등 조치를 통해 데이터 라벨링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현재 영내에서 유치하거나 육성한 데이터 라벨링 기업은 12개 관련 종사사는 500여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신시대 귀수 대지는 디지털화, 록세코와 융합화의 현대화 산업으로 새 장정의 길에서 시대적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귀수성 빅데이터 발전관리국 당조성원이며 귀수성 정보센터 당위원회석인 리립국은 연산능력 기반, 데이터 기반, 다양한 응용 장면 등 조건 그리고 인력 자원의 비교 우세를 갖추면서 데이터 라벨링 산업을 대규모로 발전시킬 조건과 능력을 갖췄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귀수에서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펼치도록 업계 선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귀수의 라벨링 산업 명함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소속 연휴기간 각지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화관광 장면을 새로 기획하며 명절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례시 밀양구 포금가도에서는 먹거리 시장을 강변으로 옮겼습니다. 목선을 개조한 점포들이 물가를 따라 늘어서며 배가 곧 거리를 이루는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상례시민 양란시는 심양 닭갈비, 절강 대조 특식 등 음식들을 멀리 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벌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잉어 탈행진, 등불 날리기 등 공연과 투호, 등잔 속 문자 맞추기 같은 체험이 관광객의 눈과 손을 바쁘게 했습니다. 시장 책임자 장항달 씨는 새로운 소비 장면을 강화하고 소비 잠재력을 키우면서 방문객이 전년 대비 50% 늘었고 지역 매출도 함께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서성 평양시 남정가 역사문화거리에서는 공예품에서 전통 민속품 특색 간식까지 구조나게 갖춰진 추석 주제시장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장 구경에 나선 평양시민 류종 씨는 천둥 축제가 열리는 남정가는 사진도 잘 나오고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성 제17회 체육대회가 곧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 기회를 타 평양시는 추석 연휴 기간 문화관광소비지원금 50만 원을 풀었습니다. 지원금은 관광지 입장권, 호텔 객실, 공예품,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대회 인원 유입 효과와 소비 할인 정책 효과를 동시에

0: 살렸습니다. 관광객 백리봉 씨는 문화관광 소비 쿠폰을 받아 실질적인 할인을 받고 입장권 구매는 물론 호텔 예약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천진시 서천구 양류청 고진에서는 몰입형, 연출형, 상호교류형 야간 관광을 승격했습니다. 곡풍 댄스, 고개악극, 고개마술 등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고전 풍미와 새로움을 섞은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관광객 장홍매 씨는 고진의 명절 분위기,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정서가 좋다며 부모님과 3대가 함께 와서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구 문화관광국 임진회 부국장은 올해도 문화산업, 관광을 결합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상업환경과 관광명소 조성을 연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1: 근 반달간의 시공을 거쳐 올해 국경절 천안문 광장과 장안가 연산 화훼 설치가 2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위해 분투하고 새 로정에서 활보하자입니다. 천안문 광장 중앙에는 조국 축복 대형 꽃 바구니를 설치하고 장안가 연산에는 10개 립체 화단을 배치했습니다. 천안문 광장 중앙의 대형 꽃 바구니는 남쪽 면에 조국의 축복 1949-2020

0: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밝은 전망을 상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꽃 15종에는 12월에 피는 꽃의 모란과 장미, 해바라기를 대했고 과일 5종은 복숭아, 성류, 감, 사과, 포도로 각기 길상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바구니 아래 직경 45m인 바다 과단은 모란 무늬를 이루며 조국의 번영과 용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대형 바구니에서 바깥으로 펼쳐진 양측 녹지는 길상여의 화훼를 두르는 과거의 설치 방식을 이어받았고 전체 화훼 면적은 5,050평방미터, 양측 화구는 18개에 달합니다. 북경시 원림 록화국 성진 록화처 2급 조사연구원 송항민 씨는 장하가 연산에는 립체 화단 10개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항민 씨에 따르면 동장하가 화단은 국가 부강을, 서장하가 화단은 국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했습니다. 시 전역에서는 지면 화훼, 화분, 소규모 화단, 주제 화단 등을 함께 활용해 도시의 국경절 축제 분위기를 한껏 냈습니다.
1: 길림성 지반시 량수향 백도 재배지가 최근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기획 풍년 소리 듣기. 오늘은 알알이 통통한 복숭아가 들판을 향기롭게 하고 농가 수입을 늘려주는 길림성 지반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지반시 량수 조선족향 백도 재배지에는 서늘한 가을 바람과 함께 흰 복숭아 향이 한가득 퍼졌습니다. 매년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는 이곳의 백도 수확 성수기입니다. 55세 곡파씨는 이곳에서 30무 밭을 임대해 복숭아 나무 2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곡파씨는 흰빛에 노란 기운이 돌고 붉은빛이 감돌 때가 지반 백도의 수확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은 수확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슬을 한가득 머금은 복숭아는 온도가 낮고 수분이 많아 보관하기에 더 좋습니다. 재배농 서 씨는 이른 아침부터 복숭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씨는 복숭아 따는 소리가 기분 좋게 한다며 탐스러운 복숭아 하나를 내밀며 자랑했습니다. 나무에서 딴 복숭아는 곧바로 나무 아래에서 분류해 크기와 색상, 모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스펀지 망지를 씌워 상자에 담습니다. 곡파 씨는 집안 백도는 한 번 맡으면 제 백도 향이 나고 다시 맡으면 장미 향도 난다며 두 개의 기후와 토양이 어우러져 장미 향을 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3년 전 곡파 씨는 외지에서 고향 집안으로 돌아와 산지를 임대해 백도를 심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오일장과 아침 시장이 요일한 판로였습니다. 최근 집안 백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곡파 씨는 처음 와서 맛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주문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숭아 통조림은 흔히 두 번째 생산 시즌 되면 매진입니다. 2018년 곡파 씨는 자체 복숭아 통조림 공장을 등록해 한철만 팔던 백도를 사계절 제품으로 확정했습니다. 귀향 후 백도를 심기로 한 당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장사를 잘해 고향 사람들도 함께 이익을 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재배지는 현지 농민 약 100명을 고용하고 주변 20여 농가에 묘목과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생산해낸 백도를 최저가 이상의 가격으로 전량 수매합니다. 곡파 씨는 전국 각지 사람들이 집안 백도의 맛을 보게 돼 마음이 흐뭇하다고 말했습니다.
0: 제20회 아시안게임이 개막되면서 26일까지 이미 대회 일정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26일 금메달 9매를 수확하면서 금메달 수가 100개를 넘겼습니다. 중국 남자 축구팀은 타이를 3-0으로 누르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중국 대표팀은 사격, 축구, 다이빙, 카누 등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격 종목 여성 50m 소총 3자세 단체전 결승에서 왕자비, 한가요, 장려권 선수로 구성된 중국 대표팀이 우승하면서 중국 대표팀이 수확한 금메달 수가 100매에 달했습니다. 사격 종목 개인전 결승 등에서 중국 팀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습니다. 한가여 선수가 359환으로 금메달, 장려권 선수가 358.8환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싱크로 결승에서 진우석과 로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 결정전에서

0: 왕정원과 정구원 선수가 110.31점 차로 제2위인 일본팀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카누 스프린트 마지막 경기일에 중국팀 왕남 선수가 여자 싱클 카약 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마아남과 오성열 선수가 혼성 2인 카누 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혼성 2인 카약 500m 결승에서 리시노와 장로첸 선수가 금메달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육상 남자 세단 뛰기에서 중국팀 송구문 선수가 17.42m의 성적으로 아시안게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탁구 혼성 복식에서 중국팀 림시동과 괴만 선수가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축구 종목에서 타이를 3대0으로 꺾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강에 진출한 중국 남자 축구팀은 준결승에서 한국과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여자 롱구 동메달 쟁탈전에서 중국 여자 대표팀이 중국 대북팀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 국제 인사들은 미국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했으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종미관계 정립의 함의를 더욱 풍부히 하고 존중, 공평, 상호 평등에 기반한 건설적이며 전략적인 안정관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올바른 공존 방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며 세계 확실성을 실어줬습니다. 미국 학자 네이선 스토어트는 양국 정상은 존중, 공평, 상호 평등에 기반한 건설적이며 전략적인 안정관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습금형 주석이 중시하는 상호 존중, 평등 협력의 원칙을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네이선 스토어트는 습금형 주석이 미국 국가 공문서관을 참관할 때 제기한 것처럼 비록 양국의 역사 문화, 사회제도, 발전 로정이 다르지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양국 인민의 바람은 서로 통한다면서 습금형 주석의 관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상호리해를 증진하는 것은 쌍무협력에 이어 매우 중요합니다. 미중 항공유산기금의 주석 제프리 그린은 존중, 공평, 상호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중미건설적 전략안정관계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습금형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솔 아래 양국은 상호존중과 리해를 토대로 함께 앞으로 나가야만 글로벌 도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이 80여 년 전 양국인민이 어깨 겪고 싸웠던 역사를 언급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와 현재 모두가 쌍무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종미 탁구여교의 산증인인 코니 스블리스는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코니 스빌리스는 습금형 주석이 양국 탁구 외교 역사를 언급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탁구 외교는 양국 인민 간 친선 래왕의 문을 다시 열어놓았다고 표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쟁 대상이라도 경기장 밖에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가 양국 지도자의 인솔 아래 합심해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길 바랍니다. 국제인사들은 습금형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은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서로를 마주해 나가는 중미 두 대국이 올바른 공존 방식을 적극 탐색하는 것은 전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요조합니다. 그리스 전 외무장관 카트루 갈로스는 중국과 미국이 존중, 공평, 상호평등에 기반한 건설적이며 전략적인 안정관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미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유리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인공지능 대국으로서 양국 지도자가 회담에서 대화와 협력을 논의한 것은 세계 인공지능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 주재 칠레 전 대사 허조진은 중국과 미국이 존중, 공평, 상호 평등에 기반한 건설적이며 전략적인 안정관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기조를 정리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는 중미 양국의 공동 발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중국과 미국이 평화 공존과 협력을 도모한다면 전 세계가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캐나다 톰슨 리버스 대학 철학 역사 정치학과 주임 로버트 할러는 습금형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관계 정립의 내포를 더욱 풍부히 한 것은 이번 방문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

기반한 글로벌 관리, 인공지능 등 여러 관건적 의제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추진할 때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 사이의 경쟁도 있지만 협력도 가능합니다. 중미 양국은 올바른 공존 방식을 찾고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며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전 세계의 바람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숙금형 신시대 종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종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숙금형 신시대 종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숙금형 신시대 종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모택동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존당과 전국 여러민족인민을 단합인솔해 장기간의 피어린 분투 끝에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중화민공화국을 창건하고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중화민족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사회변혁을 완수함으로써 현시대 중국의 모든 발전과 진보를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모색 과정에 비록 엄중한 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당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 이룩한 창조적인 리론 성과와 거대한 업적은 새로운 역사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리론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 건설에로 옮기고 개혁 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렸다. 또한 사회주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 밝히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확립했으며 자기의 길을 걷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한 데서 나서는 일련의 기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으며 21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 관한 발전 전략을 제정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세계 사회주의가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목한 시련을 이겨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수호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목표와 기본틀을 확립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추출하여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추출하고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제도를 확립했으며 전면적으로 개혁 개방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21세기로 성공적으로 밀고 나갔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행정에서 실천의 혁신, 리론의 혁신,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여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당의 집권 능력 건설과 선진성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견지하고 발전시켰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주요 대표사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 새로운 시대적 변화, 새로운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서의 일련의 중대한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했다. 또한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배치를 내왔으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와 전략적 배치를 추진해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밀어줌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개척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40여 년에 걸친 개혁 개방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신중국 창건 70여 년간의 지속적인 모색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한 실천 속에서 이룩한 것이고 근대 이후 중화민족이 쇠락에서 흥성에 이르는 180여 년의 역사적 행정 속에서 이룩한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의 파란만장한 500여 년 발전 로동에서 이룩한 것이고 5천여 년에 걸친 중화문명의 전승과 발전 속에서 이룩한 것으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제하며 영원히 독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이 이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사회주의 건설은 개혁개방 전과 개혁개방 후 도력사 시기로 나뉜다. 이는 서로 연계되면서도 크게 구별되는 두 시기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우리 당이 이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 실천적 모색이다. 개혁개방전의 실천적 모색은 개혁개방 후의 실천적 모색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개혁개방 후의 실천적 모색은 개혁개방전의 실천적 모색을 견제하고 개혁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개방 후의 역사 시기로 개혁개방전의 역사 시기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개혁개방전의 역사 시기로 개혁개방 후의 역사 시기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개혁개방 전후 두 역사 시기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며 더 주요하게는 하나의 정치 문제이다. 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제하고 대력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조선, 조류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바 역사를 단절해서도 역사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시종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의 성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절대로 보정하지 않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방향을 절대 독려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기타 그 무슨 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대적

0: 조건에 따라 선명한 중국 특색이 보여되었다.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가 변증법적 동의를 이루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영국 간의 로봇 산업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기업이 청결과 배송, 료식 등 부동한 용도의 로봇을 영국 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조한 로봇 제품은 영국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화 기술의 다장면 응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이 시장 수요에 주목하는 데 창구를 제공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로봇 제조, 시스템 통합, 훈련 등 면에서 중국이 축적한 경험과 영국의 서비스 우세, 자동화 수요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장면을 중심으로 공동 개발, 응용 검증, 현지화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은 양국 로봇 산업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로봇 주간 행사에서 영국 싱크탱크인 벌집 인공지능 조직 회장 데이비드 로스는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앞선 로봇 기업이 제조와 배터리, 스마트 기술 등 면에 능력을 한 걸음씩 구축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은 모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 로봇 기업은 이미 엄청난 로봇 훈련 경험을 축적하고 경험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을 중시하는 영국은 과학 연구 성과가 제조와 응용으로 전환하는 면에서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로봇 연구 면에서 영국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토의 제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선진 부품이 부족하고 산업 생태가 분산됐습니다. 백서는 부품 테스트, 프로토 개발,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공급업체의 연결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스는 중형 기업은 실험실 이외의 실제 장면에서 로봇을 공동 훈련하고 중국 제품과 영국 서비스 능력을 결합시켜 제품 사용과 신뢰면에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쌍방이 진실한 수요를 둘러싸고 공동 개발과 응용 검증을 전개하는 데 착안점을 제공해줬습니다. 영국 LEC 로봇 회사의 집행회장 잭 페리는 소매와 호텔 요식업이 현재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종은 고용 원가가 높고 채용이 어려우며 인력 유동이 빠르기에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며 고용 원가를 낮추려면 로봇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생명과학 등 분야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항 과정에서 중국의 로봇 기업은 한면으로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관련 수요를 실제 응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현지화 문턱도 넘어서야 합니다. 이미 료식업 분야의 로봇 제품을 영국 시장에 도입한 심수시 모 과학기술위원회사 연합 창시자 관천우는 중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해외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 추세며 주요한 도전은 현지화 응용과 현지 서비스에서 온다고 표했습니다. 료식업 분야의 로봇 제품을 예로 들면 중국에서 생산한 음식 제품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더 광범위한 수요에 적응해야 합니다. 양국 기업은 현재 로봇의 응용 장면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용 장면 확장 문제에서 페리는 로봇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영향이 호텔과 료식 그리고 소매에 제한되지 않고 건축과 농업 등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시장 수요를 식별하고 수요에 따라 응용 장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는 일요와 레저 오락, 청결 등 원가 압력이 비교적 크고 영국에서 인력이 딸리는 영역을 선호했습니다. 로스는 중국 로봇기업과 진행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제조에서 처리 능력, 로봇의 대매까지 산업의 가코리가 모두 재빨리 보완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로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특정 임무에 대한 전용 로봇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대세와 직업 기능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골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상해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기능경기대회에서 68개 나라의 1,385명 선수가 64개 종목을 둘러싸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축조와 용접 등 전통적 기능 종목을 비롯해 드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터 등 신종목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배경에서 직업 기능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각국 대표와 선수들에게 인공지능의 계속 발전과 인력의 대체 여부를 우려하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조 분야의 독일 선수 다니엘 브레너는 아니다고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인간의 우세에 대해 브레너는 사람은 임기응변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 도면이 잘못 표시되면 현장에서 기능공들이 경험에 따라 해결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부족점입니다.

0: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단마르크 출신인 축조 기능자 앤디 제이콥스는 부동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단마르크에서 이미 로봇을 이용해 벽을 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벽돌과 모르타르와 기계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없고 설비가 멈춘 후 여전히 축조 일꾼이 뒤수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로봇은 안정적이고 장시간 일할 수 있기에 효율 면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고 독일 대표단 관변 측 대표 후베트 로머는 인간의 전문 기능은 이로 인해 의미를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을 리해하고 사용하고 통제해야만 기술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대표단 인솔자 매튜 발렛도 인공지능이 일부 사업을 접수할 수 있지만 신기술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기능을 갱신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인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인솔자 리미경은 교역과 관련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리미경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한국 학교와 대학의 과정 그리고 기능 경기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통적 기능 내용을 점차 조정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능 종류와 방향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기능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관련 업계에서 명확한 인재 수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도 점차 기능 경기 체계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올해 21세인 독일의 건강과 사회 돌봄 프로그램 선수 이자벨 기슈카는 3년 동안 간호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간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슈카의 대답은 기술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슈카는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고 기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아서 간호업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 현실적 변화의 직면에 간호봉사는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상술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같은 직업 기능이라지만 부동한 사업의 가치 구성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의 핵심 문제가 정밀도를 높이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타인의 수요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소통을 진행해야 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기술을 이런 직업에 도입하고 심지어 많은 구체적 조작을 개변할 수 있겠지만 직업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완성할 수 있는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계기능기구 회장 프랜시스 무한은 많은 업종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사람과 인공지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젊은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프랜시스는 평생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0: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3: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2: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3: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2: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3: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0: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허물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약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이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독일 종이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덕길 종이진료소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덕길 종이진료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우리 감로장이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길시 덕길 종이진료소는 예, 그 특점이라 할 때에는 전통장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현대사회하고 우리 시장화의 뚜렷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핵심이라 할 때에는 전통장의학의 진단하고 치료 본질 그리고 공익성 성격을 예, 지키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복무 대상, 발전 방향 등 이런 면에서 현대적인 이런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이 고전적인 사민료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심혈관 질환하고 류머티성 관절 질환, 소화계통 질환 등 이런 각종 난치병 치료에서 예, 우리 장의학하고 중의학을 결합했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게 치료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보면은 현대적이면서 또 전통하고 현대가 어울린 이런 진료를 진행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장의 치료하고 복무를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의 진료소는 전통 장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빛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생동감이 있는 생명의 불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뜻인즉 아마 지금 현대사회에서 예, 특히 우리 연변지대 분들은 장의 치료를 받아 못 받기 때문에 예, 우리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오래된 전통 지혜를 지키면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예, 덕길 종이진료소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전날부터 찾아오셔서 예, 아주 이런 좀 효과적인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위 진찰부에서는 함께 공동으로서 추석하고 국경절 예,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4대 보물급 장약 특별 우대 행사를 또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주의 런칭망주의 조주다시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은 예,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약에 대해서 좀 모두 익숙합니다. 이 네 가지 약의 특점을 보면은 약재의 조합도 아주 특별하고 제조 공정도 엄격하고 약성이 부드럽고 또 적용 범위가 넓은 예, 이런 전 세계적으로도 감도 장약에만 있는 귀중하고도 신비롭고 예, 보물급 이런 장약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에는 건강에서 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4대 보물급 장약 우대 활동이라 할 때에는 10곽을 사시면은 예, 5곽을 더 드리면서 또 조주 다시는 각각 한 곽씩 또 더 드립니다. 예, 왜서 조주 다시 드리는가 하면은 예, 우리 무슨 질병이든지 예, 우리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이나 먼저 우리 드시고 소화시키고 흡수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또 조주 다시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활동은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을 활동하는 이 기간에는 예, 우리 덕길 중위 진찰부에 오신 장의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받지 않고 환자분들을 면비로 또 예, 치료

0: 조사해드립니다. 예, 바로 그 허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면은 예, 좋은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에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네, 저는 다음에 아이 와서 영 힘듭니다.
0: 네.
2: 저는 이 계절 바뀌고 밤이 길어가고 이러면서 잠이 지네 아이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시간 보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이러면 미칠 지경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전부터 약을 쓰긴 썼는데 크게 좋은 효과가 나 아이 왔습니다.
0: 네.
2: 이번에 선생님 그 서장에서 직접 선생님이 오셨다는데
0: 네.
2: 그 여기서 그 약이나 쓴 방법보다 조금 단지 이래서 선생님께 문안하기 싶어서 전화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장의 치료법은 불면증이라 해도 불면증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예, 딱히 분석합니다. 예, 우리 장의에서 이 사민요법이란 게 있습니다. 사민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 이런 체계라든가 치료법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사람마다 또 우리 불면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의를 모셔온 목적도 환자분들이 매개인이 체질, 매개인이 이 신체 상황에 따라서 약을 조합하기 위해서 또 장의를 모셔왔습니다. 예, 때문에 이 지금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직접 우리 덕길중기진료소에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배합하십시오.
2: 예,
0: 예, 그리고 치료 방법도 구복 방법하고 또 이 특수한 장의 치료법을 같이 결합합니다.
2: 예.
0: 네, 이게 또 지금이 우리 장의 선생님을 하루에 10명만 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또 한 환자를 보는 시간이 깁니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맞춰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2: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렇게 위염이 있는데 예. 항상 위 쓰리고 아픕니다.
0: 예.
3: 있을까 한번 찾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0: 예, 생각 잘했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 소화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음식은 드셨다 해도 지금 소화제 좋기 때문에 음식은 드십니다. 근데 음식을 드신 다음에 그거 흡수를 못한다. 흡수를 못하고 배출을 못한다. 그래서 이 장도가 막히면서도 고혈압도 더하고 또 이 뇌혈관 질환도 발생하고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런 많은 변화 생깁니다. 예, 이럴 때는 예, 우리 감로장의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고 예, 그러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가실 때는 꼭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이제 뭐 오래 또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리면 또 전부 날도 볼까 선생님이 또 영 급해합니다. 그래서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도 어제 예전부터 소변이 싹 나 통하지 않으면서 영 힘듭니다.
0: 네.
4: 예, 낮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 뭐 자꾸 소변 잤지, 그것도 화장실에 가야 뭐 잘 나다 해가 조금 자주 본다 말, 본 데도 자꾸 보겠고,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네.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처약도 갖다 먹고, 방법 많이 한 것도 나서 것도 하면서 며칠 지나면 또 한 가지 이렇더란 말입니다.
0: 네.
4: 그 형, 이 저녁에 자꾸 벌럭거리다 잠도 잘 귀찮지 않을 때다.
0: 네.
4: 그래서 내 지금 방송 들어볼까나, 그, 뭔가 또 귀찮이 아빠에서 셀러 문제 물냐고 하는데 선생님 셀러 온다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 한번 바깥 말씀해서 하는데 이런 병이 되겠는지 그래됩니다.
0: 예, 지금 소변 장애가 있다는 얘기죠. 예?
4: 네.
0: 예, 소변 장애가 있으면서 밤잠도 잘 못 자고 네.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중기 진찰부에서는

0: 감로 장애 선생님이 왔습니다. 예, 예. 그리 가서 예, 직접 진찰을 받으시고 또 약도 예. 배합하고 치료 이 장애 치료법을 같이 결합하셔. 장애 아. 치료법에는 이 예. 금침료법하고 방혈료법, 예, 예. 향증료법도 있고 약물 목용료법도 있고 예. 예, 유치료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특수한 방법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이런 치료를 받기 예. 때문에 효과를 잘 봅니다.
1: 예, 그래서 새로운 치료 받아보려고 내 지금 이서 선생님 바꿔보자고 된다 지금.
0: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1: 예, 8527111번. 아, 7111번.
0: 예, 일제 세 개입니다. 예.
1: 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2년 전에 중풍요환제에 그 후유증을 해서 그랑 혈압이 불안정해서 예, 초약도 먹고 땡기도 맞을 때는 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머리 휑하며 어지럼증이 나고 팔다리 저리고 특히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 또 반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0: 네.
3: 네, 걔 이런 데는 치료받아도 되겠는지.
0: 지금 주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던가?
3: 예, 저기 혈압이 자꾸만 온정되지 않고 머리 흉하고 자꾸 어지럽지라고 발달이
0: 중풍 진단이라는 아이 받았은가?
3: 예, 2년 전에 왔는데 그 후유증을 해서
0: 지금 예, 후유증이죠. 예? 예, 예, 혈지도 높고 예?
3: 예.
0: 그래서 장이 치료가 이 고혈압 치료하고 중풍 이 후유증 치료에 특별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 고혈압, 고혈당 이런 삼고증이 있는 분들은 이 원인이가 각각 다릅니다. 예, 인체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약물하고 조절 방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십시오.
3: 예. 예. 소장님들만 치료법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원래 네, 이런 체계가 다르고 또 이 치료 방법이 또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치료를 받기 때문에 효과를 좀 잘 봅니다. 예.
3: 그리고 소장님 이사라니까 한번 치료받자고 그런다.
0: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감로장애 선생님은 이수도 높고 이덕이가 예, 좀 특별히 좋은 이런 분이고, 예, 그리고 또 이 많은 이런 환자분들을 40년간 치료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지금 생명을 구한 이런 좀 용하신 이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꼭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7111, 예.
0: 예.
3: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거 무릎 건설이 아프고, 예. 허리가 아프고, 특히 날씨 잠을 더 한다, 이렇게 자고.
0: 네.
4: 앉았다, 이래서 사람들, 아이, 혹시도 부터 뭐 일어난다, 여기 힘든다.
0: 예.
4: 내가 되게 정말 친구를 해,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0: 종합적으로 그래. 치료해야 됩니다. 로인분들이 관절 질환이라 할 때는 혈액

0: 우리 장의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풍습 골병에 대한 이 치료법도 특수하고 또 그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래, 직접 아, 우리 덕길 중의 진찰부로 찾아가십시오. 예.
1: 아, 예. 예. 그러면 이거 전화번호로 어떻게.
0: 8527 하고 일제 세 개. 예, 이렇게.
1: 네.
0: 예.
1: 아,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어, 우리 언니네, 요, 장, 요, 한단다.
0: 예.
3: 특히 이, 너, 뇌경세, 여러 가지 단단한 병도 있지만, 이 주학이니, 너 공격 언제 한 2년 좀 알 텐데, 근데 이제 그냥 어지럼증이나 하고, 또, 거기다가 또 후유증까지 있었어. 후에는 심장까지 막, 아파나고, 그냥 심장 후들후들 날라가지, 숨 쉬기 답답하고, 심률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심률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또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래서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도 많이 했는데, 그래요. 어, 치료할 때는 뭐 약간 나는 거 들어가서 또, 병원에서 나와 밥 먹이 오고 밥 먹고 그래 요즘에 방송 들으니까 이 듣기장이 아빠의 진료 소리 그래서 이 수장이 이사님이 오셨다는데 거기를 그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찌 되겠는지 그래.
0: 맞습니다. 지금 우리 중풍 후유증이가 일단 발생하면 후 예, 그 치료가 아, 좀 아주 어렵죠. 이미 치료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예. 근데 이 장기 치료로 받고 지금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우리 덕길 중의 진찰부로 찾아가셔서 환자 정황 다 얘기하고 잘 보이고 그리고 치료로 받으십시오.
3: 예, 예. 심장이 세게 나빠.
0: 그렇죠, 심장.
3: 나빠하고 숨쉬기도 바빠.
0: 예, 거기가 우리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이 지금 전형적인 증상이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좀 전면적으로 치료 받아야 됩니다.
3: 어,
0: 예, 그래, 예약하고 가십시오. 8527111번.
3: 8521111번.
0: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사문 안 받고 됩니다.
0: 예.
4: 서장, 거기 진짜 저희. 서길상약방에서 이 문제 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0: 예, 예.
4: 그래서 담문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간하고 단나이 나빠가지고 그래. 아침에 뭐 일어나면.
0: 라디오로 끄셔, 예? 라디오로 끄셔.
4: 예, 끄습니다.
0: 예.
4: 아침에 뭐 일어나면. 뭐 입이 쓰고 구이 비용 저녁에 뭐 가삼을 해고 저기 간에 옆구리 간을 쏙쏙 찌르면서 해 영 힘듭니다.
0: 네.
4: 그리고 담낭도 검사를 뭐 예 담낭이 염증도 있고 열두세다 하고 예 그다음에 난 또 간도 나쁘니까 그나에 간수치도 나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지금 서장에 용환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래. 그렇게다 그리고 저래 중의를 잘 본다고 저래 그래 됩니까 그래서 네. 중의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의 선생님이 예, 서강에서 온 선생님을 보려면 어떻게 보이고
0: 예.
4: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0: 예. 장기 치료는 특히 이 간하고 담낭 소화계통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예, 예. 그 장기 치료 원칙이가 원래 체내 독소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간 질환 치료에서 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4: 예
0: 8 그래. 어, 27111번에 예약하시오.
4: 예, 그래도 사모도 그렇게 서상에서 선생님이 잘 치료라고 우리 친구도 예, 그렇게 예, 잘 치료한다고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했는가 선생님한테 문의할
0: 예, 예약하고 가십시오.
4: 예예 예,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좀 한 가지 예증 저 장약방에 저 용환 중 저 장이가 오셨다는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좀 저 눈이 항상 까까라고 눈앞에 뭐 있나 날아다니는 것 같고 햇빛이 빛에도 또 눈 뜨기 싫고 눈이 아프고
0: 네.
5: 그리고 흐린 날에는 눈도 깔깔하고 또 머리도 아픕니다.
0: 예.
5: 이래서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지금 이 장이 이렇게 보여.

0: 그리고 혹시 지밀에서 막 무슨 딴 용한 단도가 없었겠는가 해서 지금
1: 예.
0: 문장.
1: 맞습니다. 예. 우리 곽장기 선생님은 금침료법하고 방혈료법, 향증료법하고 약물목용료법, 유치료법 이런 거 다 결합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이제 같은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몸에 전기가 많이 떨어진 거 말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전면적인 조절하고 치료, 독소 배출 이거 다 결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약하고 가십시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약하면 이튿날에 인사 보일 수 있으니까.
1: 예, 예약하면 시간은 또 정해 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양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이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종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장이 선생님이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서 이렇게 용한 치료 효과를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는 이 현대 이화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의학의 장점은 그 무엇보다도 깊은 철학적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예,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현대 이학처럼 뭐 질병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전체론적 사고를 견지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요즘에 우리 장의 선생님 접촉해 보면은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또 환자하고 대화 그리고 환자의 진찰을 하는 이 과정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좀 생소한 면도 많습니다. 예,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우리 장의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직접 덕길 중의 진찰부로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에서는 인체가 예, 이 3인 균형을 많이 중시합니다. 이 3인 균형은 우리 중의학적인 모든 내용이 3인에 다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이 한두 마디로 이 3인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이 3인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장의학으로는 몸하고 정서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 이 불면증이라든가 정신장애 지금 많은 분들이 우울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몸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애 치료를 받는다 할 때에는 이런 정신요법하고 우리 생리적인 요법을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이 몸이 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좀 현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의학 체계에서 본다 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 지표 우리 혈압, 혈당 이런 특정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아내서 종합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좀 만성질병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라 할 때에는 치료로

0: 통증이 치료로 받으면은 예, 더 좋은 이런 치료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장애학은 전체적 관념에서 단순한 약물 복용을 넘어서 포괄적인 치료 체계를 발전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 치료는 복합적인 이런 치료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접촉해 보지 못했던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장애학이 가장 뚜렷한 특점은 한 방제가 수십 종에서 수백 종의 천년 약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종합적인 이런 효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났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이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주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9월 2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 문화와 풍속 습관이 깃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추석의 음식 풍속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학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나라 옥토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추석이면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이 있죠. 바로 월병입니다. 월병은 둥근 달 모양의 맛있는 소가 들어간 음식으로 북성식에 이미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월병은 단합과 화목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추석밤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맛있는 월병을 즐기곤 하는데요.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앞날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정춘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보름달을 보내드립니다.

월병은 맛이 정말 다양한데요. 지역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 광서동 지역 사람들은 주로 광식 월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광식 월병은 껍질이 얇고 소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소로는 달콤한 련밥이나 오리알 노란차위가 있습니다. 리선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하미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영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광동 조산 지역에서는 주로 조식 월병을 즐기는데요. 조식 월병은 흔히 녹두, 오리알 노란자위 그리고 해산물을 소로 합니다. 절강 강소 지역 사람들은 소식 월병을 좋아하는데요. 바삭한 겉껍질이 특징이며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어우러진답니다. 최태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보고 싶은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월병 외에도 다채로운 추석 음식을 즐기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섬서 지역에서는 추석이면 집집마다 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빵을 단원빵이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직경이 약 20cm의 둥근 모양이고 우 아래 두 겹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단원빵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추석 음식이랍니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혜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씨름을 보내드립니다.

복근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오리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쯤에는 오리가 통통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복근에서 산출되는 빌랑토란과 오리를 함께 조리하는데요. 그 맛이 정말 일품이랍니다. 절강 강서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게를 맛보면서 제철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또 풋콩을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추석에 풋콩을 먹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승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가의 보루물을 보내드립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추석 음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그 음식들에 깃든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이 따뜻하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태룡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둥근 달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오늘의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도문 변경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변경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며 자원 우세를 부민 치료로 전환해 흥변 부민의 새로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계열 보도에서는 도문 3.3.1 국도에 의탁해 흥변 부민 새 화폭 그려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입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의 낭만적인 의미에 의탁해 대상은 변경 풍광과 현지 역사문화 맹락, 민속 풍정을 깊이 융합하고 주변 민박과 연동해 숙박과 관광이 일체화된 문화관광 새 지표를 구축했습니다. 대상은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의 관광객 흐름을 성공적으로 흡수해 경유를 체류로 바꾸고 변경 자원 우세를 대중들의 치부 경도로 전환했습니다. 월청만 풍경구에 들어서면 독특한 분위기의 혼인, 사랑 주제 경관이 차례로 펼쳐지고 당나라 풍미의 고풍스러운 요소들이 곳곳을 장식해 변경 특유의 낭만적 정취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유치 변경문화 관광 대상인 이 대상은 총 투자가 5,380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변경 자연 풍광, 조선족 민속 문화와 혼인 사랑 IP를 깊이 융합해 331 국도 변경 관광선의 새로운 문화 관광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0: 흥룡강 관광객 박미령입니다. 이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현지 관광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모든 부분이 다 괜찮고 젊은 이들이 사진을 찍기에도 적합하며 연인들이 함께 찾아와 관문 돌파 같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아주 많습니다.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331 국도 연선에 건설됐고 도문 변경 통상구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관광업 발전에 입각해 일생 일세 사랑 IP 풍경구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연변은 물론 도문의 관광에도 새로운 특색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월청만에서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월청진 백룡촌 중국 조선족 백년부락이 있습니다. 월청만이 새롭고 낭만적인 현대 문화관광 방문 명소라면 백년부락은 조선족의 백년 역사와 생활의 숨결이 축적된 곳입니다. 하나는 현대, 하나는 고풍적인 멋으로 331 국도 연선에서 서로 호응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백년부락에는 조선족 전통 민가 13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백년고택은 토목구조로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민족 건축의 특색을 한껏 보여줍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도로가 말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민박과 특색 음식업도 잇따라 발전해 현지 대중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첩도여행가연맹 회장 류호입니다. 이번 자가운전 활동은 제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우선 길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고 다니기도 좋아졌습니다. 또 길을 따라오면서 많은 조선족 마을을 지나고 조선족 옛 건축물도 많이 봤으며 조선족 가무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조선족 이민들이 정말 노래와 춤에 능하다고 느꼈고 우리도 함께 참가했는데 아주 흥겨웠습니다. 백년부락을 떠나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량수진의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 회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문에 19년간 뿌리내린 이 본토 선두기업에서는 인삼 등 장백산 산지 약재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사의 생산액은 1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 자원에 의탁해 조성한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박원은 3A급 향촌 관광 경영단입니다. 문박원은 3관 1원을 핵심으로 조선족 민속생활관, 서화관, 수석관과 민속민가관광원을 하나로 융합해 공업관광, 건강양생관광, 민속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이름을 듣고 단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맞춰 문화관광부대 시설을 승격해 국도의 관광객 흐름을 관광 수입과 제품 판매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우리는 주문 재배, 중약재 신층 가공, 특색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해 산업 효익과 민속 특색, 변경 정서를 두루 갖춘 1차, 2차, 3차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교통 병목이 타게 되고 연선 문화 관광 거점들이 연결되면서 도문의 문화 관광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도문시 변경 일전의 관광객 접대량은 연인수로 277만 명에 달했고 관광 종합 수익은 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의 견인에 힘입어 도문시는 산업 역량 강화로 변경 발전의 내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과 농업 공업 융합을 강화해 대중의 소득이 늘고 변경이 안정되는 흥변 분위기를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연변도 로후 영업용 화물차 폐차갱신 보조금과 관련해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가 실시됩니다. 차 소유자는 반드시 먼저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수해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에 따르면 이번 사전 등록 개방 시간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차 소유자는 제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을 완수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난 후 관련 부문에서는 자금 총량 통제, 선착순, 자금 소진 시 종료 원칙에 따라 자격을 확정하며 5개 근무일 내에 문자 메시지로 자격 확인을 받은 차 연락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 도로운수과 삼일군

0: 위역봉입니다.
1: 휴대폰이나
0: 컴퓨터로 사전 등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먼저 기초 정보를 작성합니다. 지역은 연변주를 선택하고 교대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보조금 류형을 선택합니다.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모두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자신의 실제 정황에 따라 단순 폐차인지, 폐차 후 새차 구매인지, 아니면 새로 신에너지 도시 전류통 체계 배송 화물차를 구매하는지 선택합니다. 그중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화물차 폐차 후 새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폐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폐차 번호판 번호, 예를 들어 길 H12345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윈코드 사용자 명칭, 폐차 류형 등 세 가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다음 자동차 합격증이나 차 일치성 증서 등 서류와 대조해 차 배출 단계를 선택합니다. 국 3단계 이하인지 국 4단계인지 선택한 후 차 운행 허가증에 따라 최초 등록 일자와 강제 폐차 일자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 최종 말소 일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의 보조금 한도를 남겨둬야 하는지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차가 이미 폐차를 완수했다면 자동차 말소 증명서에 적힌 일자대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차가 아직 폐차되지 않았다면 신청하려는 보조금 등급과 결부해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 구매한 차 정보도 실제 정황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에너지 차를 구매했다면 배출 단계는 없음을 선택하고 신에너지 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면 신에너지 류형이라는 공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에 0-1로 아쉽게 패하며 동북축구연맹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강웅원이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공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11분경 리지니가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에 올렸지만 상대 골키퍼가 쳐내며 공은 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분경 심양 대표팀이 박스 안에서 선제골을 성사시키며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 들어 79분경 장수영이 박스 안에서 슛을 날렸지만 공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이어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최종 0-1로 패하며 최종 4위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3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며 끝까지 분투한 나젊은 연변 선수들은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연변 축구팬 려서호입니다. 연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정까지 와서 선수들을 보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장신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의 원정 경기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을 지지하려 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 힘내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강웅원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아쉬움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 동북축구연맹전을 기대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우선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계속 노력해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올해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우리 팀은 아쉬움도 있었고 수확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선수들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의 역사에 자기들의 자취를 남겼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우리주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은 현장 축구팬들에게 연변 특색이 짙은 민속문화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3위

0: 경탈전에서 펼쳐진 따뜻하고 생동한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열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경기 전부터 철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넘쳐나 동북축구 팬들만의 즐거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경기 전 응원가를 주고받는 절차에서 연변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변 명태 응원단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복장을 입고 명태를 주제로 한 머리 장식을 착용했으며 말린 명태를 손에 들고 연변 축구 팬들이 자리한 관람석에서 명태춤을 선보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춘 이들의 동작은 일사불란했고 춤사위는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절주와 경쾌한 몸짓이 조화를 이루며 중국 조선족 전통 문화의 생명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경기전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합창 서로 아껴주며 사랑이 경기전 문예 공연 프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명태 응원단 성원 8명은 심양, 장춘, 할빈, 개서, 통로 등 도시에서 온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진솔한 노래 가사에는 형제처럼 가까운 동북 지역의 깊은 정이 담겼습니다. 노래소리와 함께 동북 한마음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대형 응원 현수막이 천천히 펼쳐져 관람석을 뒤덮어 이번 경기에 가장 감동적인 내포를 전해 현장의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가무 연변 역시 다채롭게 펼쳐졌고 우리 조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 전승인 최대령이 출연해 열창했습니다. 최대령은 판소리의 전통 창법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해 연변 대지의 두터운 문화적 저력을 노래했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공예는 중국 조선족 전통 무용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관람 내내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양 팀 선수들의 멋진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양 축구 팬 장태연입니다. 연변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프로 경기장이든 동북 축구 연맹전 경기장이든 우리는 이번이 처음 대결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원정으로 연변에 간 적이 있고 연변팀이 심양에 온 적도 있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이미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심양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3위 쟁탈전에는 경기의 열정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과 문화의 융합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축구를 유대로 동북 각지의 열정과 인연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경기는 막을 내렸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어진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동북지역 체육문화관광융합발전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중문국제 채널 중국 방방곡곡 프로에서는 일전 추석 특별 계열 오직 이 맛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연변 청년 4명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쌀 하나를 돌파구로 전통을 타파하는 한 차례 미각 탐험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중앙TV 뉴스 채널 법치 온라인 프로에서는 근일 길림도나 경찰이 접수한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 여성이 전자상거래 고객 봉사를 사칭한 사기에 걸려 휴대전화가 불법 분자들에게 원격 조종됐고 계좌에 60여만 원 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상태에 놓였는데 신고를 받은 민경이 전력으로 현장에 달려가 사기를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1: 인민정협보 11면 정협기역 특별란에서는 일전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참가 작품 옷을 장백 동북항일연군 여성 역량의 초점을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알신들을 창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의 창작 배경과 배역 뒤에 숨은 동북항일연군 재봉대 여전사들의 영웅사적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설 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서 성공적으로 첫선을 보였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우리는 0.5초의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합니다. 뛸까 아니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서 여유롭게 갈까 하고 말이죠. 딱 5초 정도 남아있을 때가 가장 애매합니다. 건너기엔 짧고 놓쳐버리기엔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몸과 마음이 잠깐 움찔거리게 됩니다. 전력질주와 다음 신호 사이 적절한 타이밍을 고르는 눈이 생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즐거운 삶을 선택하는 남녀 경향 차이, 부부싸움 줄면 뱃살도 줄어든다는 관련 연구, 회피형 성격장애 자가 진단 방법, 비만 부르는 뜻밖의 나쁜 식습관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즐거운 힐링 여행 떠나봅시다. 오래 사는 것과 짧더라도 사는 동안 더 행복하게 지내는 것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성은 오래 사는 삶, 여성은 짧게 살더라도 오늘이 즐거운 삶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영국 노리치의대 니클라스 스틸 교수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맨체스터드대 공동연구진은 영국의 50세 이상 성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와 삶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의 대표적인 고령화 추적조사인 영국 노화 종단 연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면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 미래를 생각하는 정도, 수명과 삶의 질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는지, 외모와 신체 기능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지, 실험적 치료에 대한 태도, 치료 결정을 의사에게 맡기려는 성향 등 6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우선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남성은 삶의 질보다 더 오래 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뒀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독립성과 편안함, 이동 능력,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상태 등을 뜻합니다. 의료 결정을 대하는 태도에도 성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치료 결정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려는 성향이 낮았습니다. 75세 이상 참여자는 이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의료 결정을 의사에게 맡기고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스틸 교수는 여성은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우선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남성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을 앞세울 가능성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누구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의료 선호가 일정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치료와 삶의 방향을 개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 통념과 달리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오히려 비만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체중과 식습관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성인 94명을 대상으로 결혼 여부와 식습관, 체질량 지수, 정서적 지지 수준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뇌 영상 검사와 대사 물질 분석, 설문조사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사람일수록 BMI가 더 낮고 식탐이 덜했으며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뇌 영역 활동이 더 활발했습니다. 특히 기혼자 가운데 정서적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은 미혼자보다 옥시토신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과 유대감, 친밀감을 느낄 때 주로 분비되어 일명 사랑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뇌 영상 촬영 결과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식욕과 자기 억제 기능을 조절하는 영역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또한 옥시토신 수치가 높을수록 장내 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트립토판 대사산물의 대사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옥시토신이 식욕 등 자기 통제와 관련된 뇌 영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내 유익한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 책임자 아르파나 처치 박사는 옥시토신이 뇌와 장 사이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휘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식단, 운동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 또한 필수라며 건강을 위해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거절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인격장애입니다. 아동기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직업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성인까지는 보통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기에는 성인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또래와 우정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길 꺼리는 모습 또한 나중에 회피성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극도로 수줍어하는 경향은 타고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질과 환경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라온 환경과 어릴 적 경험한 성인과의 관계가 장애가 실제로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건강정보사이트에서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소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회피성 성격장애의 고립적인 측면은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소속감, 팀워크, 협업을 점점 중시하는 현대 직업 환경은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거절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일하는 환경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할까봐 두려운 이들에게는 면접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부족하다고

판단받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승진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강요되지 않은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존성 성격 장애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가치를 인정받으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격 장애입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단 타인과 상호 애착을 형성하면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굴종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도록 하고 다른 잠재적 친구나 연인에게 다가갈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 신호를 잘못 읽을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주변 사람의 행동을 지나치게 경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불편, 긴장, 동떨어져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없는 능력 부족이 타인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음 중 4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 회피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대인 접촉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을 회피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셋째로,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창피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합니다. 넷째, 거절과 반대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환경에서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하다는 느낌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완전히 나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사회적 기술, 성격, 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집니다. 일곱 번째는 당혹감과 굴욕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강하게 경험해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런 증상 중 네 가지 이상이 존재한다면 회피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심리 전문의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음주가 꼽힙니다. 알코올은 단기적으로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취했을 때 긴장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몸도 함께 이완되죠.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감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나 심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술을 찾는 습관은 오히려 우울증 위험을 대폭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한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생활 스트레스 요인은 예상치 못한 사건, 교통사고, 범죄 피해, 안전사고 등 질병, 대인관계 갈등,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울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소 음주량이 많거나 알코올 의존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나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의 경험을 했을 때 술에 의존하면 오히려 정신 건강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술에 의존하는 대처 방식은 단기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알코올은 뇌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뇌가 알코올에 적응하면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줄어들고 술이 깰 때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 크게 반사돼 찾아옵니다. 또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에 취하는 일이 반복되면 뇌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알코올이 코르티솔 수치를 오히려 높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나 범죄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었다면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혈당과 혈압, 혈중 지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호흡기 질환, 관절 문제, 지방간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식습관을 알아볼까요? 우선 밥 먹을 때 TV 보기입니다. 식사하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시청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먹는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신경을 쓰느라 음식의 맛이나 섭취량, 포만감 등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음식을 집어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려면 식사 시간만큼은 TV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집중해서 섭취하기보다 하루 동안 적절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주로 저녁에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다면 아침과 점심에도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의 고기를 먹더라도 하루 한 끼에 몰아 먹기보다는 여러 끼니에 나눠 섭취하면 식사 때 단백질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 끼니에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배고파질 때까지 버티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 식사를 하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활용해 허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는 습관 역시 체중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간식을 먹으면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아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2,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는 음식 대신 물 등을 섭취하며 야식 습관을 줄이는 것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 손실이 적어 비타민과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는 조리 과정을 거치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익혀 먹으면 더 좋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와 감자 등은 생으로 먹으면 독소를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과 식물에는 천연 독성 성분인 솔라닌이 존재하는데 솔라닌은 가지를 깨끗이 세척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복통, 현기증, 위경련,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가지는 찌거나 구워 먹는 게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싹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감자의 싹이 생겼다면 완전히 도려내고 삶거나 구워 먹어야 합니다. 다만 싹이 길게 올라오고 감자 속이 초록빛으로 변했다면 섭취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솔라닌이 신선한 감자의 10배 넘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양파와 마늘을 익혀 먹어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에는 프럭탄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프럭탄은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소화불량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익히면 자극을 줄일 수 있어 생으로 먹는 것보다 부담이 덜 됩니다. 콩나물은 재배 환경 특성상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남기 쉽습니다. 이런 균은 세척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은 반드시 콩나물을 익혀 먹어야 합니다.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치거나 충분히 볶아 먹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라피노스는 우리 몸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성분입니다.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라피노스는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가스를 만듭니다. 때문에 생 브로콜리를 과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등을 겪기 쉽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이러한 채소는 건강을 위해서 꼭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볼스키 병원 의료진은 25세 남성의 간 손상 림상 사례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체 노동자로 평소 비만이 있었지만 만성 간 질환은 없었습니다. 습관적인 음주나 불법 약물 투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하루 전 에너지 음료를 마신 직후 갑자기 심한 명치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소변색이 짙어졌습니다.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도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간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에서 증가하는 효소인 ALT는 정상 상한치의 약 70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담도 막힘, 자가 면역 질환 가능성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6일째에 간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담즙 정체성 간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담즙 정체는 간에서 만든 소화액인 담즙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간 안에 쌓이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 섬유화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에너지 음료 섭취를 중단했고 수액과 비타민 K 등을 투여받았고 항생제와 우르소 대

6옥시콜산 스테로이드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번 18일째 퇴원할 때 빌리루빈과 염증 수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4개월 뒤에는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AST와 ALP 등 일부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은 남성이 약 3년간 매일 1에서 2.5리터의 에너지 음료를 마셔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담도 표쇄 등 간 손상을 일으킬 만한 주요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 조직 검사에서도 외부 물질의 독성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음료 섭취를 중단한 뒤 간 수치가 크게 호전된 점도 연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당류, 비타민 B군, 아미노산, 식물 추출물 등 여러 성분이 들어갑니다. 과거 에너지 음료 관련 간 손상 사례에서는 비타민 B3인 니아신이 원인 후보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량 니아신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남성이 마신 제품의 정확한 종류와 캔 크기, 성분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카페인이나 니아신을 얼마나 섭취했는지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정확한 제품 배합과 섭취량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니아신을 포함한 어느 한 성분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에게 나타난 심한 전신염증이 간 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부분의 성인에게 하루 400mg 정도의 카페인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연관되지 않는 수준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의 체중이나 질환, 복용 약물 등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해볼 때 에너지 음료를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급함 없이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신호가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은 더 좋아질 테고 아쉬운 일도 곧 바뀔 겁니다. 좋게 신호등처럼 말입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연결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기업일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규율을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단순히 고생을 자초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공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국방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일깨워주어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한결 단단하고 의젓해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의젓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엔 자녀 교육 가운데 모든 주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의 집중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 겸 주임 의사 나립영 이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 수단인데요. 평소에 식단을 잘 꾸리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일상 식단에 꼭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도 많은데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아마씨유,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포도당을 천천히 내보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자꾸 찾는 습관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빼놓을 수 없죠.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연이 모자라면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주부님들 께서는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공류 등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선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에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시가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에 있어서는 근시 안경 자체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때에 교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정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작은 지혜와 또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특히 독서는 여유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가 추천한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사의 아름다운 낙타와 준마라는 책입니다. 양지훈이 쓴 이 작품에서 종점보호 야생동물을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도상족 소녀는 각기 사랑하는 에마 락타와 준마를 타고 라싸에서 출발해 긴

위로에 오릅니다. 잽은 아름다운 낙타 평초를 타고 토끼 고양이 아용이를 데리고 청장 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다시 북쪽을 향해 가는데 목적지는 곤륜산 야생동물보호소입니다. 우타는 존마 근래를 타고 작은 서장 원숭이 라보를 데리고 서천 서장 도로를 따라 동쪽을 향해 가는데 종점은 금사강 환승역입니다. 이 여정에서 소년들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두 세대에 걸친 청장 서천 서장 도로 건설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선조들이 개척과 건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생사가 담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의 힘과 생명의 끈질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고향에서 고궁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학자 추경이 아이들을 위해 쓴 성장 산문으로 한 세대 투지와 정신 풍모를 보여주며 역사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추경은 심양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군구 정치부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주택 단지에서 보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와 지역적 특색이 담긴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80년대 심양이라는 이 도시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고향에서 고궁까지 이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소년이 자신을 찾고 리상을 지켜나가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다음은 소회반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조문방의 장편 신작 소회반에서 남자아이 진소병은 어릴 적부터 회극을 사랑했으며 당시 회극 예술가들의 양성과 지도하에 뛰어난 어루 연주 실력으로 특별히 로신예술학교의 회극 공연반에 입학하게 됩니다. 소회반에서 그는 로신예술의 빛나는 역사를 요해하게 되고 더욱이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자에게 제시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회극의 굴곡이 많지만 끈질기게 이어온 발전 과정을 재현했으며 소년의 시각으로 전통예술과 대중의 정신적 유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성의 신작 종소리입니다. 종소리는 진실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전쟁 속 고립된 공간에서 빛나는 인간성을 조명한 아동문학 작품입니다. 1937년 송우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소년 엽담추를 비롯한 고아들은 애국자가 설립한 국제재아동양성원에 수용됐습니다. 이곳에서 고아들은 보호받으며 생존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과 사냥에서의 고된 노동 등 과정을 통해 순환자에서 정신적 전사로 탈바꿈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강산에서 한패의 소년들이 지식을 불씨로 우정을 방패로 삼아 종소리 속에서 폭력에 대한 깊은 저항을 완성해냅니다. 다음은 천 한 번 지는 달입니다. 손빈의 이 작품은 시적인 필치로 아이들을 황하 강변의 적구 고진과 오보석성으로 안내하며 아이들의 맑은 시선으로 천년 문명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늙은 대사공의 험난한 모험에서 석성 동굴집의 천년 비밀에 이르기까지 흉노와 탕구르트족의 역사적 흔적에서 황토고원의 사계절 풍경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지리, 민속, 건축, 민족사를 아우르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중화문명의 다원적 공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철은 작가 우소첨의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새 시대 우리나라 우주 비행 및 심층 잠수 기술 성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섬세한 신비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이중 서사 구조를 취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서로 다른 두 시대의 소녀가 우주 비행과 심해 잠수 꿈을 이루려는 성장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태어난 소녀 메란죽은 우주비행사를 우상으로 삼고 연구활동을 통해 우주선이 해상 측정을 하는데 과학고철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주비행사와 잠수사 간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과학적 탐구와 개인적 리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늘에 올라 달을 끌어안고 바다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는 웅대한 포부, 호방한 감정과 잘 조응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가 형사 시리즈 제7권 붉은 손가락이란 소설입니다. 어린 소년의 죽음이라는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족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려는 아키오의 가족,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로 고로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참 형사 마스미아의 가족, 그리고 암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왕래조차 하지 않은 네리마 경찰서의 노련한 형사이며 마스미아의 사촌형인 가가 교이치로의 가족입니다. 우리 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같지만 그 리면에는 저마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진심으로 자신의 가족과 마주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울러 작가는 현대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청소년 범죄 등 폭넓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47세 중년 가장 아키오는 금요일 퇴근 무렵 아내로부터 긴박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컴컴한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윽고 아내의 말에 정원으로 나간 그는 그곳에서 어린 소녀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중학생인 그의 아들 나오미가 소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것입니다.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는 아키오와 아들의 살인죄를 덮어서 무마하려는 아내 야에꼬의 슬랑이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정작 살인을 저지른 아들 나오미는 제 방에 들어박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아키오는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사체를 공원에 내다버립니다.

겁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내리막 경찰서 소속의 가가 형사는 공원 주변의 동네를 탐문 수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악교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교의 집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가가 형사는 치매에 걸린 악교의 어머니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사체에 붙어있는 정원의 잔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 공원까지 사체를 운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로렌한 가가 형사는 범인의 추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자신의 가족에게 경찰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악교 부부는 아들의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 결코 골라서는 안 될 최후의 선택지를 꺼내들고야 맙니다. 가가군이 일하는 방식을 잘 봐두라고. 자네 이제부터 엄청난 상황에 입회하게 될 거야. 말의 진위를 생각하느라 마스미아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그럼 수고해 라면서 전화가 끊겼다. 마스미아는 가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이제 곧 알게 돼.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자. 형사라는 건 사건의 진상만 해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 해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마스미아가 미간을 찌푸리자 가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이건 경찰서 취조실에서 억지로 실토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야. 반드시 이 집에서 그들 스스로가 밝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아들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의 가족이 벌리는 행태는 책장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조함과 최고조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찬사를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힘 안 들이고 풀어가는 사이 게이고는 허를 찌르는 반전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히가시노의 작품이 갖는 매력은 추리소설로서의 섬세한 플롯과 반전의 쾌감이 주는 감동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여타의 추리소설들이 사건의 범인을 결말에서 알려주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미 범인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과감한 구성으로 작품의 흡인력과 사건의 흥미를 더합니다. 가정이라는 밀실과 가족이라는 굴레, 그 어두운 초상, 장르를 초월한 저자의 걸작 인간성을 담은 이 작품은 출간 3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며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처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주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처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처원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약각에는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 멍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OTC 국약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본 제품 처원청심환은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야득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물어다 드리고 9곽을 싸면 3곽을 물어다 드리고

0: 그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세 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아홉 각의 세 각은 바로 한 개 치료가서 넉 달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8각의 여섯 각은 여덟 달 두 개 료성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이런 특점을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비례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왔다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또 여기서 지방에 계시는 분이 붙여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난 데는 다른 문제점을 초래할 이유가 없겠지만 해도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초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량을 좀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붙이거나 이래지만 해도 이 중약으로 조성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금지품이라는 게 금반사에게 포함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초운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이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인데 폐경락은 늘 곁들여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역시 폐경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가운데 산소의 포화도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폐경락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심장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갔다 돌아오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힘있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도 역시 이 폐경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반복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나게 되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심폐열이 심한 이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서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정면감은 좋은 정신만은 한동안 먹었습니다.
0: 예.
2: 이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 다음에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0: 아,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기침 나는 거는. 예.
2: 예. 그리고 정말 가면, 입안이 습고, 입이 마르고, 아픔을 자꾸 합니다.
0: 아, 산소 부족. 예, 예, 예.
2: 자지 못하게.
0: 그렇죠. 장애인들. 예. 심장병이 종합적인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에 속합니다. 심장병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예, 그렇지만 난 그 몰랐는데, 그렇지. 그래, 한동안 약을 먹었는데, 아이, 차차차차 한 달도 되기 전에 남는 증상이 남는 게 알립니다. 중약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그래, 주민과 뭐, 어조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 주변과 활동이 좋을 때 또 아홉 가구 이래 배달을 받자 그랬나.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내가.
0: 예, 예.
2: 완전히 나을 때.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수고하셔.
0: 아,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초원청 심하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는 이 심장이 대단히 나쁘다면다. 항상 이 숨이 찬데다가 또 가래가 자꾸 생기고, 바다도 또 인차 생기고, 그러면서 숨을 자꾸 오니 막는 이런 피해가 많다.
0: 아, 예, 예.
3: 예, 이래서 이 초원청 심하는 쓰기 시작했는데, 야, 숨 스스로 벌써 좋아진 게 알겠나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이 자연적으로 벌써 얼마 있어서 나니까 이 내 몸에 맞는다만 이해하거나.
0: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도우니까

0: 지금 이 우리 저 누이 연세가 80년 먹었는데 걔네 이 고집 세다마매 약 어딘가 약 알 수
1: 접수해야죠. 예예.
0: 예. 그래서 내가 저기 이 돈 정신만 내가 수 내가 돈이니까 직방에 누이를 선전해서 이랬었는데 아 써서 벌써 한 달이 약간 푸나까네 그래서 벌써 아 숨이가 주 열기지 가래 그렇게 성화된 게 성화돼야지 입금에 피가 자꾸
1: 입금에 출혈이 생기던 게 지금 나서 그렇죠.
0: 예. 아 이래 그러면서 입에서 냄새나게 씌지 우리 그러니까 몸도 거들이 바쁘지 이러니까 이거에서 공고해서 굉장히 지금 그등사이 어제는 또 석 달 썼는데 그등사 다 사졌다만 합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 내 어제 자식들도 이거 한국과 돈을 보는데 야 떡국이 막 어제 돌아갈 때 계속 쓰라고 다리 놓고 쓰라고 그거 그렇게 그 저기 젊어서는 내 배가 내면 어제 배가 돌 때라고 그놈은 그래서 죽는다고 내 그래.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이 증세가 다 그리고 내 또 한국에 지금 동생이 있는 게 가도 신장 나빠 그래 내 지금 이 약 이번에 여자가 배달받아 지수가 오래되는데 간에 또 논다만 그래서 예. 이때가 배달을 해서 예 이거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예예 예, 18가게 6가구를 물으러 줍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좋은 정신만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고모 둘이, 네, 그저 형제들도 예, 그래서 예, 진짜 내력이 돼 그런지 어째 그런지 우리 큰 고모는 또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풍도 오고 그저 이 심장대도 그래고 그저 감기만 오면 그저 헐하고 숨 쉬지 못하고 예 앉아도 멀진다 그저 숨 쉬어도 그저 바로 그래지도 뭐 이래 몇 분을 서고 있다가는 또 앉아있고 앉았다가는 또 서도 매잔질 안 돼
1: 그렇죠 눈 불편하니까 예, 그런 거죠
3: 가랑가랑가랑하고 예 그저 폐렴이 그런가 병원에 가서 맨 검사하면 폐렴도 그게 없단다. 그런 게 그렇단다.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인데. 예.
3: 청약도 많이 먹고 댄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 됩니다. 그래 내 좋은 정신만 고모 내 좋은 정신만 가지고 그래서 먼저 대학을 지켰는데 예. 이빨이랑 그렇게 아프던 게 그러고 예. 그런 이빨에서 냄새랑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지금 하나하나 소심 되고
1: 예.
3: 그렇게 붓기가 그렇게 유리처럼 바짝바짝 거리던 그것도
1: 부정이 빠지고
3: 몸이 예. 아까빠진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소화가 잘 되고 밥도 먹고 잡던 게 밥 잘 잡수고 혈압도 거리 잘 되놓거나 영도 탄다 그래서 얘 좋은 김에 아 계속 받아서 아홉각 받아서 그래 장기적으로 쓸려서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예 저희들 방송 청취하는 분들 가운데서 좋은 정신만을 복용하지 않은 분은 거의 적을 겁니다. 제가 시장 조사해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20년 동안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깊은 뇌와 깊은 효과로 인해서 열심히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 이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아, 늘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했죠. 이게 다 여기 속이 잘 올라오세요. 답답해서 몇 번 깨어났댔습니다.
1: 예.
4: 근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
1: 예. 잠 잘 잔다, 그렇죠.
4: 자기 남편이 이제 80으로 정다, 이게.
1: 아이고, 리상적인. 예. 심률입니다.
4: 그 다음에 저기, 계단 오르내릴 중에는 소음차도 몇 번을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4: 네. 확실히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1: 예.
4: 다른 데 약은 많이 써봤지만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지금. 그렇죠.
4: 저기 다섯 달 좀 남았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효과성으로 해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네. 예.
4: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혹은 배달전화번호 33-5번 연락해도 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조선한...
2: 네, 맞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나도 요새는 하네. 어쩌서는 하네. 밤에 잤다는 게 가슴이 자꾸 키워서.
1: 예.
0: 자지 못해서. 왼쪽 가슴이 그러면 또 오른쪽 앞으로 키워서.
1: 아, 그러면. 예.
0: 그래, 이 약을 썼는데, 우리 또 밥도 잘 못 먹어요.
1: 예. 아, 소화도 잘 안 되고.
0: 예. 예. 밥도 조금 먹지 않고서 배에 부르면 먹지 못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좀 밤에 잠 또, 소주라도 할 때는 아마 여섯 번은 안 했어.
1: 아, 그러니까 잠 다 자는 거죠.
0: 마이 가면 두 번이네.
1: 아, 예.
0: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아, 그렇죠.
0: 예, 저기, 그저께인가 또, 아, 한국에서 우리 저기 동네 친구가 떠나서 이래. 그, 제가 쓸게요.
1: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0: 난 내게 이게 맞는 이야기라 앞으로도 계속 먹겠어요.
1: 아, 예,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효과도 빠르고
1: 효과 빠르죠.
0: 반응이 없어요.
1: 아, 부작용이 없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예. 길게, 그리고 비례수가 높을 정도로서 심장병 환자들은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선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가 7, 80, 60세 그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품은 아주 유효적인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아주 좋은 효과를 반영하시고 그랬는데 견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0: 1년 9달 거의 되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도 끄떡 다른 부작용이 없죠.
0: 예, 다른 부작용이 없어요.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0: 그런 특징. 그것도 뭐, 그건 인자 없어졌어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난 내게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묻겠어요.
1: 아, 그렇게 하셔.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을 그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 기후가 변할 때게 되면 더운 그 계절에서 찬 계절로 들어올 때게 되면 기침을 담아두고 합니다. 곁사람이 듣기 힘들 정도로 벽이 보기 흉할 정도로 가래를 뱉고 기침을 대고 하고 이래서 기침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어지간한 그 기침약을 뭐 한독이나 썼을 겁니다. 그래도 좀 낫는 것 같아도 또 나고 하는 거 제가 주위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 그런데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을 견제해서 봉양하셨는데 벌써 새각에 한각 주는 거 복용하기 시작하니까 한 3주가 되니까 가래 소리가 적고 기침 소리가 적고 하던가 그걸 다 복용하는 사이에 어쩌다 기침을 뭐 사흘에 한 번이나 하지 지금 기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봐더라도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담아두고 하거나 가래가 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입이 말라서 내가 당뇨가 아닌가 입이 너무 써서 뜨거워서 내가 이게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입에 너무 모진 냄새가 나서 구강 청소가 문제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대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모두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이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초원청심환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몽약에 속하게 되는데 몽약은 우리 지구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망망한 대천에 오염이 없고 광선을 충분하게 받는 차원에서 이런 그 약재들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40대 그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심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해결하는 데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는

0: 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건 제품하고 치료 제품. 버건 제품이면 됩니다. 가격이 더 쌀 겁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위유라 하죠. 어간유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제품은 뭐 심장병이 있던 뇌혈관 질병이 있던 다른 질병이 있던 망라해서 기본 기초 제품으로 드는 걸 중심으로 권합니다. 만약 아스피린 상용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타딩이라든지 루이스바타딩이라든지 타딩레이를 두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타딩레이 가운데서 아토바타딩은 깡궁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루스바타딩은 성궁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래서 아스피린 장용편이 맞는다 하면 그건 뭐 신약대학방에 가서 99호만 내면은 평생 쉽게 말하자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물어도 들 수 있습니다. 한 번 99호만 내면 평생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심장 관리 그리고 뭐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노화 과정에서의 세포의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보충 제품으로서 아주 잘 어울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다 합해도 그건 돈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좋은 건강한 심장과 더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2: 네, 그 집에서 있는 심장을 전화기 장을 못 하던 게 좋은 조심하자 순간부터 그 장을 잘 잡는다.
0: 아, 그럴 겁니다. 예예예. 예, 예. 335-5번 연락하세요. 배달 전화번호입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한두 번, 보통 우리 정상적인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되는데 영화범위는 1분에 60차부터 100차까지 영화범위에 속하는데 우리는 보통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50몇 차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가강해야 됩니다. 40몇 차 1분에 그리고 뭐 1분에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분에 40몇 차나 42차 이렇게 되는 분은 심장내과에 가서 몇 번 연속 이렇게 된다면 치부치를 열어야 할 겁니다. 이거는 큰 심장의 외계의 힘을 이용해서 심장이 박동을 하게끔 전기 힘으로서 심장 박동을 시키는 일종 기계적인 치료 방법, 의료기계에 속하는 이런 치료 방법에 속한데 이전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40몇 차였는데 42차였는데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기초 제품을 드셨는데 후에는 지금 심률이 65차, 66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다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치부치를 놓지 말자 이렇게 결론 졌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르골까지 아파라는 게 협심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사통으로 생기는 일종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힌 퍼센트 정도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오늘부터 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인정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일 적어도 40% 막혔습니다. 4, 50% 그 이상으로 막혔습니다. 40 내지 70%는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세 중하게 막힌 거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주자도 못합니다. 중하게 막혀서 병원에 실려갔다면 당신은 자연적으로서 주자를 권면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방법이 없어 하는 그때 당신을 구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자를 하게 되는데 일단 주자를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 같은 걸 허추공사 못한단 말입니다. 그 허추공사를 하는 자기마다 너무 세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바지 띠꼬리가 금속인데 빼지 않고

0: 그 고리만 풀어놓고 거기 누워있으면 내가 깔고 누웠는데 그 고리가 쭉 당겨와서 그 MRI 기계 천자에가 떡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그 MRI 같은 거 하거나 몸에 혹은 그 어디 골절이 생겨서 금속 같은 게 그 있거나 이랬다면 MRI 보통 이런 거 다 MRI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MRI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70% 이전에는 그 중도로 막혔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실 뭐 원래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거의 접근하게 조금 더 지내보기시오 했는데 점차적으로 가서 검사하니까 주제를 안 해도 되겠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받았거든요. 바로 초음 청심환은 뭐 시간적인 국한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처음에 여덟달 두 개로 정은 꼭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셔야 되고 여덟달이 지난 다음에는 가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기 전에 차수로 조절하면서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알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수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차수를 조절하는 이런 차원에서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나는 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물론 뭐 심박이 정상으로 된 거는 그거는 리얼하지만 내 심장병 치료했기 때문에 혈압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혈압계가 기본 뭐 쉽게 약방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고혈압에 있는 분들이 이걸 사놓고 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그래서 뭐 첫 달 지내보고 두 달 지내보고 세 달 넉 달까지 계속 정상이니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잠자기 힘들어지고 반대신호 자기 힘들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고 특히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초래하거나 하신의 부종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모두 심장 공능이 이상으로서 이러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초음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음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도철초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도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도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보았지만은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도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넣고 씹었다. 보리살은 금방 바닥을 보이었다. 소년은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조금씩 피었다. 하지만 기운이 딸리는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도철추는 보리가 조금 남아있는 식량 주머니를 쥐고 한참 머뭇거리었다. 남은 식량을 모두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돌려먹었다. 그래, 사람을 구하려면 제대로 구해야지. 그는 어린 전사의 손을 잡고 남은 보리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냈다. 먹어, 먹고 나면은 기운이 날 거야. 소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자리에서 볶은 보리살을 모두 먹어 치웠다. 두철추는 남은 물도 몽땅 건네주었다. 소년은 기운을 차리는지 배시시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응? 두철추가 물었다. 예, 기운이 좀 납니다. 소년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동지는 선전돼 있지? 어? 네. 설사를 지날 때 본 것 같아서 콰이바를 치면서 공연을 했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준희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다들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던데요? 난 두대장장이라고 해. 별명이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처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리를 걷자 두철추는 어린 전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나는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 챙겨야 하니까 먼저 가도록 해.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총히 길을 다그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거친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자니 당황하여 너무 서두른 것인지 한쪽 발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마음이 급해서 발을 뺀다는 것이 그만 다른 발마저 빠지고

0: 되고 말았다. 도철주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몸서리치던 모습이 잇따라 머리에 떠올랐다. 두 발을 빼려고 움직였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빠져들어갔다. 침착해. 금방 누군가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철주는 또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컹한 흙이 허벅지를 삼키었다. 이럴 땐 오히려 눕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은 주위가 모두 진흙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두철주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가랑비가 조금씩 흩날리었다. 담이 큰 두철주도 이번만큼은 가슴이 서늘했다. 행군하는 길이니 어딘가에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터였다. 목이 터져라 외치다 보면은 누군가 듣고 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취사병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해줬던 일도 생각이 났다. 두철주는 큰 소리로 외치었다. 동지! 동지! 어디에서도 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오늘 정말 끝장인가 보군. 두려움은 더욱 그만 갔다. 몇 번 몸부림을 치자 이제는 허리까지 잠기었다. 그래도 두철주는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다. 날이 새면 언젠가는 수용대나 뒤따르는 부대가 지나갈 터였다. 더 빠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한사코 땅을 짚었다. 이렇게 내일까지 버티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내 앞을 바라보았다. 흐리터분한 가운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쓴 대우가 보이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준이에서 리소와 함께 폭죽을 들고 홍군을 맞을 때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철주는 비가 내리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손은 여전히 땅을 짚고 있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났다. 그는 물통을 꺼냈다. 안에는 물이 몇 모금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두 모금 마시고 나니 후련했다. 그래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풀잎을 뜯어 우걱우걱 씹었다. 하지만 너무 쓰고 떫어서 곧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죽은 말뼈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제 본 말보다 덩치가 더 큰 것 같았다. 고기도 꽤 많이 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키워가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자 횃불 예니누급개가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사람들이 마침내 두철주 곁에 이르렀다. 앞장선 사람은 리소후였다. 하지만 두철주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뒤였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머리와 넓은 어깨만이 진흙탕으로 삐죽 솟아있었다.
1: 태정동지! 태정동지!
0: 리소우가 가슴이 찢어질 듯 두철주를 불렀다. 리소우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0: 수많은 홍군 전사들은 바인야이라는 마을 이름을 잊지 못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태우른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한다. 잠에서 깨어난 모태똥은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 났다. 어제 바인야이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다. 호위병이 방으로 들인 뒤에 자리를 펴주자마자 모태똥은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길로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깨어나 보니 그 집은 소똥을 한무더기 한무더기 쌓아 벽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방은 꽤나 컸다. 문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신령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은 것이 보이었다. 상에는 염주가 놓여있고 바닥에는 부들방석이 깔려있었다. 서장 사람들의 불경을 읽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소똥을 떼는 화덕이 있고 지붕창이 나있었다. 호위병 옥꼬마와 심꼬마는 화덕 앞에 앉아 물을 끓였다. 기에 담긴 소똥을 화덕에 넣으니 불이 활활 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도 코가 맵지 않았다. 두 호위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였다. 드디어 조지를 빠져나왔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를 지나며 수렁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모태똥이 끌어내 주었다. 모태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 이렇게 잘 자보기는 처음이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무슨 침대길래 이렇게 편안할까? 어?
0: 그러자 심꼬마가 풀깔개를 젖히며 웃었다.
1: 그러게요. 잘 보세요.
0: 침대 밑에는 마른 소똥이 잔뜩 깔려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물이 끓었다. 모태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집을 나섰다. 이 고장은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집 모양새는 흙수의 로허와는 또 달랐다. 어디로 눈을 돌리던 소똥으로 지은 집뿐이었다. 집집마다 세워놓은 장대에는 길고 좁더란 흰 천을 매단 깃발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장 문자가 적힌 깃발 모양의 흰 경번들이 펄럭거리었다. 마치 바람이 경을 읽는 것만 같았다. 모태똥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남쪽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버드나무 가운데는 아름드리로 굵은 것도 도로 보이었다. 추운 고장인지라 아주 더디게 자랐을 터이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숲 곁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렀다. 들판에는 아침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들꽃이 가득하였다. 모태똥은 숲을 나와 남쪽을 바라보았다. 조지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직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몇 사람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잠이었다. 멀리 안경을 쓰고 헐렁한 두루마기를 입은 서특립이 보이었다. 그는 지팽이를 짚은 채 곱비를 쥐고 말을 끌고 있었다. 마루에는 웬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각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리행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옷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져 있었다. 안경은 한쪽 다리가 끊어져 흰 실을 매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수염도 더부룩하였다. 모태똥이 걸음을 다그쳐 다가갔다.
1: 서 선생님, 서 어르신 힘드시죠?
2: 나는 문제없어.
1: 사각자가 힘들 거야. 사통님이 말했다. 자네들은 나더러 웬 말을 타지 않으냐고 자꾸 타박을 하지만, 어? 자, 보게. 이만하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나, 어?
0: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1: 이번에도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1: 이 아이가 아프다니 조제 두고 올 수 없지 않은가, 어?
0: 그런데 서특님의 두루마기 밑으로 붉은 바지가 삐죽히 보였다.
1: 아니, 선생님, 바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에?
0: 모태똥이 놀라며 물었다.
1: 아, 어쩔 수가 있나. 바지가 너무 헤져서 붉은 천을 얻어가지고 키웠네. 보게 새색시 바지보다 더 산뜻하지 않나? 어?
0: 서특님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농담을 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모태동은 곧 쓰러질 듯한 사각자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1: 어르신, 말은 어쩌고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에?
0: 사각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리앵도가 끼어들었다.
2: 남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1: 어느 간부한테요. 기조에서 이질이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동동 부어 말이 아니더라고. 한 걸음도 못 걸으니 당장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라 사르신께서 말을 내놓으셨어요. 금상을 건널 때 그만 무리에 또 내려갔지요. 그 간부는 어르신한테 와서 죄송하다며 한바탕 울었고요. 사르신께서는 밀려 내려갔으면 간 거지 어쩌겠느냐, 나도 걷는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0: 모태똥은 사각자의 부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1: 어쩌면 이토록 쇠약해지셨습니까?
3: 양식을 모두 젊은이들한테 주고 어르신은 나물만 드셨거든요.
0: 이번에도 이행도가 얼른 말을 받았다.
1: 연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네.
0: 사각자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하였다.
1: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보따리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0: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3: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리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지고 오셨죠. 척 보니 사각자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리엔도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행복은 내일부터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사실 행복은 지금부터이고 그날그날의 행복을 외면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살만하니 떠나는 게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순간의 삶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혜봉 씨의 수필 생의 이미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인생의 이미지 주혜봉. 고향 마을에 노교훈이 급병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출상한다는 부고를 받은 나는 놀라운 심정을 부담고 곧바로 화장터로 향했다. 화장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전에도 가끔 화장터에 다녀오면서 목격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것을 접하기는 정말 처음이다. 모두 낯익은 고향 사람들인지라 스스럼 없이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저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교훈이 돌아간 것을 두고 비통함과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조용히 품게 하는 공간. 또한 이곳 화장터임을 처음으로 새삼스레 느꼈다. 그곳을 다녀온 후에 나는 좀처럼 마음을 평온시킬 수가 없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낱 이름 없는 평범한 교원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진정 애달파하고 슬퍼하며 글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니 말이다. 기실 더듬어 보면은 그에게 그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또 큰 인물로 되어 무사람들의 부러움 같은 것을 자아낸 적도 없었다. 있다면은 몇 년간 시골 학교에서 교장 노릇을 한 것뿐이다. 그것도 50줄에 들어서자 젊은이에게 선뜻 자리를 넘겨주고 평교원의 신분으로 제2선에서 조용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왔을 따름이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한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인지 불행한 삶인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만족을 느끼며 행복해하며 누구는 불쌍하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또 삶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 구원태를 느끼는 사람, 애착을 갖는 사람 등 모두 각양각색인 것이다. 그 각양각색의 사람 중에서의 한 사람이 바로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투정질 없이 가난하지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생활의 애착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동질해온 적임자, 저 세상으로 너무도 급급하게 떠나간 선배 교우님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식 셋의 로무 한 분 가지하여 여섯이나 되는 식소를 보잘것없는 자신의 월급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애들의 학비 대느라 저금 통장을 가질 여유도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그 가정은 그의 현명함과 따뜻한 인

인간에 그리고 지혜로하여 구김살 없이 영이 됐던 것이다. 외국 나들이로 돈을 뭉치로 벌어들이고 그래서 웃음주머니 흔들흔들해 할 적에도 그 많은 수걱수걱 학교로 발길을 옮기며 매일매일 글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해 온 괴상한 사람. 마을에서 생일집이나 잔치집에서 그토록 청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얄미울 정도로 사양하다가 동네 상사집에는 그 누구보다도 첫사람이 되어 거리낌 없이 시신을 주무르는 사람. 출국 하의 바람으로 교훈이 부족하게 되자 혼자서 두세 몫을 담당을 하며 얼마 안 되는 골게들이지만은 그들의 어린 심령에 그늘이 질세라 매일 운동장에서 그들과 숨바꼭질하며 웃고 떠들던 그. 그러고 보면은 그런 기세를 세상을 놀라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일을 그저 말없이 애착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해나갔을 따름이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두움지고 따라 나서겠어? 너무 큰 떡만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기 체신에 맞게 매일매일 제 앞에 일을 어김없이 참답게 하는 것이 결국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 20년 전 같은 학교 같은 교연조에 마주 앉아서 나를 부함한 젊은 교원들이 마음을 못 붙이고 들썩거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뚱겨주던 일겨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마냥 그의 말소리가 귀전에 쨍쨍하다. 그렇다. 어쩌면은 오늘을 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유감없이 착실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서인을 놀려오는 굉장한 일을 해야만이 참인간이 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질구려한 일일지라도 후회 없이 착실히 해나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내일이 또 있음으로 해서 무의미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한다. 어제도 내일도 생각지 말고 오늘을 우선 잘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오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내 가정을 사랑하고 오늘 내 맡은 바 수업을 후회 없이 끝마치고 오늘 내 포전을 알뜰히 가꾸지 않으면 오늘을 사는 보람은 없는 것이다. 밭에서 풀 한 포기 뽑고 주방에서 접시 하나 씻는 일일망정 나름대로 사명을 느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생은 즐겁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다. 필경 우리는 모두 오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혁혁한 것이었다 해도 도레일의 설계가 아무리 방대하고 황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뿐인 것이다. 영원한 오늘의 연속이 지나간 다음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된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있다면은 오직 오늘을 부끄럼 없이 유감 없이 열심으로 산 사람들일 것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작은 행복을 소중히 받아 안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아픔과 곤경을 내 것으로 함께 느낄 줄 아는 인간된 도리를 간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위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름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며 무사람들의 기억에 메모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가치평가는 결국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나름대로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행복은 지난날의 화려한 경력이나 추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황홀한 미래 꿈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삶에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온 삶에 있는 것이다. 그 주어진 삶이 둥글든 모나든 간에 그러고 보면은 한낱 이름 없는 평교사의 죽음을 두고 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서 작자는 행복한 삶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라며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순간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평가는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이어 천숙 씨의 수필 대상포진의 교훈을 감상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교훈 천숙.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으리라.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준비 없는 이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삶의 수순이고, 또 누구나 종용하거나 재촉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건 슬픈 일이다. 그러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더라도 내 삶을 껴안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40대까지만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왔는데 50대가 되니 삶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됐고, 60, 70대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 최고라고. 나이

50대 줄을 속어보니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다. 40대까지는 두려운 것이 없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50대에 들어서고 보니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욕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예전에 용서 못하던 일들도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상포진인 것을 몰라서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두어 번 맞았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옆구리가 이상하게 콕콕 쑤셨었다. 나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날은 저물어 가고 그 이튿날이 휴일이라 큰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응급실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 나는 아픈 옆구리를 붙들고 산책길에 나섰다. 예전에는 산책길에 나서면 지나가는 여자들의 옷과 몸매에 신경을 쓰면서 몸매가 예쁜 여자들을 보면 같은 여자라도 눈길이 끌리고 마음속으로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지만 아프고 보니 뚱뚱하든 못생기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마냥 나쁜 병이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에 좋은 병이 어디 있으랴?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내 삶에 별로 남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힘겨운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자풀 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다. 속으로 못된 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 이튿날 나는 두려움을 안고 큰 병원을 찾아갔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과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됐고 만약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나의 진료 순서가 되자 나는 긴장한 마음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의사 선생님은 증상을 듣고 보자마자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했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나는 당황해하며 의사 선생님께 되물었다. 그게 무슨 병인데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그럼요, 낫는 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통증이 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줬다. 우선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나는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이 활짝 웃었다. 천근이나 되는 돌이 마음을 지지 누르는 듯하던 시름이 싹 가셔졌다. 의사 선생님은 진통제와 항생제,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줬다. 그날부터 나는 근 열흘 동안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아픈 옆구리를 붙들고 매일 4km씩 걸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치료한 결과 거의 20일이 되니 대상포진은 완전히 나았었다. 그 후부터 삶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무시로 생겨나면서 나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갖게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꼭 해야 할 일들, 내가 고쳐야 할 버릇들, 내가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됐으며 그에 따르는 실천 방법도 고민을 하게 됐다.

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이며 평시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변화 많은 삶의 흐름 속에서 어찌 좋은 일만 있으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상포진처럼 이런저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피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더 건강해질 수 있으며 내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인, 의, 뇌, 지의 네 가지 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분투한다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는 순간들이었다.

0: 네, 그래서 작자는 뜻하지 않던 병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소중한 인생 천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며 봉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면서 지금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를 감상하겠습니다.
1: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 최균산 숲근을 어린 푸르에 큰 대자로 누워 나뭇가지 의해 짓겨진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떠오르는 상념들을 이리저리 풀에 걸고 있다. 내 잔등 밑에서 풀들이 무참히 꺾여지며 가냘픈 신음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비가 앉던 꿀벌이 앉던 그리고 무거운 배짱이가 뛰어오르던 식을 줄 모르는 반감으로 수없이 허리 굽혀 대자연이 구석진 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준 풀들이다. 작은 풀은 그렇게 드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천지간의 대화를 나누며 한 계절을 살아간다. 바람은 분명 속삭였으리라. 그 아프고 슬프던 모든 일들을 잊으라고 원래 홍천 세계가 아니던가. 가는 걸음에 한바탕 흙먼지를 날려 그 모든 쓰잘것 없는 기억들을 매장해 주겠노라고. 차분히 내리던 봄비도 분명 속삭였으리라. 비는 먼지로 얼룩진 대지에 줄줄 이 6월의 련가를 쓰면서 충고를 했으니 잊으라. 이 먼지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눈물로 너의 지옥을 씻어주려한다고 풀들은 내일을 지켜 다저곳이 듣고만 있었으리라. 그래, 얼마나 많은 생활의 갈피들이 번져졌던가. 나는 자신이 이 드넓은 대천세계에서 작은 풀 한 폭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공연히 슬퍼진다. 적어도 저기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은 살아야겠는데 생활이 각축장이고 생활이 고통과 비의 창고이며 생활이 한여름날 서늘한 그늘이었기에 더구나 의기소침해져서 작은 풀에 매달리는 나 아닌가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오락장이고 싶을 것이다. 즐겁고 즐겁지 아니한 것은 부동한 시간에 부동한 지점에서 말 달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늘 그것들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행복을 느끼는 인생 자세가 바로 일종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요. 몸가짐을 모르지는 않는다. 멋스러운 소정신은 꽃피는 아침이나 달빛 아래 읊어지지만 일상생활 마당에는 오직 밥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문이 있을 뿐이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취하면은 세계가 자기 것이 되고 깨어나면은 자기가 곧 세계가 되는 멋에 고달픔을 잊어가며 사는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인생길의 매 굽이는 물이 흘러가면서 만드는 돌의 굽이지만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흘러가버린 물은 자기가 흘러지는 기슭에 별로 미련이 없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든

생활의 배경 앞에서 울고 웃는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멋이고 생명운동의 표현이다. 생명이 일단 불타오르면 내심의 도화꽃은 이미 활짝 피어있을 때고 아무도 그 찬란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생활의 불꽃은 노상 단번에 튕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명멸하면서 인내로 튕기는 것이다. 물론 단번에 성냥을 그어 불길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삶의 일종 예술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는 많은 결함들이 있다. 그것을 담담하게 접수하고 대하는 것도 역시 가장 적극적인 일종의 생활 태도다. 그러나 금전욕이 팽창하고 명예욕이 범람하는 현시대 사람들은 명함잘 지금에는 빈자리가 없이 무슨 뭐뭐뭐 장이요 무슨 뭐뭐뭐 원하고 꽉 박아야 성차는 것 같다. 자기 이름 앞에 규정어를 붙이거나 혹은 이름 뒤에 설명이 적을수록 더 개운하게 더 자제적으로 쾌락하게 사는 것이련만은 왜 나는 그냥 내 이름 앞에 무슨 무슨 규정어가 붙도록 안달복달했던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그 모든 게 우습고 유치하게 느껴질 때 더구나 자신이 가소로워 보인다. 즐겁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고 행복했던 지난날의 뉘앙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피 흐르던 상처도 세월 따라 그 아프던 기억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휘청거리고 비가 오면 빗속에서 가란목을 축여가며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행운이고 삶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추억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유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현재일 뿐인데 현재를 보면 과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과거가 무슨 의의가 있는데 사람들의 집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다. 창턱에 비닐 꽂고 진짜로 생각하면 진짜 꽃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보는 대로 느낀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만큼의 안광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간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을 우물 아구리만큼 큰 줄로 알듯이 세상은 있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너무 많은 것이 보인다면 대운의 종추는 너무 많은 자극의 바다에 빠져 익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뇌는 감수의 선택성 기능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옛날 늙은이들은 시끌벅적한 세상을 한눈 감고 한눈 뜨고 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세상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인다. 내가 농토에서 밭 갈고 김을 맬 때 붉은 차르기 보습날에 검질게 달라붙어 애먹던 안굽의 논뱀이가 내게는 곧 세상이었고 모아산날에 살이 긴 공밭날에가 끝이 보이지 않은 세상이었으며 사갑의 수확철 숨에 차서 헝헝거리며 한 광주리씩 매나르던 그 비탈길이 내 인생길이었다. 그러나 후반생에 접어들어서 숙망의 첫 교단에 올랐을 때 10년 광란의 시대 문화의 숙밭에서 소년 시절을 키우다 보니 구지력을 잃어버리고 시들해진 아이들의 그 눈이 내가 보는 세상이었고 잡초무성한 심령의 골짜기 지식의 감로수를 대여주고 그 색바랜 눈동자들이 지식의 들창이 활짝 열려있음을 새겨주는 것이 나의 전부의 세상이고 내 삶의 온건마당이었다. 시골 학교에 옮겨가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나에게는 사면을 둘러싼 우중충한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문득 산마루에 동체를 걸린 밝은 달을 보며 신비로운 산의 높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조금은 유심론적이긴 하지만 세상은 내가 느끼는 것만이 보이고 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존재가 나의 인식 대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식 대상이 곧 존재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모르는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다 보지 못하고 다 느낄 수가 없는 너무나 넓은 세상이다. 세상을 다 보고 세상을 다 알고 죽는 사람은 없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들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 보다 많은 슬픈 것들이다. 세상에는 내가 보는 것만이 존재하고 또 보는 대로 있기에 내가 보고 싶을 대로 현현되는 세상이게 그래서 사는 맛이 있게 된다. 아침에 뜨는 해, 곱게 물든 저녁 노을, 밤하늘을 수놓은 별무리, 둥글고 이지러지는 달, 부는 바람, 흘러가는 구름, 늘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있건만 눈에 비쳐드는 것들은 지나쳐버린다. 세상에는 터벅터벅 걸어야만 하는 울퉁불퉁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꽃마차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탄탄대로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초점이 변할 수도 있건만 너무 눈에 거스르는 것만 마음에 담아둔다. 지겨운 장마철 구질거리는 목장구름이 한없이 밉다가도 그것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저 구름 위에는 눈부시고 따스한 태양이 변함없이 웃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씻은 듯 개인 나를 바라며 평온한 마음을 다시 찾게 될 수 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해석하는 만큼의 인생을 산다. 스스로 약자라고 단정을 하면 정말 약자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진다. 스스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사에서 뒷걸음을 치게 된다. 견뎌내고 싶지만은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십상팔구 이기지 못할 것이 확정이 된다. 질까라고 생각하면 진다. 세상을 헤쳐 간원하면 성공은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리한다. 스스로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앞설 수가 있다. 인생이란 전쟁터이다. 언제나 더 강하고 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신의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간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도로 직접 들여다보고 부딪혀 볼 일이다.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었다. 내가 시골에 가게 된 것은 처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화였지만 몇 년간 시골 체험이 있었기에 아이들 교육은 도시에서 보다 훌륭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고 도시 학교에 전근할 수 있는 천방백교로 기회를 발굴을 하며 분만하게 됐다. 그때 그렇게 현재의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내 아들은 그저 평범한 농군이 됐을지도 모른다. 풍요로움의 뒤에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이 뒤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있다. 나는 몰락 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하다 보니 지지리도 가난한 동년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거쳐 전반생을 쭉 내리 못생긴 새끼 오리처럼 동란의 시대에 소외당하고 몰리면서 가난한 농부의 생활의 철저하게 속속들이 찌들어버렸다. 그것이 오히려 막연하기 그지없으나 내 운명을 바꾸어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끈질긴 욕망을 불태워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 정신적 빈곤이 나로 하여금 역반심리를 가지게 하고 이미 온 세상을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게 하였고 몇 번이나 구접스러운 생을 뒷산 참나무 가지에 걸렸던 비겁한 생각을 던져버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갈수록 내 마음밭이 자꾸만 척박해지고 메말라 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늘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했다. 내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한 것도 외로움에 못이기게 되는 것도 가슴 속에 불평불만이 마른 재무지처럼 풀썩 거릴 때도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들이 내 마음밭에 잡초를 심어놓고 그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불평에 애끓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게 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알았고 내 기쁨도 희망도 다 남들 때문에 시들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세상. 다른 사람을 포용할 빈자리가 없이 니기심만 가득 차있고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과 남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없이 척박해지고 메말라버린 맘밭을 휘딱 갈아엎고 찰랑찰랑 넘치도록 사랑의 감로수를 관계하고 그 모든 것의 상징인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한 알 고이 심어 향기로운 인생의 꽃이 필 수만 있다면 장차 인생록에 흐지부지하게 숨김표를 찍지 않을 것이다. 허나 이런 인생의 지혜를 조금 깨닫게 되고 보니 이미 인생의 종점에 와있다. 지금 풀밭에 누워 그래도 전에는 나도 피가 설설 끓던 청춘이었다고 훈훈한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제 딴에는 늦각이나마 문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인은 우선 마땅히 패기가 있어야 하고 불에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게 내게 없으니 삼류 문인에서 종지부를 짓게 됐고 사회의 양심인 지식분자가 되기 열 번도 더 들렸다. 기껏해야 지분자로 남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참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게 돼 있지만 자신이 보는 만큼의 세상을 살고 해석하는 만큼 느끼게 될 뿐인 줄을. 네, 그래서 작자는 세상은 자기가 보고 느낀 만큼 해석하면서 산다면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물질적인 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을 동글동글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와 서로를 리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동글동글 살아보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곳. 리흥국 작사 황기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를 전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해란벌의 폭렬한 풍경과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엄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변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라며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0: 상태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성혈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과 더불어 몽소통,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추석 국경철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기회를 잡는 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과정으로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수로방은 1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드시면 됩니다.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40각을 사면 30각을 물어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몽석통은 15각을 사면 10각을 물어 드리면서 한 각에 498원인데요. 역시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식전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순이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현금 1,000원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 제품으로서 몇천 년 내려오면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모두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유리한 제품 자체는 모두 이 처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조 때로부터 내려온 이런 그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부산청양해수는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하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구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구벤이라는 것은 그 개의 콤파츠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구변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개의 그 콤파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구벤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콤파츠 아주 효과성이 보통 효과성하고 아주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콤파츠에 좋은 이런 제품이 여기 들어갔는가 하면 그게 여기 우슬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부선종양해수는 이런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성들이 콤파츠 든든해지게 되면 요실금이라든지 저감의 염증이 생겨서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소변이 저리다든지 이런 문제 남성들은 특히 유종이 생기거나 조설이 생기거나 이런 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장수로방을 먹고 있는데 예, 야, 여름에서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저는 그날 위가 아파서 예, 소화 안 되고 속이 더불어 아주 자꾸 식은물이 올라오고 그래놓으니까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장수로방 써서 예, 위가 아프지 않고 소화 영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2: 예. 예, 예. 이 기관지가 나빠서 예, 몸이 약간만 사먹어도 가래서 하면 기침 자꾸 해서 예, 모인 장소를 가기 연거를 했습니다. 예,
1: 그렇죠.
2: 예. 그런데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그렇죠. 노년기에 예. 들어서서는 호흡계통이 소화계통, 호흡계통. 그리고 심장 내 혈관이 몇 가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걸 해결해 주는데 충분하게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2: 계속도 소변이 닫아서 예,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는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항상 피곤했는데 예, 이 약 먹고서 예,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1: 북간선 해석관과 콤파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는 여기에 성분들이 복분자, 도사자, 뚜중, 산주요. 어쨌든 특수한 효과를 보게 돼, 아주 우수한 예.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야, 효과 정말 영 빠르고 영 좋습니다, 지금. 이게 멍청한 통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좀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의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약 썼는데 예 며칠 안 있었는데 벌써 이면에서 예 효과를 예, 영 특별하게 지금 잘 보고 있어요.
1: 아,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예. 그래 놓으니 기분이 지금 영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약이 바로 선택 잘했다고.
1: 아, 그렇죠.
2: 예, 약 앞에 맞으니까 약이 효과 이렇게 바르다고. 예. 그래, 예, 전번에 약을 얼마 못 사서 이번에 활동을 좋을 때 이 두 가지 약을 배달 받았어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명소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피지고, 물체가 더 겹쳐 보이고, 예, 변해상에서 뿌옇게 보이고, 그래도 야면성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 이약 쓰기 시작해 어제 1년 썼으니까.
1: 아, 예.
3: 1년 전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지는 건 어제 완전히 없어지고,
1: 예.
3: 우여게 보는 게 지금 어제 반하게 보입니다.
1: 예.
3: 그리고 겹쳐 보는 건 그것도 어제 완전히 없어지고, 야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저희 형님이 그 몽속통 이제 한 대세 썼습니다.
1: 아, 예.
3: 입 몽고약에 그런지 효과 더 빠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특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나온 그, 텔레비 그 각본에 보게 되면 사흘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효과가 시작됩니다. 많이. 예.
3: 혈압이 지나나 봐서 혈압약 써서 효과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한 대세 생기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해.
1: 예.
3: 잠 못 자는데 한 이틀은 지금 잠을 내려 잘 자고.
1: 아, 그렇죠. 수면제가 아니 확실하게 수면을 보증해주는 그런 성분이 여기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심장과 뇌 혈관이 잘 소통된다면 잠 문제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리고 또 심장 안 좋아 숨이 차고 또 짓누르는 것 같고 또 숨이 잘 올라가야만데 이 심장도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렇죠. 예예.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두 가지 약을 둘이 싸서 갑니다.
1: 아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도 몽통통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미 전에 저 로코사에 두 번 왔다 갔어.
1: 아, 예.
4: 그래 놓고 항상 머리가 흉하고 어지럽고 혈압이 언정되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다리도 영특히 걸자면 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조금 잤다든지 밖에 나오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이 이야기 다른 약과 달리 영 좋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이 문제가 있어 통하지 못하니까 잠자기 힘들어지고 다리 맥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얼마 했으니까 예, 한 달 포 했으니까

0: 머리 힘 돌아가고 이제 첨다수거로 나아지고 있을 때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또 혈압도 온동되고 있을 때다.
1: 예.
0: 그리고 예, 특히 다리 맨이 났대다.
1: 예. 그렇죠. 예.
0: 이전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바쁘고 청계를 내리기도 바쁘고 이러는 게 지금 다리가 예. 예. 혈액이 통하는지 맥이 나까 좀 걷기도 매우 허랍니다.
1: 아, 예, 그럼요.
0: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됐대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이렇게 약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를 볼 때 저는 계속 쓰기 위해서 어쨌든 이 병은 어쨌든 써야 되지.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대대 두 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용서했을 때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이 활동에 참가해서 싸다고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보통 다른 데 포함되지 않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인공사형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섭분이 그 농축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기본으로서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비상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선택이 잘 됐을 거예요. 우리 부족점을 채워주는 게 바로 몽속통이고 빨리 소통하는 제품 자체가 몽속통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0: 배달 받겠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목청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가슴이나 진에 뚫려서 지지 못했습니다. 맨날 후들후들후들하는 게 진에 그래서 뚫려서 그래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뭐 가슴 침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 가슴에다 뭐 막 지르고 나온 것 같은 감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 심장약 많이 써봤는데 안 되더니 몽속통 쓰는 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예.
3: 그러고 얘 보니까 난 또 혈압도 들어가서 앉아고 혈압도 나빴다 나빠서 정말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머리 늘 어지럽지 그래서 아프지 어떨 때 막 몇시로 와서 나지 밤에 잠도 잘 안 오지 그러던 게 약 쓴다 보더니 좀 혈압조절 잘 됩니다. 좀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 호흡기들 잠바고 자꾸 기침도 나지 기침도 나아졌지 그래서 콩닥이 나쁜데 서비굴이 잤습니까 지네 서비 잤던 게 그렇게 잤던 서비는 이제 좀 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러면
3: 예, 밥을 잘 먹지. 정말, 예,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정말 약은 좋은 약이 없습니다. 몽골 약이 돼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나는 그제 내가 녹아서, 우리 집에 한, 아바이 한 분 지금 중풀이 와서,
1: 예.
3: 어떤 지금 오르장약이 있지. 그러니까 또 무슨 발 걷기도 마다 숨어거든, 질질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쓰면 어떻습니까?
1: 예, 그런 데 쓰는 제품입니다. 이제 말씀하지 못하고 맥이 없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이 이걸 복용하면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몽속통에 속합니다. 이게 드시고 그 또 붙이는 고약이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그 열 시간만 붙이고 모두 그 네펠이 들어있는 네펠 같은 게 두 가게 있으니까 야두펠이 들어있는데 한 편은 야두시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 제품을 구복하고 그러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래, 예, 우리 집에서도 그래, 속담 쓰겠단다. 그럼 우리, 오늘 두 집에서, 예, 배달받게 했어요.
1: 예,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빨리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속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필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몸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름 그대로 멍약에 속하는 속이란 건 빨리란 속이고 통은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멍약에 속하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약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과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봉약은 모두 한 각 안에 300알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에 30알씩 복용하면 열흘 동안 복용하고 20알씩 복용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기는 시작에는 혹은 하루건 내 20알, 30알 이렇게 교체해도 괜찮겠는데요. 20알씩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붙이고 드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힌 이 부분은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백맥병 해빌오소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백맥병은 위주로 쉽게 말하자면 심장과 뇌혈관에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장적 이사의 설법이고 협일오소라는 것은 위주로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이런 그 멍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은 비교적 특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7가지 향이 지그시향 이게 들어갔는데 기본으로서 경락을 소통시켜 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수면을 보증하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게 되어 있고 이런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7개 향이 띵향, 두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7개의 향이 들어간 성분 자체는 모든 많은 처방이 나오지만 해도 이 성분에 비해서 확실하게 다른 이런 차원에서 7개 향이 들어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홍화육두구 펑샹즈라고 있습니다. 목향, 담향, 침향, 토향, 인공사향, 인공우황 그리고 물섭뿌리 농축분 이런 게 보통 다른 제품으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하고 완전히 그 속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석통이라고 이름 질 때는 이런 성분이 거기에 안 받침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걸 빨리 열어줘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지구를 두 바퀴만 가볼 만한 이런 혈관이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심근이라 하죠. 보통 우리 심근 노강이라 하죠. 뇌가 막힌 거 여기 막힌 거 심근이거나 노강이 생긴 거 그거 열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기능장애와 공능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우수한 성분들은 다른 약품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수가 씨르하고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건파치 양을 돋아주는 이런 특수한 성분 가운데서 천동자, 띵향, 육계 그리고 해중지 차오라는 게 이런 성분이 그 건파치를 도와주고 뇌를 도와주는 데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못 봤을 겁니다. 그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윤폐 그 기침을 막는 이런 역할은 치자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두간의 떡구이라든지 그리고 토목향이라든지 목향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오고 막힌 부분이 잘 소통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자체가 여기 포함된 것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변비가 있거나 만성장염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 관창 통변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치절한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저 가면 추워하고 그리고 이런 그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을 몰아내는 여기 비파라는 이런 성분이 원중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명이

0: 통화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는.
1: 그럼요.
0: 예, 그래야 효과도 더 써서 쓰고 그랬다.
1: 그렇죠.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예.
1: 건강하세요.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1약 2제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그 텔레비 각본이 한 60페이지가 되는 게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효과가 빠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흘 만에 벌써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이 한 일주일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게 자기절로 몸을 번지고 발을 바닥에 닿게 이렇게 내리디딜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00% 이렇다 하기보다도 이렇게 효과가 빠른 특성을 갖고 있는 유효 성분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복하고 붙이는 고약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콤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콤팥이 든든하게 되면 콤팥은 오당을 관리합니다. 단순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콤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우리 집에 아까 양반 인증 약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이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고난 입에는 흥이가 있었습니다. 위축성 시험이 예. 소화 안 되고
1: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소화가 잘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위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일체 그 기혈 보충은 비위에서 온다 항전해경에서 그렇게 제기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이 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자꾸 가슴이 꾹 맥힌 것 같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몸이 더 허약해지더란 말이에요. 네. 아프고도 한 양이나 닭수꾼을 깜짝 못하고 하루에 여러 번 닭사야 되고 애기처럼
1: 예.
3: 입술이 지금 소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가슴이 꾹 맥힌 것들은 아이 내려아이가고 그래던 게 그게 많이 낫고 식후물이 올라오던 것도 많이 낫고 계속 트림 꼴꼴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종사에 많이 줄어들고 지금이 바보 한 양밖에 못 잤었던 게 그 잘 잤을 때는 두 양 못 잤을 때는 한 양반 많이 나가게 됩니다.
1: 이게 텍사봉영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3: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뒤에니까 감기부터 계속 달고 살았는데 감기 너무 자꾸 걸려가지고
2: 네,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사각지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아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보따리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0: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렸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지고 오셨죠. 척 보니 사각지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은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리엔도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서곤서곤 들려주었다.
1: 아, 그날 동필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0: 사각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바로 이 담이어야요. 리행도가 웃으면서 자기 등을 가리켰다.
1: 어쨌거나 이 망할놈의 조지를 결국 빠져나왔군. 윤지, 이렇게 어려운 일도 이겨냈으니 이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네. 중국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고 말 걸세. 응?
0: 사각재가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1: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승리할 겁니다.
0: 모 대통이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이 마을이 바이냐예요? 리엔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1: 그래, 여기가 바이냐이지.
0: 모 대통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마루에 앉아있던 소은연이 불쑥 입을 열었다.
2: 그러면은 우리가 초지를 나왔단 말입니까?
1: 어, 물론이지. 나온 셈이지.
0: 모 대통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리행도는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두 눈은 가느다란 조각달이 되어버리었다. 어린 전사는 목소리만큼은 펄쩍펄쩍 뛰어다닐 기세였다. 북쪽에서 10여 명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등을 곧게 편 채 말고삐를 쥐고 있었고 뒤따르는 사람은 갸름한 얼굴에 여유였는데 말을 다루는 모습이 침착하고 여유로웠다. 그들은 모 대통을 보더니 다급히 말에서 내려 경례를 붙이었다. 진창호와 서양전이었다. 모 대통도 반갑게 맞으며 악수를 했다. 모을가에서 한동안 함께 지낸 터라 서로 익숙한 사이였다. 젊은 나이에 뜻을 이룬 진창호는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자유로웠지만은 서향전은 스스로 후배 당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지 모 대통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워하였다.
3: 모두석 동지 잘 주무셨습니까?
0: 진창호가 깍듯하게 인사를 차렸다.
1: 아주 잘 잤습니다.
0: 모 대통이 다정하게 웃었다.
1: 소동호에서 아주 달게 잤지요. 동지들은 파그에 머물렀습니까?
3: 그렇습니다. 지금 적정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0: 적정이라는 말에 모 대통은 금세 얼굴빛이 진지해지었다. 그는 진창호와 서향전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모 대통은 두 사람을 침대에 앉히고는 자신은 북 앞에 놓인 쪽글상에 앉았다. 호위병이 따뜻한 물을 구원하였다.
1: 저기 움직임에 변화가 있습니까?
0: 모 대통이 물었다.
3: 그렇습니다.
0: 진창호가 대답하였다.
3: 호종남의 한계사가 이미 장남에서 출발을 해서 보부소에 있는 적을 도우러 떠났답니다.
1: 어느 사이지?
3: 49사입니다. 사장은 오성인입니다.
1: 그 사는 강서에서 붙어본 적이 있습니다.
0: 모 대통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창호가 상부부소와 하부부소의 상막을 부고했다. 상부부소와 하부부소는 서로 수십 리 떨어진 곳인데 산이 높아 길이 험하고 나무가 빽빽하였다. 상부 부서에는 두 개 영이 있고 하부 부서에는 한 개 영이 지키고 있는데 벌써 도치가를 많이 쌓아놓고 홍군이 감숙남부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다.
4: 동지들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진창호는 서양전에게 고개짓을 했다. 서양전은 말수가 적고 진중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군인으로서의 행동을 조심했고 가죽띠와 각발을 깔끔하게 차고 다니었다. 그는 산서 5대의 사투리로 말을 꺼냈다. 지금 일방면군의 1군은 초지를 지나면서 사람이 많이 줄었고 3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방면군의 4군과 30군에게 임무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와서 일방면군이 1, 3군단은 군으로 편성이 되었다. 모 대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창호에게 눈길을 돌렸다. 미리 의논하고 왔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진창호가 말했다. 훌륭하군요. 다른 부대의 형편을 알뜰하게 살피는 마음 씀씀이가 퍽 대견하였다. 모 대통도 나뭇잎 담배를 꺼내어 한 대통 가득 담더니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럼 어떻게 싸울 생각들입니까? 가서 지평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양전이 말했다. 지금 도우러 가는 적군은 백리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보 부소에 있는 군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원 부대를 칠 겁니다. 이 일대는 숲이 빽빽해서 숨기 아주 좋지요. 숨어서 공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태동은 담배를 몇 모금 빨고는 잠깐 쉬었다가 진창호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좌라군의 소식은 알고 있나? 새로 소식을 들었는데 아바의 몸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진창호가 대답하였다. 좌라군한테 어서 오라고 해야 합니다. 모태동이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내가 뭘 가위해서 말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샤흐와 조화 가까이에 이른 뒤에는 반드시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조지에 들어서기 전 8월 20일에 중앙정치국은 몰 가위에서 회의를 열었다. 주울레가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모 대통이 주최하였다. 모 대통은 샤흐와 조화의 이름에는 동쪽과 서쪽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동쪽으로 가면은 적을 치고 나갈 수는 있지만 서쪽으로 가면은 계속 물러서야 하기에 홍군 주력 부대는 반드시 동쪽으로 즉 섬서 감숙변두리로 가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서부 지역은 조지와 사막을 빼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몹시 작고 인구도 적은 데다가 또 소수민족이 사는 곳이라 홍군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지금 적들이 홍군을 서쪽으로 몰아가려고 일을 꾸미고 있으니 절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모 대통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었다. 결국 조화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진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는 좌로군은 반드시 우로군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와야 한다고 하였다. 건의하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서양전이 말했다. 만약 좌로군이 초지를 지나는 게 어렵다면 한계탄이 말과 모우 양식을 가지고 가서 좌로군을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겠군. 전보를 보내 행군을 다그치라고 하고 부대를 보내서 좌로군을 맞이합시다. 모태동이 진창호와 서향전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구원하였지만은 두 사람은 지형을 살펴보려면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돌아갔다. 모태동은 문 밖에 나가 그들의 말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곧 망망한 초원으로 사라지었다. 꿈에서도 바라던 북진의 길은 마침내 열린다. 이것은 용감한 홍군 사방면군 지휘자들이 충성심과 피로 개척한 길이었다.

0: 서양전은 나지막한 나무 뒤에서 망원경을 들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라마 교사원이 높다랗게 서 있었다. 붉은색 담은 높고 두터웠다. 담에는 총구멍이 수두룩하였다. 사원 뒤로는 산봉우리들이 길게 이어지었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움푹 꺼진 곳에 커다란 보루가 있어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홍군이 감숙남부로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다. 해가 막 떠올랐다. 정면에서 마주 비쳐드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시었다. 뒤쪽은 푸르다 못하여 검은 빛을 띤 드넓은 원시림이었다. 서양전과 허참모, 말과 마부, 호위병들이 모두 숲속에 몸을 숨기였다. 갑자기 귀척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울리며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허참모는 속이 덜컹하였다. 그는 몇 걸음 앞서 서향전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어 또 매서운 총소리가 두 발을 울렸다. 단아는 쉑쉑 소리를 내며 귓가를 스쳐갔다.
1: 종지비 동지, 몸을 좀 낮추십시오.
0: 참모가 꾹 참았던 한마디를 뱉어냈다. 서향전은 못 들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허참모는 속이 달았다. 적이 또 총을 쏘자 참모의 목소리도 커졌다.
1: 몸을 좀 낮추십시오, 총지휘 동지.
2: 낮추면 보이지가 않아.
0: 서양전은 망원경을 들고 서서 짜증스럽게 대꾸하였다. 허참모는 머쓱해서 눈을 깜빡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눈앞에선 이 지휘원의 성질이야 잘 아는 바였다. 호북 하남 안위에서 군장으로 있을 때도 서향전은 언제나 최전선에 나가 싸웠다. 총탄이 빗발치듯 해도 례사로 여겼고 포탄이 곁에 떨어져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았다. 한 번은 망원경을 쳐들고 지형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그의 옷소매를 꿰뚫고 나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옷소매를 몇 번 툭툭 털더니 무심하게 다시 망원경을 들어올리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홍군 전체에 쫙 퍼지었다. 또 한 번은 광안성을 포위하고 치열하게 싸울 때였다. 적의 정원부대 수십 개 탄이 홍군이 쳐놓은 방어선을 넘어 공격해왔다. 그러자 성안의 적들도 목숨을 걸고 포위를 뚫으려고 하였다. 곧 두 부대가 합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때 사방면군 사령원 서향전은 참모장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자욱한 연기를 해치며 종소리가 자지러지는 산꼭대기로 말을 내달리었다. 서향전이 홍군과 적의 증원부대가 싸우고 있는 산꼭대기 소나무 아래 이르러 망원경을 들었을 때는 적이 6,70m 앞에 와 있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박격포 포탄이 떨어지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하였다.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려 맨 앞에서 공격 명령을 내려 적의 기세를 눌러버리고 말았다. 싸움이 끝난 뒤에야 사람들은 그가 오른팔을 다쳤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향전은 그때까지도 소나무 아래 우뚝 서 있었다. 허참모가 생각에 잠겨있는데 뚜루룩 하더니 또 총알이 날아왔다. 서향전의 곁에 있는 나무에 맞았는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허참모는 말없이 쌩 달려가서 서향전을 끌어당겼다.
1: 종지비 동지, 다른 곳으로 가시죠. 제가 더 좋은 곳을 찾아드리겠습니다.
0: 그들이 자리를 옮기자마자 박격포 포탄 하나가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지면서 쾅 하고 푸른 연기가 치솟았다. 허참모는 서향자를 바라보면서 급하십시오 하고 나무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서향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서 적정을 살피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망원경을 거두고 대운하게 숲속을 걸어나왔다. 말이 숲 언

0: 저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양절의 말에 늘 한 발을 살짝 쳐둔 채 세 발로만 땅을 버티고 있었다. 생김새가 썩 돋보이는 말은 아니었지만은 누구보다 빨리 달래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었다. 조인이 보이자 마른 고개를 쳐들고 한번 울부짖었다. 서양전도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툭툭 치고는 올라탔다. 다른 지휘원들도 차례로 말에 올라 보부 소화를 따라 남쪽으로 달려야 했다. 보부 소화는 너비가 2, 3m 남짓한 자그마한 강이지만 꽤 깊었다.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은 송번이었다. 일행은 말을 타고 한참 가다가는 내려서 걸으며 여기저기 살피었다. 이 산골짜기는 어디 가나 원시림이라 매복 공경을 하기에 좋은 천연 진지가 많았다. 서향제는 볼수록 이곳 지형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작은 산비탈에 앉아 손수 만든 대나무 담뱃대를 꺼내 흐뭇하게 담배를 피웠다. 머릿속에는 벌써 작전이 그려지었다. 전투는 8월 29일에 시작이 되었다. 저녁 무렵 홍군 30군 264탄이 보부소 남쪽에 자리를 잡은 대개사를 공격하고 4군의 일부는 보부소 서쪽에 있는 국일사를 공격하였다. 하룻밤 동안 대개사에서 적군 2개 연을 무찔렀다. 남은 1개 연은 대개사 뒷산에 있는 사격진지로 달아났다. 국일사에 있는 적을 1개 연 가까이 무찔렀지만 나머지 1개 연은 험한 지세를 믿고 버티고 있었다. 30일 밤 적의 증원부대 49사가 대개사 남쪽에 이르렀다. 264탄은 조금 맞서 싸우다가 명령에 따라 대개사 동쪽으로 물러났다. 31일은 저가 쌍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날이었다. 서향제는 전선과 멀지 않은 말파산 위에 지휘소를 마련하였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9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상과들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김선파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단풍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르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잎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을 들판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꽃, 바로 들국화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피어나는 그 꽃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의 들국화를 전해드립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한 가요.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이 좋은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김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여드름 등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0: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길태숭이 문신보호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길태숭이 문신보호에서는 예. 네,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춘의 맹중이인 서장성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0: 네.
1: 서장성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이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0: 네.
1: 중이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이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을 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진행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해서 진단률,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 문진에 가서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해봤는데 일반 중의 선생님들보다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죠. 제때 알아냅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학에서 말하는 상견질병이라든가 다발성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심뇌혈관질병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내분비계통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갑상선 질병 이런 질병도 잘 치료하고 또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된 질병에 담낭결석이라든가 소뇨관결석, 심결석, 방광결석에 이런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 잘 낫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여드름, 소보진, 대상포진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 폐내 결절, 유성 결절, 단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부터 지금 수고를 하는데 오늘까지 환자 먼저를 하니까 이러한 상순환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말이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말이죠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우리 길태중이 문진문가 어떠한 문진문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교대를 하겠습니다. 서시장 북쪽에 있는 짠대리라 하는데 딱 그 부근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요.

0: 문진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말이죠. 분위기가 아주 편안하고 말이죠. 이런 감을 줍니다. 문진부에 이무일꾼들 놓고 본다 할 때 어느 분이나 할 것 없이 말이죠. 상냥한 말이죠. 복무 태도, 웃음, 그리고 참다운 말이죠. 책임심, 그리고 세련된 기술로서 말이죠. 우리 민족의 우리 연변의 각종 민족의 말이죠.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무일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연변의 조선족을 위주로 해서 말이죠. 이 문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 조선족 인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사진영을 놓고 본다 할 때 실력이 상당한 말이죠. 이사 선생님들로 조성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근 50년에 달하는 임상 경험을 갖춘 분들이 적지 않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제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우리 남편이 좀 전에 이렇게 자골수경통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바로 걸지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허리가 바로 걸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수원자에 치료를 받고 정말 수원자에 정말 치료를 잘해줬습니다.
0: 그래야 되죠.
2: 중약도 먹고 진도 맞고 하면서 치료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서 걸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어디나 다 땡길 수 있는데 다 땡긴다. 그런데 요지간에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면서 머리가 휘하고 어지럽고 아프다면서 이래서 오늘 저기 수원자 또 보러 갔었겠는데 오늘 예약해 주세요.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아침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실력이 상당한 말이죠. 이사 진영으로 조성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중이조의 중서의 결합 전문가들로 말이죠.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기적으로 말이죠. 베이징의 북경이라든가 장춘이라든가 이런 대도지에서 말이죠. 소문난 이사들을 말이죠. 특별 요청해서 우리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복무하게 합니다. 과실로 놓고 본다 할 때 심장내과라든가 호흡내과의 소아내과 선장인데 신장내과의 이런 말이죠. 과실로에 조성됐고 또 특별하게 특색 있는 친구과실의 전주에 이 친구과실을 보게 되면 이 선생님들의 장악한 기술이 아주 풍부합니다. 준악한 말이죠. 혈의 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친구라든가 팡쉐라는데 방혈료법 이러한 말이죠. 기술로서 각종 질병들을 말이죠. 또 완고성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말이죠. 피부과를 설립했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치료하기가 힘들고 잘 낫지 않고 습진이라든가 소버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여러 가지 피부병을 말이죠. 잘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피부과가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급성 만성 비염에 과민성 비염 이러한 말이죠. 병증도 다 치료하게 됐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손발이 저려서 진도 먹고 맞고 약도 먹고 그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오늘이 저 강철수 그 준의사 좀 보기가 그랬다.
0: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저기 다리

0: 아파서 그래고요.
1: 예.
0: 저기 내과에도 좀 문제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게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네. 좀 오늘 좀 예약합시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예예. 예, 예.
3: 나는 저 강철수 선생님 배우려고.
1: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다리 아파서,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거리에 나가다 몇 미달 걷지 못하고 쉬고 합니다.
1: 예예. 예.
3: 예. 그 다음에, 저기, 이, 저기, 저녁이 계담에, 도라노크도 곤란합니다.
1: 아, 심해하구나. 예, 예. 예.
3: 아, 자관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불편합니다, 골가.
1: 예, 예.
3: 그 다음에 경추와 경주도 좀 아픕니다, 많이.
1: 예, 예.
3: 예. 이 그래서 강철수 선생 잘한다고 해서 지금 한번 보이려고.
1: 예.
3: 내려가자고 그럽니다.
1: 이분이 환자들의 병세에 따라서의 청량하고, 예,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의,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3: 예.
1: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전번에 이렇게, 전번주에 그 무슨인가, 그 길태병원 그 피부과 김중인데 가서 약 쓰고,
1: 예,
4: 많이 하겠습니다.
1: 예.
4: 좀 가려고 하는데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진단은, 예, 무엇을 받았습니까?
4: 무슨입니까? 거기 대상포진.
1: 아, 알았습니다. 예. 대상포진에 잘 치료해야 됩니다. 예. 피전이 나선 다음에도, 예, 그, 예, 신경통이 또 말이죠, 예, 도질, 예, 수 있습니다.
4: 아니도 좀 자지도 못하고 하는 게 지금 좀 자는 것도 낫고 해서 계속, 예, 약 쓰자. 그 피부과 김정희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예. 연계 다 됐습니다.
4: 예예예. 예, 예. 예. 감사.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2: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그렇게 병원은 다니지 않아가지고 그래. 그건 모르는데, 잠깐.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1: 아, 비장이 약하구만요. 예.
5: 예. 조금만 먹으면, 그것도 탈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리, 우리 또 같이 모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5: 네, 이랬지. 어쩌니, 조금만 먹어도 탈이 나고, 그랬네요.
2: 네.
1: 그래, 어느 번호 보이시다고 그럽니까?
5: 예. 그 대충이 박창호 주임 많아서 그런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시름 놓고.
5: 예. 그래가지고 저래서 병원 가는데.
1: 예.
5: 뭔가 위가 약해 그렇단다.
1: 예.
5: 예. 그래가지고 저래서 참여하고 한 번째 다 먹었는데.
1: 예.
5: 소화도 잘 되고 또, 예, 그래가지고 저래.
1: 좋은 소식입니다.
5: 예. 예. 그래가지고 저래 좀 예약도 하려고 그런다.
1: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1: 그냥 오세요.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예.
6: 나는, 예, 길태중이 병원의 그 원장님한테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 예, 무슨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머리가, 예, 그냥 늘상 휘잉하고, 그 다음에 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다리가 걷기 힘들었습니다.
1: 예.
6: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가서, 예, 두개료종 치료를 한 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6: 그래서 한 번 더 치료받으려고 그럽니다.
1: 예.
6: 오늘 가려고 합니다.
1: 예.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6: 예,
1: 예,
6: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대형성 관절염 있고 목이 다 툴이 뻗치면서 그러면서 길태병원 최선혁이한테는 침을 맞았는데 효과 많이 좋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오늘 예약 되겠습니까?
1: 예약, 예, 이미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1: 예.
8: 저 뭐니까 자꾸 다리 쥐어올라가가지고 그래 전번에 저희 산지에서 지모 산천은 날마다 이제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8: 예, 그래서 한 개를 좀 더 치료받으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러면 예. 짐도 맞고에 토끼는 첨약이라 결합했으면 효과 더 좋습니다.
8: 어, 그렇습니까?
1: 예, 예.
8: 예, 예. 그, 허리도 많이 아파는데, 예. 그, 결국에는 그, 뒤 올라가서 가는데, 그래라도 짐어놓고 하는데, 예. 요즘으로 허리가,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8: 예, 예. 그럼 오늘 다시 가려고 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세요.
8: 예.
1: 다 연락이 됐습니다.
8: 예. 예, 제2차입니다. 예.
1: 예, 예, 예.
8: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선생님 오늘 저 박영동 선생님 좀 예약하겠시오.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9: 아, 우리 집 아저씨 좀 변비 때문에.
1: 예, 예.
9: 예.
1: 오전에 꼭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제납니다.
9: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또 청력 장애로 고생하는 말이죠. 예. 중노년들을 말이죠. 예. 대상이어서 예. 보청기 말이죠. 예. 이 배합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저 청력이 좋지 못해서 말이죠. 예. 이 주팅치라 하는데 보청기를 쓰고 다니는데 이거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 청력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기적으로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전문가 선생들을 말이죠. 특별 요청해서 어느 분에게 말이죠. 어떤 말이죠. 보청기가 말이죠. 알맞는가 이걸 말이죠. 선택해 드립니다. 음질도 좋고 배달하기도 편리하고 가격도 또 저렴하고 이런 말이죠. 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전문의사가 지도사업을 하는 이런 말이죠. 과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로 들어봅시다. 고혈압 환자들이 이약 저약을 썼는데 말이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온전되지 못하고 또한 말이죠. 당뇨병 환자가 말이죠. 혈당이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온전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러할 때문에 우리 기태중의 문진부에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말이죠. 조리하고 이러한 말이죠. 지도 사업을 해줍니다. 그럼 환자가 말이죠. 어떻게 약을 쓰면 내 혈압이 온정되겠는가 혈당이 온정되겠는가 이 지도를 받은 다음에 말이죠. 약을 쓰게 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좀 자문합시다.
1: 예.
11: 저는 그 전번에 몇 달 됩니다. 박영도 그 머리씨 턴 선생님이 쟤입니까?
1: 예.
11: 그 선생님 내가 배웠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11: 머리 휘하고 예, 고소 소리 나고.
1: 예.
11: 그 다음 막 소리 약간 떨기고 예. 그 다음에 예, 자지 못하고 예.
1: 예.
11: 불안하고 관절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 많습니다. 종합주의 와서.
1: 예.
11: 그래서 전번에 썼는데 효과 좀 많이 알기 때다.
1: 예.
11: 그래서 오늘 한번 가려고 하는데.
1: 됩니다.
11: 됩니까?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11: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문진을 놓고 본다 할 때 1층, 2층으로 말이죠. 예, 나눴는데 1층에는 조약에 말이죠. 예, 림상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이 말이죠. 예, 조약의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변증을 놓지 않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말이죠. 예, 잘 치료합니다.
2: 네.
1: 2층은 조약에 고급 추나 안마사들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우리 말이죠. 문진부의 말을 맞다면 캉푸 리로치랍니다. 예.
2: 네.
1: 이 캉푸 리로치에서는 조약에 말이죠. 예, 환자분들이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런 경우에 허리다리가 아프다든가에 로드니 왔다든가에 징주병에 젠저연 이것으로 고생한다든가 허리라든가 발이라든가에 뉴상에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고급 말죠 추나 안마사들이 잘 치료합니다.
2: 네.
1: 그럼 조금 시간이 있는데 우리 숙충양 원장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2: 네.
1: 이분이 우리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네. 그러는가 하게 되면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 정맥주사의 예, 경근친구료법 이러한 기술로서 말이죠. 예, 많은 환자들의 여러 가지 질병을 말이죠. 다 치료합니다.
2: 네.
1: 지금 국가급 맥노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치료 범주가 말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2: 네.
1: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조약에는 첨약하고 친구의 댄디라는데 점적주사료법으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갑상선 결절에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2: 네.
1: 그리고 또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단하기는 쉽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소보짐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초장이라는 여드름에 대상포진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에 우리 연변에 오셔서 수고를 했는데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아주 소문을 놓고 있어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에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족근통 이러한 골관절계통의 질병은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첨약하고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로서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2: 네.
1: 그럼 시간 좀 있는데 박창호 주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2: 네.
1: 연변의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화교통의 질병에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결장염에 변비 설사에 이러한 마저 소화교통 질병들 잘 치료합니다.
2: 네.
1: 또한 호흡교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기를 자주 한다든가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든가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인후염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로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뒷골이 뻗치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병증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후유증, 특히는 반신불수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에, 그러니까 예, 이제 말이죠. 예, 숙청량 원장하고 예, 박창호 주임에 대해서 우리 말이죠. 예, 뇌를 해보는데 예,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예, 자기의 말이죠. 병세에 따라서 어느 분이 어떤 특장이 있는가에 그 특장에 맞게서를 말이죠. 예, 찾아오시면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게 된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박윤덕 주임 있어요. 예. 우리 병원에서 보게 되면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인데 양천공 14년도에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신경내과 방면에서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신장내과 방면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의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소아내과 방면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란성위염에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에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니까 예, 환자분들이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한다면 알맞게 의사선생님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오늘의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도문 변경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변경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며 자원 우세를 부민 치료로 전환해 흥변 부민의 새로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계열 보도에서는 도문 3.31 국도에 의탁해 흥변 부민 새 화폭 그려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입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의 낭만적인 의미에 이탁해 대상은 변경 풍광과 현지 역사문화 맥락, 민속 풍정을 깊이 융합하고 주변 민박과 연동해 숙박과 관광이 일체화된 문화관광 새 지표를 구축했습니다. 대상은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의 관광객 흐름을 성공적으로 흡수해 경유를 체류로 바꾸고 변경 자원 우세를 대중들의 치부 경도로 전환했습니다. 월청만 풍경구에 들어서면 독특한 분위기의 혼인, 사랑 주제 경관이 차례로 펼쳐지고 당나라 풍미의 고풍스러운 요소들이 곳곳을 장식해 변경 특유의 낭만적 정취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유치 변경문화 관광 대상인 이 대상은 총 투자가 5,380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변경 자연 풍광, 조선족 민속 문화와 혼인 사랑 IP를 깊이 융합해 331 국도 변경 관광선의 새로운 문화 관광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0: 장미령입니다. 이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현지 관광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모든 부분이 다 괜찮고 젊은 이들이 사진을 찍기에도 적합하며 연인들이 함께 찾아와 관문 돌파 같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아주 많습니다.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331 국도 연선에 건설됐고 도문 변경 통상구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관광업 발전에 입각해 일생 일세 사랑 IP 풍경구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연변은 물론 도문의 관광에도 새로운 특색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월청만에서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월청진 백룡촌 중국 조선족 백년부락이 있습니다. 월청만이 새롭고 낭만적인 현대 문화관광 방문 명소라면 백년부락은 조선족의 백년 역사와 생활의 숨결이 축적된 곳입니다. 하나는 현대, 하나는 고풍적인 멋으로 331 국도 연선에서 서로 호응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백년부락에는 조선족 전통 민가 13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백년고택은 토목구조로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민족 건축의 특색을 한껏 보여줍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도로가 마을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민박과 특색 음식업도 잇따라 발전해 현지 대중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섭도여행가연맹 회장 류호입니다. 이번 자가운전 활동은 제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우선 길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고 다니기도 좋아졌습니다. 또 길을 따라오면서 많은 조선족 마을을 지나고 조선족 옛 건축물도 많이 봤으며 조선족 가무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조선족 이민들이 정말 노래와 춤에 능하다고 느꼈고 우리도 함께 참가했는데 아주 흥겨웠습니다. 백년부락을 떠나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량수진의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 회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문에 19년간 뿌리내린 이 본토 선두기업에서는 인삼 등 장백산 산지 약재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사의 생산액은 1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 자원에 의탁해 조성한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박원은 3A급 향촌 관광 경영단입니다. 문박원은 3관 1원을 핵심으로 조선족 민속생활관, 서화관, 수석관과 민속민가관광원을 하나로 융합해 공업관광, 건강양생관광, 민속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이름을 듣고 단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맞춰 문화관광부대 시설을 승격해 국도의 관광객 흐름을 관광 수입과 제품 판매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우리는 주문 재배, 중약재 신층 가공, 특색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해 산업 효익과 민속 특색, 변경 정서를 두루 갖춘 1차, 2차, 3차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교통 병목이 타개되고 연선 문화 관광 거점들이 연결되면서 도문의 문화 관광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도문시 변경 일전의 관광객 접대량은 연인수로 277만 명에 달했고 관광 종합 수익은 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의 견인에 힘입어 도문시는 산업 역량 강화로 변경 발전의 내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과 농업 공업 융합을 강화해 대중의 소득이 늘고 변경이 안정되는 흥변 분위기를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연변주 로후 영업용 화물차 폐차갱신 보조금과 관련해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가 실시됩니다. 차 소유자는 반드시 먼저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수해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에 따르면 이번 사전 등록 개방 시간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차 소유자는 제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을 완수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난 후 관련 부문에서는 자금 총량 통제, 선착순, 자금 소진 시 종료 원칙에 따라 자격을 확정하며 5개 근무일 내에 문자 메시지로 자격 확인을 받은 차 연락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 도로운수과 삼일군 위역봉입니다.
2: 手机

0: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사전 등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먼저 기초 정보를 작성합니다. 지역은 연변주를 선택하고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보조금 류형을 선택합니다.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모두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자신의 실제 정황에 따라 단순 폐차인지 폐차 후 새차 구매인지 아니면 새로 신에너지 도시 전류통 체계 배송 화물차를 구매하는지 선택합니다. 그중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화물차 폐차 후 새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폐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폐차 번호판 번호 예를 들어 길 H12345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윈코드 사용자 명칭, 폐차 류형 등 세 가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다음 자동차 합격증이나 차 일치성 증서 등 소류와 대조해 차 배출 단계를 선택합니다. 국 3단계 이하인지 국 4단계인지 선택한 후 차 운행 허가증에 따라 최초 등록 일자와 강제 폐차 일자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 최종 말소 일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의 보조금 한도를 남겨둬야 하는지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차가 이미 폐차를 완수했다면 자동차 말소 증명서에 적힌 일자대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차가 아직 폐차되지 않았다면 신청하려는 보조금 등급과 결부해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 구매한 차 정보도 실제 정황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에너지 차를 구매했다면 배출 단계는 없음을 선택하고 신에너지 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면 신에너지 류형이라는 공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에 0-1로 아쉽게 패하며 동북축구연맹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강웅원이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공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11분경 리진이가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에 올렸지만 상대 골키퍼가 쳐내며 공은 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분경 심양 대표팀이 박스 안에서 선제골을 성사시키며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 들어 79분경 장수영이 박스 안에서 슛을 날렸지만 공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이어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최종 0-1로 패하며 최종 4위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3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며 끝까지 분투한 나젊은 연변 선수들은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연변 축구팬 려서호입니다. 연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정까지 와서 선수들을 보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장신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의 원정 경기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을 지지하려 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 힘내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강웅원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아쉬움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 동북축구연맹전을 기대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우선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계속 노력해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올해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우리 팀은 아쉬움도 있었고 수확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선수들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의 역사에 자기들의 자취를 남겼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우리주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은 현장 축구팬들에게 연변 특색이 짙은 민속 문화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3위 쟁탈전에서 펼쳐진 따뜻하고 생동한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열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경기 전부터 철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넘쳐나 동북축구 팬들만의 즐거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경기 전 응원가를 주고받는 절차에서 연변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변 명태 응원단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복장을 입고 명태를 주제로 한 머리 장식을 착용했으며 말린 명태를 손에 들고 연변 축구 팬들이 자리한 관람석에서 명태춤을 선보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춤 이들의 동작은 일사불란했고 춤사위는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절주와 경쾌한 몸짓이 조화를 이루며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의 생명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경기전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합창 서로 아껴주며 사랑이 경기전 문예 공연 프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명태 응원단 성원 8명은 심양, 장춘, 할빈, 개서, 통로 등 도시에서 온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진솔한 노래 가사에는 형제처럼 가까운 동북 지역의 깊은 정이 담겼습니다. 노래소리와 함께 동북 한마음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대형 응원 현수막이 천천히 펼쳐져 관람석을 뒤덮어 이번 경기에 가장 감동적인 내포를 전해 현장의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가무 연변 역시 다채롭게 펼쳐졌고 우리주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 전승인 최대령이 출연해 열창했습니다. 최대령은 판소리의 전통 창법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해 연변 대지의 두터운 문화적 저력을 노래했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공예는 중국 조선족 전통 무용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관람 내내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양 팀 선수들의 멋진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양 축구 팬 장태연입니다. 연변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프로 경기장이든 동북축구 연맹전 경기장이든 우리는 이번이 처음 대결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원정으로 연변에 간 적이 있고 연변팀이 심양에 온 적도 있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이미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심양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3위 쟁탈전에는 경기의 열정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과 문화의 융합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축구를 유대로 동북 각지의 열정과 인연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경기는 막을 내렸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어진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동북지역 체육문화관광융합발전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중문국제 채널 중국 방방곡곡 프로에서는 일전 추석 특별 계열 오직 이 맛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연변 청년 4명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쌀 하나를 돌파구로 전통을 타파하는 한 차례 미각 탐험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중앙TV 뉴스 채널 법치 온라인 프로에서는 근일 길림도나 경찰이 접수한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 여성이 전자상거래 고객 봉사를 사칭한 사기에 걸려 휴대전화가 불법 분자들에게 원격 조종됐고 계좌에 60여만 원 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상태에 놓였는데 신고를 받은 민경이 전력으로 현장에 달려가 사기를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1: 인민정협보 11면 정협기역 특별란에서는 일전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 참가 작품 옷을 장백 동북항일연군 여성 명량의 초점을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알심들여 창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의 창작 배경과 배역 뒤에 숨은 동북항일연군 재봉대 여전사들의 영웅사적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설 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서 성공적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올해로 중화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국의 77주년 생일을 맞아서 국경절 연휴 기간에 곳곳에서 경축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진한 애국심으로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게 되겠죠. 중화민공화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조국이 77주년 생일을 맞은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프로에서는요, 연변대학 문학원의 권희 박사와 함께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오늘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0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4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종합방송 조선어 뉴스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취재 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대학문학원 권희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의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세종국 성립 77주년을 맞으며 벌써부터 온 나라가 또 환희로 들끓고 있네요. 국경절 연휴면은 어김없이 연출이 되는 풍경들이 많죠. 풍경들을 또 보면서 거리 곳곳에서 보면 오송불금기가 나부끼고 조국을 위해 노래하는 가요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유난히 가슴 벅차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아 이 전국 곳곳이 지금 경축 분위기에 미리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1: 거리마다 오성불금기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고 거리도 좋고 상가도 좋고 또한 이 모든 사회 방방 곳곳에서는 국가가 이 울려 퍼지고 또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애국 열정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위챗 프로필 사진에 오성붉은기를 달거나 혹은 이 우리만의 특유한 색깔이죠. 중국홍, 중국홍 색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조국을 찬미하는 노래가 곳곳에

0: 분이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그런 굴곡적인 역사를 떠올리고 오늘날이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각자 이 바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조국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이런 시간이 뭐 적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경설이라는 이 특별한 명절이 찾아오면 거리 곳곳이 경축 풍경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거리로 나가 국가를 듣고 국기를 구경하고 이러다 보면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이 사실이 마음속 깊이 실감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국경절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국경절마다 우리나라의 전통명절인 추석이 끼게 되는데 이번에는 네. 추석을 먼저 쉬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조상님 우리 오늘 생활이 있게끔 하게 된 선례로도 좋겠지만 또 조상님을 기리면서 이러한 오늘의 행복이 더욱 얻어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층 명기하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 일본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 체육 대표단 선수들이 노력에 울려퍼지는 국가와 또 오성 붉은기가 나부끼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나면서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네. 이 나라 사랑을 더 한층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 열심히 더 뜨겁게 더 묻어나고요. 금메달 수를 보게 되면 뭐 110여 개로서 지금 총 메달 수 200여 개를 달리면서 최고예요.
0: 네, 돋보석으로 예, 1위, 2위라 하지만 맞아요. 2위가 뭐 넘나 볼 수 없는 이런 차이로 한다는 예. 것은 우리나라의 뭐 국력도 좋고 종합 국력이 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을 이 한 체육 한 면으로서 전 세계에 과시하고 여기에서 또 애국심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SNS에 국경절 뭐 거리 풍경 사진을 올리고 조국에 대한 축복이 글을 남기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거리 붉은 국기를 보고 또 조국에 대한 첫 인상을 아주 깊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가족 부모가 한 자식, 한 어린이에게는 첫 학교이고 첫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나라 사랑이 어린이들한테 전해지는 이 첫 교실 그리고 첫 강의는 매우 인상 깊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이 삶에도 큰 이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 공화국 성립 70주년 이러한 특별한 분위기를 맞아 우리는 모두 조국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자부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면서 좋은 뜻깊은 국경 휴일이 올 거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또 국경절 연휴면은요, 뭐 또 격정이 넘치는 중국 이야기들의 한편 또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흥행을 기록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경절이면은 롱원 애국 정서를 반영한 영화들도 많이 상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인상 깊은 뭐 영상 영화들이 뭐 있습니까?
0: 네, 국경절 연휴 때마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뭐 음식도 좋고 볼거리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리머니 속에서 우리가 많은 뜻깊은 국경 행사를 한다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중국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이 대중 앞에 나오며 큰 흥행을 이루는 한편 우리 애국심을 크게 자극한다는 면이 네. 아주 인상 깊습니다. 특히 국경절 기간에 상영되는 이 영화들은 이 시대 이야기를 담아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 국경 휴일 연휴 기간의 영화를 보면 뭐 애니메이션도 좋고 여러 가지 장르가 많겠지만 저는 최근에는 뭐 접촉한 적이 없다만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젠고다의 건국대역이라는 이러한 몇 해 전에 국경절 연휴 연휴에 방영된 영화입니다. 즉 신중국이 탄생과 이 과정을 생생하게 재생한 대표적인 애국 주제 영화로 시대를 넘는 이 관객에게 큰 울림을 선사한 것입니다. 건국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굴곡적인 역사적 순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

0: 에는 위대한 혁명 선열들이 이 분투 정신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 속 평범한 인물들이 선택과 희생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고민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피와 땀을 쏟아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 모수석이 그 취사를 책임졌던 취사반장 모수석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를 거르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알심들여 챙긴 이 돼지고기 반찬 우리가 말하는 흥쇼로 네, 이것을 모수석 앞에 가져다 주기 위하여
1: 즐기시잖아요. 예,
0: 예, 맞아요. 이 주방에 가는 이 찰나 적군이 항공기 폭격을 맞아 희생된 이러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돼지고기 반찬 한 그릇에 담긴 전우애 그리고 이 모수석에 대한 존경 그리고 우리 새 중국에 대한 해방에 대한 이러한 동경 희망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매우 뜻깊은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이 감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행복이 결코 저절로 아주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많고 많은 이름 있는 이름 적혀진 또는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사연을 겪은 혁명선열들에 의해 뭐 우리가 오늘 펄럭이는 이러한 오성불공기에는 이들이 피 땀으로 승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술영화는 단순히 재미를 주는 오락로만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역사를 알려주고 애국 정서를 키워주는 중요한 매개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건국대옥과 같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한 이 관객들은 영화 속 이야기에 빠져들어 감정을 받고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네. 또한 어린 학부모들부터 중장년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죽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좋고 SNS에 자기 관점을 발표하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영화평으로서 우리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관람하고 교류함으로써 영화를 떠나 우리 애국심이 더 한층 깊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영화를 전제로 전 사회의 두터한 애국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대를 이어 애국 정신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영화가 더욱 많이 더욱 널리 상영되었음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매번 국경절이면은요, 뭐 우리는 이런 예술 영화들을 통해서 또 한번 새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되고 또 뭐 이 나라 사랑 또 이 땅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피부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진데 박사님,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 그리고 또 조국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예,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이 새 중국이 발전과 진보를 깊이 느끼고 또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행복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터전이며 우리 뿌리가 깊게 박힌 이 곳인 것입니다. 우리 언어도 좋고 문화도 좋고 전통도 좋고 역사도 좋고 모두가 이 조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개인은 조국이라는 이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조국이 없다면 개인의 행복과 존엄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국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강성해야 그 나라 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존중을 받고 개인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라가 약하면 국민들은 외세의 없음을 당하고 억울한 처지에 처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날 우리나라가 쇠약했던 시절 외국 열강들이 침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선조들은 고난은 개인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과 뛰어놓을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물론 네. 여기서는 세계 경제 강국뿐만 아니라 군사 강국,
1: 맞죠.
0: 거기 오늘날에는 문화 강국, 예, 여러 가지 우리 자신심 있게 네, 세계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국민들은 세계 각지로 나가 활동하면서 당당하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국제 각종 회의, 국제 경기, 해외 여러 등 상황에서 중국 국민이라는 신분으로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조국의 힘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국이 령사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전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용 항공기를 파견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로 보호하여 이 마중해오는 것. 즉 다른 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1: 네.
0: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매우 부러운 눈빛으로 아 우리도 한번 실어줄 수 없냐 하면서 다시 맞아요.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예. 우리나라 항공기도 오지 않냐. 즉 여기에서 예. 우리 나라의 지금 강성함, 강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예.
0: 즉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전해, 금년에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뭐 인공지능, 위수科技에서 과학기술회사에서 제조한 이 전자로봇 번호라면 작년까지만 하여도 이 선자리에서 그냥 춤만 추는 이러한 로봇이 금년에 와서는 소림사
1: 상당히 발전했죠.
0: 우리 말하는 꿈후, 예, 이런 무용 동작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군사에도 좋고 혹은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맞아요.
0: 또 우리가 지금 거리를 보면 거의 과반수가 신에너지 자동차더라고요. 예, 신에너지 자동차 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브랜드 세계의 이미 무대에서 긍정받고 인정받고 많이 출국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바다에는 그 쩌롱 이 탐험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뭐 장성식 묶음식 로켓 신주 계열 위성 등등 이러한 것으로는 뭐 바다 육지 이 항공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나 우리 이 중국홍 중국 드림 그리고 중국 뭐 이 특색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즉 개인의 행복은 조국이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발전하면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 의료, 이 생활 상황이 개선되어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은 추상적인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과 연결된 실제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자부심을 간직하면서 조국과 함께 호흡하고 조국과 함께 여러 가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사랑 표현 중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네, 맞는 말씀이고요. 세계의 뭐 경제 강국으로서 백성들의 그 지위를 보고도더라도 우뚝 선 지금의 중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모두의 자부심을 어느 사람이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국민이라면은 그 누구나 또 가져야 할 소중한 감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이 애국심은 모든 국민이 마음속에 지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국심은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애국이란 단순히 큰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조국이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조국이 발전을 바라는 마음 전체가 바로 애국심이 표현인 것입니다.
1: 네.
0: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조국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속 애국 정서는 사회를 단결시키는 정신적 힘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생활 환경,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애국심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는 공동의 정서인 것입니다. 아이돌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학생들을 보느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며 조국의 보탬이 될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애국심의 표현이고 우리 직장인들을 놓고 보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며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또 농민들은 땅을 가꾸고 노동자들은 뭐 제품을 만들고 과학자들은 연구에 매진하는 것, 즉 자기 맡은 바 분야를 착실히 수행하여 가는 것이 모두 애국심이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애국심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조국이 장점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며 책임감을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조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 민족이 우수한 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애국심이 표현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조국 사랑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에 휩싸여 이 무차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협의한 애국심에 의해 일방적인 외제 상품을 배제하는 것. 즉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태에 림박해 협의한 애국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외제 상품 사지 않고 또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제 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국가 이러한 기업 문 앞에 가서 시위 행진을 하거나 혹은 또 이러한 뭐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뭐 유리를 맞아놓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뭐 중앙 TV 방송도 좋고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접촉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뭐 삼촌, 우리 이모,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협의한 애국심에 일단 작동한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위. 우리는 이것을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잡한 정보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가 올바른 애국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조국이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국심은 국민이 기본적인 품덕이자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항상 막스주의 이 기본 원칙 그리고 막스주의 신문 출판관 등 여러 가지로 자기를 무장하여 가지고 중국 특색이 현대화의 이러한 과시를 여러 이 세계에 선전하면서 그 뭐 좋은 경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국외의 여러 가지 경험도 좋은 경험 이 좋은 신뢰를 접수 참고하면서 한편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면적인 긍정적인 애국심을 키워야 할 것을 여기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1: 네, 중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도 엄청 많아요. 네. 뭐 오늘날 조국이 77주년 생일을 맞아서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우리 박사님도 그 어느 때마다 목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막네요. 평소에도 뭐 늘 우렁차고 가슴 뿌듯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더 와닿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소의 학습과 생활에서 어떻게 애국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 감정을 한결 더 깊이 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 애국 감정을 보느라면 뭐 특별한 큰 일을 할 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학습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소소한 일에서도 애국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속의 감정을 더욱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청년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인 경우 대학생 지원 봉사 서부 교육이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이 많은 대학생들이 편안한 고향 그리고 아주 안일한 직장을 떠나 서부 지역으로 가서 교육, 농촌 건설, 사회 봉사 등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젊은 힘을 쏟아 지역 개발에 힘을 보태면서 조국이 및 각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이 노력을 보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매우 소소한 행위일지라도 이 배후에 감춰진 이러한 뭐 공헌정신, 봉사정신, 그리고 뭐 우선 곤란 앞에 뛰어드는 정신. 아주 찬양할 만한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최근에 연길시를 보더라도 우황도시가 되면서 여러 봉사분업에도 사람들이 수요될 뿐만 아니라 지원봉사자도 매우 결핍한 상황에 대비해 네. 여러 단위도 좋고 그리고 학교도 좋고 뭐 직장인들도 대학생들도 자기 여가 시간을 이용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찬양할 바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일상에서 국가를 존경하고 역사를 배우며 우리 민족이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공공질서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 뭐 이동하는 것, 이 모든 소소한 행동 하나 하나 그리고 언어 행실 하나 하나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1: 그렇죠.
0: 예, 이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뭐 직장인도 좋고 뭐 집에서도 좋고 그래요. 맡은 바 일 사업을 열심히 해내고 또 내 직업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정말 뭐 애국 감정이죠. 나라 사랑. 이 매번 국경절 연휴면은요 뭐 또 집에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만은 애국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린 세대를 놓고 보면 부모가 인생이 첫 스승이고
1: 네.
0: 이 가정이 인생이 첫 학교라는 말은 하나도 더에 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대회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필시기 매우 좋은 시기이고 또 기회입니다. 애국정신은 학교 수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을 통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러한 환절입니다. 국경절이라는 이 특별한 휴일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딱딱한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해 국가에 대한 이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가족이 함께 이 우리 연변이 홍색 관광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1: 네.
0: 연변에는 매우 많은 홍색 문화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동만 특유 유적지 그리고 광동촌 그리고 약수동 항일 유적지 그리고 우리 연변대학교 등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런 곳을 돌아보면서 각의 항전 시기 이야기 그리고 지역 선별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유적지 건물을 보고 장소를 걸으면서 책에서만 보았던 역사를 뭐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뭐 이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기억에 훨씬 깊게 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별들이 겪은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집안에서도 간단한 애국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절을 연관해 뭐 다큐멘터리거나 애국 주제를 다룬 영화를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난 뒤 가족끼리 뭐 작은 가족회의, 작은 가족 좌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아이에게 국가의 의미, 국경절의 유래를 쉬운 말로 설명해주고 조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국기를 그리거나 또한 조국을 축복하는 글을 써보는 이러한 활동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단순한 나라를 사랑하고로 사랑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0: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뭐 거리 국기를 존중하고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연변대와 왕홍 이 거리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기 위하여 뭐 국기를 작은 국기를 사다가 흔들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저녁이 되거나 혹은 뭐 점심 시간 혹은 뭐 저녁 시간 이 대거리에 다시 왕홍벽을 찾았을 때 땅을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네, 뭐 종이 한 장 없이 매우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고 아 이 국기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마음대로 함부로 버리거나 혹은 뭐 어디 나무 틈새 혹은 어디 벽 틈새에 끼어두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챙겨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뭐 교육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뭐 몸에 배게 되는 것이요. 이 애국주의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경절 휴일을 계기로 체험을 중심으로 교육을 펼치면서 평소 생활에서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떳떳한 그리고 바람직한 책임을 얽매질 수 있는 또 얽매지고 나갈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좋은 국경 휴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그렇죠. 오늘의 이 행복이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조국의 부강이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수십 년 세월을 걸쳐오면서 얼마나 진고 끝에 발전과 또 부강의 이 길로 왔습니까? 그 일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 역사 또 부자식한 또 가족이 함께 앉으면은 요즘에는 뭐 그 이야기 속에 나라 사랑 그리고 또 조국의 부강 발전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랑스럽죠. 그 얘기를 같이 하다 보게 되면 어떠어떤 면에는 최고다 최선이다 또 발전할 뿐이라도 앞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아들딸이 커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얘기를 같이 나눈다는 것도 뿌듯하더라고요. 가족 식구들 식사를 하면서 또 오손도손 나라 사랑 그래요. 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연휴에 또 애국과 휴식이 결합된 명절을 보낸다면 어떤 그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저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듣다 보면서 한번 돌이켜보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감정이 뭐 있었지만 그리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면 나라도 좋고 당도 좋고 인민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학부 당지부에서 하는 주제 당원 주제 활동에서 주제 당일에서 우리 한번 이 입당 선서문을 읽는 이것으로서 지부 주제 당일을 마무리했는데 온갖 뭉클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도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나라에 대한, 점점 당에 대한, 점점 인민에 대한, 또한 점점 가족에 대한 이런 이 사랑이 짙어지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휴를 보면 애국과 휴식을 잘 결합된 이러한 명절을 보내면 그 이 의미가 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절은 단순히 쉬고 놀기만 하는 이러한 휴일이 아니라 조국이 탄생하는 이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명절이므로 휴식이 즐거움과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많은 사람들이 국경휴일에 여행을 떠났는데 단순한 유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국이 아름다운 강산과 지역과 이 발전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에 집에서도 편안히 보낼 수도 있겠지만 온 가족이 모여 애국주제의 영상을 보거나 령관 책을 읽는 이러한 시간도 가지는 것이 아주 좋지 않냐 생각되고요. 또 여유가 있다면 예, 시간을 내어 우리 국경절 10일 연휴 기간에는 우리 고향 연결시에도 많은 유람객들이 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우리 자식을 거느리고 거리에 나가

0: 지원 봉사에도 한몫 또
1: 좋죠.
0: 안고 나가면 네. 어떨지 않냐 생각되고요. 애국이란 이런 특별한 행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분야 지원 봉사도 좋고 그리고 문화 전파에도 좋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곳에서 자기 책임을 떠미는 이런 특별한 국경 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오늘 조국의 77주년 새해를 맞아서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우리 박사님과 좋은 얘기 나눠봤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의 존재는요, 삶의 의지이며 또 나라의 부강은요, 삶의 존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식이 세계 동방의 가장 눈부신 명주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조국의 품 속에서 우리는 이를 더욱 깊이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조국의 보다 더 눈부신 번영 발전과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또 더욱 강렬한 애국 감정으로 나의 모든 정열을 바쳐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늘 웃는 일, 행복한 일 많은 하루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2: 국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결통